0: 거울방의 비밀. 안녕, 세계의 친구들. 이 번개맨이 지켜줄게. 하지만 방심해선 안 돼. 이빨 해적이 언제 또 지구의 평화를 위협할지 모르니까. 높은 데서 둘러보면 잘 보일 거야. 아, 저기 뾰족탑이 좋겠다. 번개야잉, 뾰족탑이 있는 나라 어디지?
1: 에펠탑의 나라 프랑스. 검색되었습니다.
0: 프랑스? 좋아, 프랑스로 간다. 번개! 뿅!

0: 프랑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여기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 정말 화려하죠? 샹젤리제 거리엔 활기가 넘치고 몽마르트 언덕엔 예술가들로 가득해요. 이건 에펠탑이에요. 높이가 무려 300m가 넘죠. 어른 2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답니다. 높고 높은 뾰족탑인 에펠탑에 올라가면 프랑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에펠은 이 탑을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땐 모양이 이상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1: 뼈밖에 없는 이상한 모양이야.
2: 파리에 이런 못생긴 탑이라니.
0: 물론 지금은 인기 최고.
3: 와, 프랑스 파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걸. 정말 멋져.
4: 번개톱이 왔습니다.
3: 누가 보낸 톱이지?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6: 번개맨, 나 이사했어.
5: 루이 14세님이 집들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3: 루이 14세가 집들이를 한다고? 그렇다면 번개맨이 쏜다!
5: 번개맨님이 선물 쿠폰을 보냈습니다.
6: 우후! 번개맨! 님 좀 짱인 듯! 주소 전송!
3: 헉! 이사 간 곳이 베르사유 궁전? 아니, 200년 전 왕이 나한테 초대장을?
7: 소문 듣고 왔다. 베르사유 궁전이 그렇게 화려하다며. 훔쳐갈 것도 엄청 많겠지? 오늘의 목표 타겟은 베르사유. 너로 정해둬.
8: 맞아요.
7: 이상한 일이 생길 때
3: 번개맨! 기다려라, 이빨 해적.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나자. 번개 이동!
7: 어? 자, 나 잡아보라!
3: 그렇게 안 되지? 차!
7: 못 잡겠지!
0: 베르사유 궁전은 방 개수만 3,000개가 넘는답니다. 대체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6: 바로 나, 루이 14세. 집 구경 좀 하실래요?
0: 헤라클레스의 방, 왕비의 방, 아폴로의 방, 전쟁의 방, 거울의 방도 있어요. 근데 방을 왜 거울로 만들었냐고요?
6: 또 나예요, 루이 14세. 이게 다 나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죠. 생각해보시오. 태양빛을 거울로 쫙 받아들이면 태양왕이라는 내 권위가 확 산다 이 말씀. 이 궁전은 이렇게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거든. 나 다음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집 주인이 됐지. 뭐 사치스럽다고 욕 좀 많이 먹었지만.
7: 정말 사치스러워. 진짜? 내 스파이리야. 우와, 대박. 가족할 게 엄청 많네.
3: 이빨 해적? 번개맨의 겨울 작전. 어서와, 이빨 해적.
7: 번개맨이 왜 거기서 나와?
3: 베르사유 궁전은 번개맨이 지킨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숨을 모아. 번개 파워! 세계의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마. 번개 파워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지켰으니까.
6: 에르사유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5: 번개맨 최고. 번개맨 만세. 번개맨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6: 감사 감사. 발레 초대권 쏩니다. 참고로 주연은 나야나 나야나. 난 발레를 사랑하는 발레왕. 이렇게 공연에도 직접 출연했다. 이 말씀.
9: 번개맨, 당신이 요새 대세 슈퍼히어로라지? 1800년대 라떼는 말이야, 프랑스의 슈퍼히어로는 바로 나, 나폴레옹이 대세였지.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 지금 시작해볼까? 뭐해? 박수 박수! 자자 일어나서 박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정답을 맞춰주세요. 시작해볼까요?
1: 프랑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프랑스에는 혁명빵이라고 불리는 빵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0: 이 바게트 빵에는 혁명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왕과 귀족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굶주려야만 했죠.
1: 프랑스 시민들은 힘을 합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2: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1: 프랑스 혁명에 성공하고 시민들은 왕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똑같은 크기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바게트법을 제정. 똑같은 크기의 바게트 빵을 먹게 되었답니다.

0: 그 이후로 바게트빵은 혁명빵, 평등빵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빵에 담긴 혁명 이야기, 정말 놀랍죠?
1: 오늘따라 맛이 다른걸?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이 느껴지는 맛이라고나 할까?
2: 프랑스의 정신? 그건 이 나폴레옹을 따를 자가 없지.
1: 어? 나폴레옹?
2: 번개맨, 개선문에 어서 오게.
1: 개선문에 나폴레옹 장군이 새겨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2: 이 문은 내가 승리의 상징으로 세운 문이거든. 전투의 신, 나폴레옹이랄까?
3: 어, 이럴 수가! 아, 안 돼! 안 돼!
1: 무슨 일이에요?
3: 뒤를 봐!
4: 어? 나도 싸움마다 이기는 좀비 대마왕이 될 거야! 좀비 전설에 따르면 이 개선물 한입에 해치우면 싸움을 잘하게 된다거든!
3: 그렇게는 안 되지! 시간!
1: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야! 외쳐리! 번개 파워 싫어! 나만 때려! 창피, 망신, 도마!
1: 개선문을 저런 해적에게 빼앗길 순 없죠. 그렇죠, 나폴레옹?
2: 번개맨, 당신을 슈퍼 히어로로 인정! Thank you so much!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태양과 바람이 지켜주기 때문. 어린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그가 지켜주기 때문.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
1: 안녕. 번개맨이 친구들을 구해줄게.
2: 아! 도와줘요! 진주기 거리가 사라졌어요!
1: 사건이야.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0: 진주기 거리가 사라진 사건 현장은 네덜란드 검색되었습니다.
1: 네덜란드? 좋아! 번개, 이동!
0: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예요. 300년이나 된 풍차가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풍차는 더 빠르게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는 풍차가 많을까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나라 이름처럼 땅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서 홍수가 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둑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둑 바깥으로 퍼내 땅이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풍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1: 풍차, 당신을 네덜란드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린 소녀는 어딨지?
2: 여기에요, 번개맨!
1: 어? 와,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걸?
3: 번개맨, 어서와!
4: 이쪽으로!
3: 좀 더!
2: 번개맨, 제 진주 귀걸이를 찾아주세요!
1: 잠깐! 귀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걸? 이게 뭐지? 어?
5: 그래, 너다! 이빨 해줘! 진주 귀걸이는 내가 가져간다! 나 잡아봐라! 슝!
1: 저런 못된 악당 같으니 걱정 말아요. 진주 귀걸이는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3: 이빨 해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4: 사람이 많은 곳에 숨은 게 아닐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0: 여기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담은 댐을 뜻하는 말이에요.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여러 개의 운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5: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1: 이빨의 점!
5: 번개맨!
1: 세계 비밀 수호대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5: 야, 이거 뭐야?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1: 자, 어서 진주 귀걸이부터 내놓으시지!
5: 앉아! 멋져! 이빨은 불꽃! 아! 얘들아, 뭐해? 도망가자!
1: 거기서! 이런, 또 놓치다니.
5: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암스테르담? 어? 여기 사진 찍기 딱 좋은데? 한 방 찍고 가야지! 네덜란드 명소, 암스테르담! 기념으로 한 컷! 이번엔 또 어디 가볼까나?
1: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여기 뭔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고흐의 방. 모두 고흐의 작품이네? 그렇다면 반고흐의 미술관이다. 번개 이동! 미술관이군.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았다. 이빨의 점.
6: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도망가자.
1: 벌써?
6: 잡을 테면 잡아봐라. 메롱 못 잡겠지. 나 잡아봐라.
1: 안 되겠군.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6: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그게 누구?
1: 이빨의 적, 이 번개맨이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지. 이 슈퍼 히어로는 팔이 네 개.
6: 네 개? 몬스터야?
1: 바람을 움직이는 마법사.
6: 마법사?
1: 자,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공차들아, 도와줘!
6: 바람이 너무 세!
1: 풍차들아, 고마워. 너희가 네덜란드를 구했어.
3: 번개맨이 해낼 줄 알았어.
0: 귀걸이가 돌아왔어. 고마워요. 내 귀걸이. 고마워요.
1: 정말 잘 어울려요. 네덜란드의 그림들은 정말 멋지군요. 이빨 해적 따위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번개맨이 영원히 지켜줄게요. 번개 파워!
7: 번개맨, 네덜란드의 예술 작품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나 페르메르가 그린 작품이거든. 오늘은 나처럼 멋진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만나볼까?

say where, you say where, where, where, where, where. 네덜란드 화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첫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우와, 튤립이 끝도 없이 피어있네요. 튤립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어요. 튤립은 터키 말로 터번이란 뜻이랍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번과 닮은 꽃이기 때문이에요. 500여 년 전 터키의 조상 오스만 제국이 네덜란드에 튤립을 선물로 주었어요.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후로 꽃밭마다 튤립을 가득 심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나라꽃도 튤립, 네덜란드의 나라꽃도 튤립이 되었답니다.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집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에는 보트하우스가 유명해요. 땅이 좁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물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걱정 마세요. 물 위지만 TV도 볼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답니다.
0: 네덜란드에서의 여행 정말 멋졌어. 기념으로
2: 우리도 같이.
0: 어? 좋아. 자, 다 같이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2: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이어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 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별을 모험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출발!

0: 가장 아름답다고요?
1: 왜?
2: 이게 다 뭐야?
0: 더러워서 너무 더럽다 뭐.
2: 잠깐 쏟아버린 빨대에 빈 페트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
3: 바다별이 아니라 쓰레기 버린 줄 알았네.
4: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2: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이가 살려. 누가 좀 도와줘.
4: 어? 누가 물에 빠졌나 봐.
0: 잠깐! 번개멍이 간다!

0: 수영팀이 2위다?
1: 응. 아, 근데 어쩌다가 물에 빠진 거야?
2: 아,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0: 아, 그랬구나.
2: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아휴.
3: 큰일 났네.
0: 무시무시한 괴물?
1: 무서워!
4: 나는 거북이야.
1: 거북이?
5: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여기 다 아픈 아픈 거북이야. 거북.
3: 잠깐. 코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등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그리고 발에는 비닐봉지가 마구마구 걸려있어.
2: 우리가 도와주자.
0: 그래.
6: 나 코에서 내 빨대 빼줄게.
0: 뺐다. 쉬었다. 이것도?
3: 이것도 빼고.
1: 발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도 뺐어.
3: 거북에게 붙어있던 플라스틱 없애기 성공!

0: 거북.
1: 네. 거북이 말고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물 친구들이 아주 많아.
2: 정말?
1: 동물 친구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쓰레기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3: 좋아.

0: 최고!
1: 이다도 최고! 최고! 최고!
2: 우와! 우와! 우와! 뚝딱딱뚝딱딱! 하하하! 우리 모두 함께하는 발송! 발송! 퀴즈! 오늘은 바다별에 왔으니까 바다 동물 퀴즈를 낼 거예요.
1: 이야, 재밌겠다.
2: 문제 주세요.
1: 우와. 꼭꼭 숨어라. 친구들, 바닷속에 숨어있는 내 친구가 누군지 꼭 찾아줘.
2: 어? 저게 뭐지? 아, 잘 모르겠는데.
1: 뭐라고요?
2: 아, 잘 모르겠다고요? 아하, 이제 좀 알겠다. 뭐라고요?
1: 더 크게 뭐라고요?
2: 뭐? 좋아요. 과연 정답은?
1: 우와, 정답은 문어.
2: 우와.
1: 내 친구 문어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2: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1: 바다 풀숲에 숨어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좀 꼭 좀 찾아줘. 친구들 뭐라고요? 소개요.
2: 맞아, 해삼.
1: 뭐라고?
2: 한오초.
1: 말미자리.
2: 아,
1: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힌트 주세요. 힌트. 정답은 우와 내 친구 해마다. 우와, 잘했어.
2: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와우, 우리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을 만났더니 재밌었어요.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바닷속 친구들을 잘 지켜주기로 약속!
1: 약속! 고마워! 난 또 수영하러 간다! 어푸!
2: 어푸!
1: 깨끗해, 어푸!
2: 거푸!
1: 깨끗해!
2: 거푸! 아이고, 숨차! 거푸!
3: 원한다고?
4: 아이, 그럼 뭐해? 아, 어? 냄새. 아,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3: 아, 맞아. 어?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저것 봐. 플라스틱 쓰레기산이 생겼어.
4: 아, 정말 너무한다.
5: 어? 근데 탐험대 애들이 여길 또 싹 치운다고 하면 어떡하지?
3: 그렇게 나눌 순 없지. 다시 면

0: 엄청나게 많아.
1: 그래서 함께 치우자.
0: 그래, 그래.
2: 잠깐! 뭔가 이상해.

0: 그 조금만 뿌렸다고 이렇게.
1: 우리 번개맨이
2: 필요해.
1: 도와줘요, 번개맨.
3: 이 괴물, 어서 이달을 보내줘.
4: 아, 그래, 그럼 보내줘.
0: 진짜? 그래, 보내줘. 세게, 아주 세게 보내.
3: 괜찮아?
5: 빈틈 공격. 오,
4: 잘했어.
3: 이게 뒤에서 공격을 해? 그렇다면 하더라.
4: 잠깐만, 안 되겠다. 아, 찾아, 자신으로 더 뿌려.
0: 아, 알았어.
4: 안 돼, 뿌리지 마.
0: 자신으로.
3: 플라스틱 쓰레기 괴물은 쳐줘라! 예! 한번 더! 예! 아차! 아차차!
0: 네, 부르셨어요!
4: 야, 뭘 대답을 하고 있어! 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0: 안녕히 계세요!
4: 아유, 다행이야!
3: 모두들 괜찮니?
6: 네, 번개맨!
7: 번개맨! 이다! 어떻게 하면 바다별이 깨끗해질까요?
3: 그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플라스틱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6: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8: 둘째, 같은 플라스틱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6: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0: 이거 하나 더. 셋째,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1: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2: 플라스틱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0: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1: 네.
0: 좋아요. 그럼 노래와 함께 우리 다 같이 배워볼까요?

0: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로 약속!
1: 약속!
2: 어? 와! 저기 좀 봐!
3: 어? 이건 환경보호?
0: 맞아.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다벨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3: 우와! 바다벨에서

0: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들, 바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에요. 플라스틱 적게 사용해서 환경 보호하기. 펑귀맨과 약속!
1: 약속!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차죠? 함께 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0: 그대 모두 모두 안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그리스 함락?
1: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됐다고?
0: 궁금한데?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0: 시간을 달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야기. 1453년.
3: 여러분! 지금 중국 배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4: 갑시다! 갑시다!
1: 아, 여기가 어디지?
5: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6: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먼저 야, 야, 이거 저절로 움직여.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아, 동로마 제국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아, 그럼 되겠군.
0: 서로마 멸망 후 1000년 넘게 더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오, 얼마나 강한 나라길래.
8: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 동로마 제국은
0: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역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지.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토가 작아져 버렸어. 그런데 이때 신흥 이슬람 강국인 셀주크 튀르크 제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예루살렘에서 셀주크 튀르크 제국이 유럽의 성지 순례객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9: 이 셀주크 튀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으라고. 부셔버릴 거야.
0: 마음이 급해진 알렉시오스 1세는 바로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지.
9: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1: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10: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1: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0: 동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교황은 예루살렘 찾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5: 신이 원하십니다!
0: 교황의 이 한마디에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0: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했지. 이렇게 해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1: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1차 전쟁에서는 십자군들이 이겼지만, 와! 3차 전쟁에서는 계속 쳤어. 그러다 4차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지.
2: 사람들이 너무 조금 모여서 전쟁 자금이 부족하겠군.
3: 어떡하지? 이러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겠는데.
2: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3: 아, 그럼 되겠군.
0: 어이없게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며

0: 2차 십자군들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버렸고
1: 있는 법을 다 가져가자!
0: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로 동로마 제국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말았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했지만 주위는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나마 튼튼한 삼중의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무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새 황제, 그러니까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갖고 싶어 했어.
2: 아니, 그 넓은 땅들도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만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못 가져와!
3: 아니, 거긴 삼중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 바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2: 아니야, 그래도 난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4: 거긴 선대 술탄들께서도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옵니다. 그냥 두시지요. 말도 잘 듣는데.
2: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지지.
0: 그랬지. 그동안 오스만의 여러 술탄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거대한 우르반 대포까지 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감행했고, 천년 넘게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 성벽을 무너뜨려버렸어. 오스만 제국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던 거야.
3: 아, 정답!
0: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3: 오스만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천년 넘게 제국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큰 타격을 입고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6: 아, 잘해, 잘해.
5: 아니, 아니,
6: 아니. 오! 많이 간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7: 예, 배야.
0: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후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3: 어? 유럽에서요?
8: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의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국제무역 도시라고 했잖아.
0: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이스탄불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무역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받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 그런데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9: 좀 먹어요.
10: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9: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0: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추를 찾으면서 유럽에서는 후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 하지만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무역이 힘들어졌고 후추값이 금값만큼 비싸졌던 거야. 그러자 포르투갈의 왕은 새로운 생각을 했지.
3: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0: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스탄불을 거치지 않고 후추와 향신료를 가져올 새 바닷길을 찾기로 했던 거야. 결국 바스쿠 다가바라는 모험가가 포르투갈의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고, 또 다른 모험가 콜로

0: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을 만났는데
1: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2: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0: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팔루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냈어.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야.
3: 아, 정답!
4: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이후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 시대는
3: 대항해 시대!
4: 네, 정답입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잘들 있어. 나는 간다.
6: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어땠나요?
6: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7: 저도 즐거웠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3: 쭉쭉.
8: 영기라, 승환아, 순대 따뜻할 때 먹게 얼른 내려와.
5: 순대 내가 사 먹어.
9: 아, 형아, 같이 가.
5: 내가 사 먹어.
9: 같이 먹자.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은 뭘 하지? 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1: 어? 아편전쟁? 그런 전쟁도 있나?
0: 형아, 그럴 땐 해보면 되지.
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3: 시간을 달리는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이야기. 1840년

0: 야, 이거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일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거.

0: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시선?
2: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내가 먼저.
4: 와! 열컷!
1: 오,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저절로 움직이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0: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자 이것을 팔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어? 적자? 그게 뭐지?
6: 적자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야.
1: 오. 일단 저때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7: 어머, 이게 그 청나라에서 왔다는 그 차예요?
8: 네, 맛이 얼마나 좋게요.
7: 어머, 이 차점 화려한 것 좀 봐.
8: 그것도 청나라에서 온 거예요.
1: 특히 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를 마시는 모임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차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화폐로 쓰이던 은이 청나라로 자꾸 빠져나가 적자가 늘어났어. 그러자!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차 사온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9: 맞습니다. 청나라에선 우리 거 하나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10: 그게 다 청나라에서 광저우 왕도 딸랑 하나 열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팔 수도 없습니다.
11: 맞습니다. 항구를 더 많이 열어주면 우리 영국 물품 하나라도 더 팔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5: 그럼 가서 항구를 더 열어달라고 해봐요.
1: 결국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12: 왜? 왜 우리가 항구를 더 열어? 아이, 그래야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항구를 안 열면 우리 차 안 사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거 아니면 지금처럼 광저우 항구만 이용해.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1: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영국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영국은 아주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5: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9: 그렇다면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아편?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9: 그렇긴 한데 뭐 영국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렇지. 가만, 우리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1: 그럼 일단 처음엔 싸게 팔아서 아편에 중독되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값을 올리면 이미 중독돼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 그럼 드디어 우리도 청나라의 은을 가져올 수 있겠군요.
1: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인다면서 영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로 했던 거야.
13: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12: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여기가 싸지, 싸?
13: 아편 있다고? 좋은 거요?
12: 그럼요.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13: 싸게!
1: 이렇게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싸게 팔자 아편은 급속히 청나라로 퍼져나갔고 아편 값을 은으로 받은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게 됐지.
3: 아, 정답!
0: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팔았던 것은
3: 아편!
0: 네, 정답입니다. 예!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시킨 위험한 마약이었는데요.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싸게 파는 바람에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 청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많이 간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이번엔 제가 잘해.
1: 이야. 오, 여덟 칸.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그럼 우리 대형 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0: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4: 어?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5: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마약이라고 했잖아.
4: 네.
6: 영국이 처음에는 아편을 싸게 많이 팔았거든?
7: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3: 아편 금지법 몰라!
8: 아편 사야지, 아편.
9: 어, 여보! 신문사로 들고 가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처럼 끌려가고 싶어요?
8: 아이, 몰라! 아편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편 살 거야, 아편!
9: 여보! 여보!
7: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자!
10: 아편을 금지시켰는데도 왜 아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게냐?
11: 그게 중독성이 심해. 여전히 몰래몰래 사고 파는 데다. 관원들이 뒤를 봐줘서.
10: 뭐라!
12: 더 큰 문제는 아편 때문에 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7: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판 뒤로 청나라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은보다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이 더 많아지게 된 거야. 결국 청나라 황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10: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11: 예, 폐하.
7: 이렇게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가 1839년 광저우 항구로 가서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모두 압수했지.
3: 아니, 내 걸 왜 마음대로 가져가?
13: 아편은 모두 압수야!
3: 실험 법이 어딨어?
11: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이제 뇌물 따위는 안 통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가져가!
13: 네! 네.
7: 그리고는 압수한 아편 2만 상자를 다시는 쓸 수 없게 처리한 뒤 모두 바닷물에 떠내려 보냈어.
3: 아, 내 아편 내가.
7: 그러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이 영국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해결해달라고 했어.
14: 아무리 아편이라지만 우리 영국 건데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0: 이건 청이 우리 대영 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14: 맞습니다. 이제 영국인의 모든 재산도 청나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더 이상 봐주면 안 됩니다.
15: 더 이상 안 봐주면?
14: 전쟁을 해서 혼쭐을 내자죠. 가서 보니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질 것 같던데.
10: 그래요? 가만. 이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 전쟁 자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14: 근데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통과가 될까요?
15: 그래도 일단 의회를 열어봅시다.
7: 결국 의회가 열렸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
16: 아니, 이런 걸로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편 팔자고 전쟁을 해요?
3: 그럼 우리 대형 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11: 자존심 챙길 거였으면 아편을 팔지나 말든지. 이런 전쟁에 나라도 못 씁니다.
17: 맞소. 아편 파이자고 전쟁을 한다니. 역사상 이렇게 영국을 부끄럽게 하는 전쟁은 못 봤소이다.
11: 그렇지요.
7: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고 결국 9표 차이로 전쟁 자금에 대한 표결이 통과되면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신식 대포와 총을 가진 영국 군대에게 청나라 군대는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지. 이렇게 영국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수도와 가까운 텐진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
18: 폐하, 저쪽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19: 뭘 어떻게 해.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조약을 맺어야지.
7: 결국 청나라 황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난징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야.
4: 아, 정답!
17: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4: 아편전쟁!
17: 네, 정답입니다. 예! 이 아편전쟁 때 맺은 난징조약은 영국에게만 유리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영국에게 4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고 전쟁 비용과 없애버린 아편값을 물어주어야 했으며 심지어 홍콩섬까지 빼앗겨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주고 맙니다.
20: 아, 영국은 좀 비겁했고 우리 청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굴다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1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21: 어? 문 열렸다. 어?
22: 얘들아, 어? 안녕.
19: 어? 잘들 있어.
22: 안녕.
19: 어? 잘 있어.
4: 안녕하세요.
17: 네, 오늘 어땠나요?
19: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3: 영기라, 승환아, 탕수육 먹자.
24: 탕수육! 나 탕수육 형아 같이 가!
25: 찍먹! 찍먹! 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연습 끝! 나 먼저 간다!
1: 오태풍, 또 디저트 먹어?
0: 달콤한 게 최고라고!

0: 미안.
1: 얘들아, 이것 좀 봐.
2: 뭔데, 뭔데?
1: 우리 삼촌이 생일 선물 보내줬어.
0: 로봇 과학자 삼촌?
1: 응, 맞아.
2: 오, 혹시 로봇 선물 아니야? 뭐야, 그냥 키롱이네.
1: 그래도 귀엽다.
2: 난 또 로봇 선물인 줄 알았네. 어? 삼촌?
3: 우주야, 선물 잘 받았지? 이건 아주 특별한 키링이야. 우주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거란다. 생일 축하해.
2: 도움을 준다고? 무슨 말이지? 아, 혹시 이거 램프의 요정인가?
1: 아, 그건 동화잖아.
2: 태풍아, 램프의 요정은 없어. 돌려줘.
4: 잠깐, 소원 하나만 빌고.
2: 잠깐만 더 볼게. 야, 이 태풍!
4: 야, 돌려줘! 돌려줘!
2: 야, 태풍아, 뒤!
1: 그런 걸로 안 속지.
2: 안 돼!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 전부 섞여버렸어.
1: 어떡해, 이거 다시 종류별로 나눠야 하는데. 어제 선생님하고 같이 힘들게 정리한 거란 말이야.
2: 미안.

0: 안녕, 난 A야. 난 I. 반가워.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특별한 키링 맞네.
3: 우와, 로봇이잖아? 반가워. 근데 너희는 어떤 로봇이야?
0: 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로봇 A. 난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야!
3: 인공지능 로봇? 아하! 그래서 AI구나!
4: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3: 이 정도는 나도 금방 할 수 있어!
2: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0: 내가 한번 볼게. 스캔 완료!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으로 분류했어. 정리는 나한테 맡겨! 이건 공룡이니까 동물책!
3: 잠깐! 그건 동물책이 아니야. 공룡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책이거든?
2: 어? 내 데이터에 없는데?
3: 우와! 인공지능도 틀리네!
1: 괜찮아.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도 처음 보는 건 모르잖아.
0: 고마워, 우주야! 새 데이터 저장 완료! 우린 사람이 알려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
4: 그리고 우린 분류만 잘하는 게 아니야.
5: 우와, 열렸다.
0: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인공지능.
2: 오늘 날씨 어때?
6: 반짝반짝 맑음.
0: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인공지능.
3: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다.
4: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것도 인공지능이지.
3: 전부 인공지능이야? 그럼 저 시계도?
0: 그건 그냥 시계야.
3: 아하.
0: 어때? 우리 제

0: 네?
1: 인공지능은 배가 안 고파. 맛도 못 느낀다고!
2: 그럼 이 꽃향은 어때? 맡아봐.
1: 아무 냄새도 안 나. 우린 냄새를 맡을 수 없어.
3: 그럼 이건 어때?
4: 깜짝이야. 무섭게 왜 그래?
3: 어? 왜안 놀라지? 고장 났나 봐?
1: 고장 아니야. 우린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아. 근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
2: 그럼 좀 심심하겠다.
1: 대신 너희가 웃는 건 알아볼 수 있어. 지금처럼.
3: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있구나.
1: 맞아.
3: 뭐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1: 우리도 잘하는 거 많거든. 원하는 그림도 만들 수 있어.
2: 그럼 하늘을 나는 노란 비행기 그려줘.
1: 그리고 우린 책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
3: 책? 나도 책 읽는 건 자신 있는데, 나랑 대결해 볼래?
1: 좋아.
3: 진짜 다 읽은 거 맞아?
1: 그럼! 주인공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가족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야.
3: 맞아! 대단해!
2: 저기, 내 수학 숙제도 대신해 줄수 있을까?
4: 야, 숙제는 네가 해야지.
1: 숙제를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할 순 없다고.
2: AI, 앞으로도 우리랑 함께 할 거지?
1: 물론이지!
3: 별이 생겼어? 방금 뭐였지?
5: 우주야, 방금 별을 봤지?
3: 삼촌, 이게 뭐예요?
5: 그 별은 너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 별이 하나씩 생긴단다.
6: 마지막 별까지 채우는 날, 둘은 진짜 멋진 로봇이 될 거야.
1: 우리 별을 다 모으면 더 멋져지는 거야?
2: 그럼 우리가 잔뜩 만들어주면 되겠네?
4: 좋아, 우리가 완성시켜주자. A랑 I랑 파이팅!

만약 냠냠시티에 위기가 오면?

0: 안녕하세요, 염염 요리사님.
1: 냠냠 카드를 준비해야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0: 냠냠 카드는 다 준비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번에도 냠냠 시티에서 테이스트 칠 요리를 만들자.

0: 제이크,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잭,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자!

0: 슈퍼제!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제.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도움?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수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슈퍼잭,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어?
1: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2: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1: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3: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4: 누구야?
5: 몰라, 슈퍼히어로래.
3: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6: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0: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제.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1: 아! 그래도 복수!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2: 슈퍼제!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3: 슈퍼제!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1: 요즘 조금 바빴다고.
4: 슈퍼제,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여기도. 여기도요.
2: 여기도.
1: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4: 정말 여기에 궤도 폭스가 나타날까요?
0: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5: 그런데 어?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6: 어떻게 알았지?
1: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0: 이 녀석들! 그럼 궤도 폭스의 정체는?
4: 어? 세상님!
0: 어?
4: 에?
0: 어? 에?

0: 어디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복수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이동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다고. 똑딱똑딱.
1: 예? 시한폭탄?
0: 이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너무 무거워.
0: 서둘러, 폭탄이 터진다고. 똑딱똑딱.
1: 이게 뭐지?
0: 이건 내 거야.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어?
1: 제 이름을 아세요?
0: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1: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0: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1: 네? 짜잔!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이지.
1: 으아! 레우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거든.
1: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에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1: 안 돼!
2: 뭐야?

0: 슈퍼지 레벨업!
1: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2: 예?
1: 뭐해?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누구 보자.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뚱뚱 치킨.
2: 젤리가 된 시민들.

0: 지내는 세계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돈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야우! 얍!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잭에게 말이야.
2: 슈퍼잭이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까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아, 잠깐 잭!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 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왜?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5: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잣말이야. 날씨 좋다.
5: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5: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5: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어? 으아! 으아! 저기 있다!

0: 달리는 기차라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뭔가 불안한데.
1: 가천! 프로기 생일 선물!
2: 어? 역시 소문대로 보청이 아니군.
0: 누구세요?
2: 나는 앞단계의 조각 미남 매두매두다!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줘!
2: 줘야만 할까?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1: 이럴 수가! 비겁하게!
2: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3: 성성한 머리님!
2: 어?
3: 주문하신 콩두유 나왔습니다.
2: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1: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 좀 맡기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1: 찾았다, 매두매두!
2: 아니, 어떻게 찾았지?
1: 흥성한
3: 마리네!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1: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2: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어림없지?
2: 쫓아와,

0: 어라?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1: 우와!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으아! 으아!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어?
0: 에이? 내 레시피 스톤!
1: 어?

0: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이야!
1: 되었습니다! 에이, 힘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자!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지금 푸딩! 정말 싫어!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내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0: 좋아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기, 막 뛰는 것도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건 가만히 앉아있기? 그래서 공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1: 그럼 메일리는 꿈이 뭐니?
0: 제 꿈은 바로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맞아, 케이팝 아이돌. 강력한 비트, 화려한 래핑과 노래, 정교한 춤,
2: 예뻐요.
0: 환호하는 관객들,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아? 케이팝의 선두주자, 세계적인 스타 탄생!
1: 자, 그만! 잘했어, 메일리.
0: 나도 모르게 춤을... 감사합니다.
1: 우리 학교는 체험학습 특화학교인 거 알죠? 모두들 아직 전공을 정하기 전이니까 여러 체험학습을 해보고 재능을 발굴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3: 네!
0: 그래, 나도 알고 있다고. 난 사실 춤도 노래에도 재능이 없다는 걸. 그치만 그게 제일 신나는 걸 어떡해. 춤출 때면 무지 신나서 마치 세상이 멈춘 것... 뭐야, 웃어? 날 비웃었어?
1: 그럼 다음 자기소개는 카이리 해볼까?
4: 와, 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5: 공부도 엄청 잘한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고.
6: 난 카일... 역사책이나 추리소설 읽는 게 취미야.
5: 저게 다야?
4: 와, 진짜 카리스마 있다.
0: 과묵한 거 봐. 신비로워. 어떡해.
5: 뭐야, 근데 반응 왜 이래?
4: 너무 힘들었어.
0: 내가 신나는 게 좋다는데 그게 웃겨. 난 신나는 게 좋네. 난 신나는 게 좋았어.
6: 저...
0: 어릴 때부터 쓰던 건데, 하, 보내줄 때가 된 건가? 우울해질 것 같아.
5: 아니, 난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신나는 게 제일 좋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신나는 일 없을까?
0: 내 다이어리는 어디로 간 거지?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무섭게, 나한테 왜 이래? 뭐야? 마이크?

0: 마이크 괜찮은데?
1: 무슨 일인데 그래?
0: 저기 이상한 돌뭉치가.
1: 뭐가? 아무것도 없구만. 근데 저 마이크는 뭐니?
0: 방금 전까지 저 마이크가
1: 꿈꿨니? 어서 잠옷 갈아입고 자라.
2: 안 들켰지 쇼.
0: 너 뭐야?
2: 내 소개를 하겠어.

0: 신나게 해주는 슈퍼파워 슈퍼파워 트링크링클 슝슝 나는나 신나는 요정 탱탱몽
1: 뭔길래? 탱탱몽? 그게 다 무슨 소리?
0: 모르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쇼.
1: 보이는 답쇼.
0: 어? 그러네. 어떻게 된 것쇼?
1: 장난하쇼? 너 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바른대로 말하쇼.
0: 네가 날 불렀다쇼. 네가 신나는 일 없을까 했잖아. 매일매일 네가 신나는 거 하고 싶다며.
1: 내가 신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서? 그래서 네가 나타났다는 거야?
0: 신나가 날 부르는 키워드거든. 나는 신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신나게 만드는 신난다 요정.

0: 이게 뭐야? 진짜 예쁘다.
1: 있지 있지, 신기하지? 신나지?
0: 이럴 수가. 너 정말 요정이구나.
1: 그래, 이제 믿는 것이야. 그럼 이제 나 도와주는 거지?
0: 널 도와? 내가 뭘 어떻게?
2: 뭐야, 아직까지 흑화되지 않은 몽글리가 남아있었잖아.
3: 메이롱, 어떻게 된 거지? 저 탱탱멍 대체 어떻게 도망친 거야? 나? 내가 곧 메롱 해줄 거야.
2: 겨우 탈출해서 선택한 카운트 파트너가 고작 나약한 여자애라니.
1: 내 친구들을 도와줘. 메일이 신나게 해줄게, 정말로.
0: 근데 그거 나도 해보고 싶어.
1: 너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었지? 나 화났다 쌩.
0: 아잉.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1: 여기
0: 따라라 원피스. 뭐야? 따라라 운동복. 뭐야, 이거 혹시 너만 되는 거야? 난 왜 안 되는데?
1: 터치 터치. 이 탱탱펜을 쓰려면 먼저 나와 콘택트 돼야 해.
0: 콘택트?
1: 맞아, 콘택트 되면 이 매직펜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도 모두 쓸 수 있어.
0: 콘택트, 그거 일종의 계약 뭐 그런 거야?
1: 맞아, 콘택트는 바로 우리 둘이 계약을 한다는 거지.
0: 좋아. 그럼 이제 네 친구들 얘기를 좀 더 들려줄래?
1: 그게 내가 살던 몽글리 월드가 공격당했쇼. 사실 우리 몽글리들은 서로 많이 많이 달라. 몽글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도 우린 모두 사이좋은 친구였어, 진짜로. 난 예쁜 무지개 가루를 만난 게 무지 좋았어. 우린 매일매일 재미있게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가루가 흙가루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 친구 몽글리들이 모두 모두 몽글리로 흑화돼버렸어. 말고 다른 몽글리들은 전부 망글리로 변했단 말이쇼.
0: 저기 미안한데 난 망글리고 몽글리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 괜찮아, 아직 몰라도 돼. 앞으로 나 도와주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쇼.
0: 앞으로?
1: 응, 앞으로.
0: 난 아직 도와주겠다고 안 한 것 같은데.
1: 대신 내가 많이 많이 신나게 해주겠다쇼.
0: 네가 날 신나게 해주겠다고?
1: 기다려봐. 신나 신나 신난다. 쇼쇼쇼.
0: 대체 뭐가 신난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변했구만. 뭐야?
1: 접수 완료!
0: 접수 완료? 뭘 접수했다는 거야?
1: 바로바로 메일이 쓸 K-POP 지역 오디션에 메일이 네 이름을 접수했다쇼.
0: 뭐? K-POP 지역 오디션?

0: 중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 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 구조대가 되고 싶다.
1: 북풍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 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0: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카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1: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2: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3: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0: 감사합니다.
2: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0: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응, 고마워.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그렇구나. 헛!
4: 헛! 어? 저기 타요가!
5: 어? 타요! 오랜만이야.
0: 아, 킨다구나.
6: 타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5: 멋지다.
0: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 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신의 순찰을 돌고 있어.
5: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 구조대원이 됐어.
7: 만나서 반가워, 트윗.
8: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9: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10: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8: 우와, 정말?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1: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0: 재밌게 놀고 와.
12: 안녕.
11: 도착했습니다.
1: 우와.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0: 안녕.
13: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0: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12: 좋아.
6: 동물들은 어딨지?
9: 원숭이다!
0: 꼭 우리 집 고양이 같다.
14: 겁내지 말고 내 손을 잡아요. 친한 친구 좀 환상해.
13: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12: 네!
9: 좀 더 놀고 싶었는데.
0: 아쉬워요.
6: 저기 봐.
9: 저건 원숭이들이.

0: 사파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2: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0: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우와, 재밌었겠다.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어떻게 된 거야?
2: 다음 구역이 끝인가?
4: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5: 그래도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 어?
6: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5: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7: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5: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0: 자, 천천히.
5: 여기. 어이, 어이.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준비됐죠? 출발!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1: 코끼리가 들어갈 수속차도 없는데
2: 어떡하면 좋지? 간지러워. 그만하라고.
5: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1: 뭐?
8: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 봐.
2: 왠지 부러운걸.
1: 뭐?
0: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5: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1: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7: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5: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9: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2: 이건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4: 원숭이들이야.
1: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2: 원숭이들이라. 범인을 찾은 것 같아.
1: 뭐?
2: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7: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2: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1: 그렇긴 한데.
5: 네,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1: 아, 알겠어. 그럼 갓.
2: 모두 이리 와. 외출하고 왔으니 목욕은 해야겠지.
9: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10: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7: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2: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1: 아, 알았어! 아,
11: 지울 수가!
7: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11: 역시! 타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그건...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11: 이건...
2: 모두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11: 숫자판이?
2: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11: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0: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1: 아유,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0: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2: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1: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같이 놀자.
1: 다니가 아침부터 연습장에 들어가 있네요.
2: 여기서 우회전.
0: 다니!
2: 조금만 더 가면.
0: 다니!
3: 다니, 우리 목소리 안 들려?
0: 몇 번이나 불렀다고.
2: 미안, 주행 연습을 하느라.
3: 같이 놀자.
0: 숨바꼭질 어때?
3: 응.
2: 하지만 난 이걸 마저 해야 해.
0: 뭐? 또?
3: 그러지 말고.
2: 미안.
0: 할 수 없지. 우린 놀이터에 있을게. 끝나면 와.
2: 그럼 이제 끝내볼까? 여기서 차선을 바꾸고 좌회전하면
0: 와, 100점!
2: 한 번만 더 해볼까?
0: 100점! 100점!
2: 또 100점. 계속 100점이네.
0: 왜 이러지?
2: 어떡해, 고장 났나 봐.
1: 자.

0: 이제 잘 될 거야.
1: 네.
2: 어?
0: 우와, 근데 전부 100점이네. 간이 대단한걸.
1: 내일 했더니 코스를 다 외워버렸어요.
0: 그러고 보니 지금은 주인 코스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선물을 주지.
1: 좋아요.
0: 간이, 다시 위에 올라가 볼래?
1: 네. 이게 뭐예요?
0: 새로운 코스를 추가했어. 한번 해봐.
1: 네. 어디?
2: 움직인다.
1: 그렇다면 이걸 먼저.
3: 장난감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우와, 멋지다. 이거 해봐도 돼요?
0: 그럼. 우와.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해서 사용해.
1: 네.
2: 시작하나 봐.

0: 정말 멋지다.
1: 도로 위에 엔진 오일을 모으세요.
0: 엔진 오일?
2: 저기 있다.
0: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2: 와. 야호! 어쩐지 좀 힘이 세진 것 같은데? 좋았어!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1: 장애물을 피해 주행하세요.
0: 장애물?
2: 와!
0: 이런 거라면 자신 있지.

0: 야호! 다음엔 어떤 코스를 해볼까? 그래! 마법 도시로! 와!
1: 풍선을 모으세요.
0: 풍선? 풍선이 안으로 있잖아. 어쩌지? 그럼 혹시 나도 떠올라라, 야!

0: 다음은 오잖아. 와, 운석이야.
1: 운석을 파괴하세요.
0: 어떡해. 좋았다.
2: 강이는 새로운 코스를 연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꼬마 버스 타요. 안녕하세요.
3: 가니, 문 열어줘야지.
0: 죄송합니다.
3: 가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4: 무슨 일 있니?
0: 아니에요. 자.
3: 왜 안 가지? 이러다 늦겠어.
4: 무슨 일이야?
5: 아, 태웠으면 빨리 가요.
4: 아, 참.
3: 어? 저건 간이잖아.
0: 죄송합니다.
5: 뭘 하고 있던 거야?
3: 아, 간이가 왜 저러지?
0: 얼른 가서 주행 연습해야지.
6: 간이!
0: 아나 누나, 씨투!
6: 너 오늘 정류장에서 잠들었다며?
0: 그걸 어떻게...
3: 지나가다 봤어. 무슨 일이니?
0: 아, 그게...
6: 그러고 보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3: 아, 아무래도 주행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쉬는 게 좋겠다.
0: 네? 아, 아니, 이건 연습 때문이 아니라...
6: 그래, 몸이 안 좋을 땐 쉬어야지. 당분간 주행 연습 금지. 몸이 좋아질 때까진 안 돼.
0: 새로운 코스를 다 못 끝냈는데 금지라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
7: 강사! 이번엔 내 차례야.
0: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0: 얘들아! 다들 괜찮니?
1: 위험하니까 다들 몰라서!
2: 대체 뭐야?
1: 아니?
3: 이 시간까지 주행 연습을 했단 말이야?
4: 죄송해요.
0: 지나친 건 좋지 않다고 했잖아.
4: 알고 있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0: 일단 늦었으니 다들 들어가서 자자.
4: 네.
5: 바니.
2: 바니가 저렇게 실망하는 건 처음 봐.
5: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됐다. 한 번 더.
2: 안 되지. 이번엔 내 차례야.
5: 주행 연습은 다 함께 하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4: 아, 맞다.
2: 이 로기님의 실력을 보여주지.
4: 고마워, 얘들아. 이렇게 함께 해줘서.
5: 아니야. 우리도 너 없이 노니까 재미없더라고. 역시 다 같이 노는 게 최고지.
2: 어? 어? 말도 안 돼. 내가 꼴찌잖아.
4: 얘들아,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
5: 좋지.
4: 자, 그럼 다 같이 놀이터로 출발.
6: 늘 함께해주는 꼬마 버스들 덕분에 바니는 행복했답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5: 공항의 괴물.
6: 저기 카고가 화물을 싣고 있네요.
7: 자,
8: 이게 마지막 화물이지?
7: 맞아, 다 실었어.
8: 어? 어? 웬 새들이?
7: 아까 갑자기 날아왔는데 배고픈 것 같아서 먹이를 좀 줬어.
8: 공항에 있으면 위험한데.
7: 이제 공항 밖으로 날려보내야지.

0: 어? 어? 얘들아, 위험해. 어, 출발해야 하는데.
1: 얘들아, 어서 내려와. 어?
0: 또 보자고. 난 이만 가볼게.
1: 그럼 조심히 돌아가.
2: 카고가 돌아왔어요.
3: 수고했어, 카고.
0: 고마워.
3: 문 좀 열어줘. 자, 시작해볼까? 됐다.
4: 출발합니다. 가자. 타그타그, 타그타그. 이건 여기다 놓으면 되고. 타그타그, 공항에서 제일 멋진. 다녀왔습니다.
0: 오, 빠른데?
3: 다음 화물도 준비해놨어.
4: 어, 다녀올게.
3: 조심해.
4: 타그타그, 타그타그, 세계에서 제일 멋진 타그타그. 자. 끝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3: 우와! 뭐야? 아! 살려줘!
0: 화물은 다 내렸지?
3: 응?
5: 안녕하세요.
0: 어? 안녕.
6: 놀러 왔어요.
0: 잘 왔어.
3: 괴물이야! 괴물이 나타났어!
0: 괴물?
3: 방금 창고에서.
7: 창고?
2: 터그는 친구들에게 방금 전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7: 정말? 괴물은 어떻게 생겼어?
3: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괴물이 있어.
1: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7: 그래, 공항에 괴물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3: 정말이라니까. 가고.
0: 난 덩치가 커서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
8: 걱정 마세요.
9: 괴물은 제가 잡아줄게요.
6: 네가? 어떡해.
9: 명탐정 로기만 믿어봐.
6: 명탐정?
9: 터그, 괴물이 도망가기 전에 빨리 현장으로 안내해주세요.
3: 알았어.
2: 로기와 꼬마 버스들은 터그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3: 저기야.
10: 어디?
6: 괴물이 맞아?
9: 괴물이 아니야.
6: 정말? 그럼 누구야?
9: 답은 현장에 있는 법이지. 이걸 봐. 범인은 샤인이야.
6: 샤인? 그걸 어떻게 알아?
9: 설명해 주지. 샤인은 스피드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
11: 열세일 동안 숨어.
9: 가자.
11: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9: 자자자.
11: 오, 금방 잡아주지. 간다.
9: 오, 이 안에 숨자.
11: 샤인, 숨어봐도 소용없어. 샤인.
9: 이쪽으로 오잖아. 피해야겠어. 그때 샤인의 휠에서 이게 빠진 거야. 아, 샤인의 바퀴 자국이잖아.
3: 저건 내 바퀴 자국 같은데.
9: 예?
3: 아, 내 거잖아.
6: 로기.
9: 아, 그랬구나. 사실 범인은 따로 있어. 범인은 작은 비행기야. 우연히 비행기가 길을 잃어 창고에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 안이 너무 복잡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나가려다가 뽕 하고 부딪혀서 짐이 쏟아진 거지. 그때 이것도 떨어진 거야.
3: 아, 그건 저 위에 있는 박스에서 떨어진 걸 거야.
6: 에? 뭐 하나 맞는 게 없네. 난 그만 갈래.
9: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야겠어. 가요, 따라와.
6: 뭐? 내가 왜?
9: 네가 조수니까.
6: 완전히 자기 맘대로네. 꼬마 버스 타요. 로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
9: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6: 분명히 들었는데.
9: 겁먹어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6: 그거 봐, 소리 나잖아.
9: 저쪽인가? 그렇다면 아니 아니, 저쪽에서 난 것 같아.
6: 로기, 난 그만 돌아갈래.
9: 안 돼, 어디를 간다는 거야?
6: 나 먼저 간다.
9: 같이 가.
5: 무슨 일이야?
6: 괴물이 맞는 것 같아요.
9: 무서워.
5: 괴물이 어딨어? 어떻게 생겼는데?
6: 못 봤는데.
9: 그런데 삐리리리 하는 소리를 냈어요.
5: 뭐? 삐리리 하는 소리?
9: 네, 너도 들었지?
6: 맞아, 분명히 삐리리리 했어.
5: 그래? 그럼

0: 나를 놀라게 하다니.
1: 카고! 카고 말대로 정말 앵무새들이었어요.
2: 그랬어? 배고팠나 보구나.
1: 그런데 어떻게 앵무새라는 걸 알았어요?
2: 그게 어제 멀리 다녀왔거든. 도착한 공항에서 화물을 싣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들이 나타났어. 공항은 위험해서 걱정했었지.
3: 이제 공항
2: 다행히 안전한 데로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화물칸으로 날아들어왔던 것 같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앵무새들을 태운 채 돌아왔던 거고.
4: 자, 시작해봅시다.
2: 아마 로더가 화물을 내리고 터그가 창고로 옮길 때 얘들도 같이 옮겨졌겠지. 창고에는 일하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새들이 좀 더 안전한 위쪽으로 날아간 거야.
1: 그랬구나. 비행기라며.
5: 탐정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야.
6: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기 터그가 보이네요.
7: 안녕. 좋은 아침. 잘 잤어? 이제 이동해볼까?
8: 다 됐어.
2: 수고했어, 로더.
7: 카고. 데려왔어.
2: 안녕. 손님들 탑승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손님들을 위해 특식도 준비했으니 비행기에 머무르는 동안 맛있게 드세요.
2: 고마워.
1: 카고! 어?
9: 안녕하세요.
2: 어서들 와.
1: 새들은요?
7: 저기.
1: 저기 있다.
9: 안녕.
2: 이제 이륙할 시간이야.

0: 사고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1: 안녕,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0: 앵무새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새들아, 또 만나.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

0: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AI로 판이 달라진다는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우리 자녀는 뭐는 피해야 된다?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I 혁신학교 아이펠을 설립한 모드연구소 김승일 대표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베타 세대는 AI와 대화하면서 자라는 AI 네이티브라고 하죠.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적응이 빠른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상에서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AI로 판이 달라진다는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자녀들의 AI 교육의 길잡이가 되어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잠재워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돈을 벌면은 보통은 그것을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게끔 기업은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채용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고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채용에 대한 공고, 채용 시장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룰은 깨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2022년 말까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 채용 시장의 지수를 보면은 거의 일치하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2022년도 말부터는 기업이 굉장히 큰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채용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2022년도 말에 ChatGPT라는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미국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수를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2년간 신규 채용이 약 30% 급감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2022년도에

2025년도가 되면 아마도 더 급감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1명이 해도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2023년도부터는 굉장히 신기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2023년도부터 나온 스타트업들은 이 룰을 굉장히 깨기 시작합니다. 가령 미드전이라는 회사는 2023년도에 10명일 때 300억의 어떤 매출을 혼자서 내기 시작을 해요. 2억만 돼도 회사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300억이라니 엄청난 거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굉장히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네, 놀라지 마세요. 2025년도에 나온 매드비라는 회사는 기업 한 명이었어요. 이한 명이서 6천억이라는 매출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6천억쯤 되니까 내가 좀 힘든 것 같아. 동생을 고용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업이 채용을 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업의 신규 채용 시장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당분간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뭐 3년 뒤, 5년 뒤 혹은 지금은 기업의 신규 채용 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우리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먹고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런 현상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이 등록금이 이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는 시대로 될수 있어요. 굉장히 대학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09년부터 대학교의 등록금이 동결됐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등록금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는 대학교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이 제대로 오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16년 동안 물가가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이 4년 동안에 쓰는 돈이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겠죠. 1, 2억 정도를 써서 대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1, 2억으로 커피숍을 하나 차려주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사업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끝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AI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애를 이렇게 키워야 돼.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만 피하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변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만 피하자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주면서도 AI 시대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의 강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자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 말이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자원이에요. 요즘에 GPU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 모델, 알고리즘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세계의 엄청 뛰어난 연구자들이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똑똑하게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는 게 좋을지 조금 인사이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날까요?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면은 점점 그 분야는 데이터가 많은 게 쌓여요. 즉,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평균적인 어떤 것, 이것을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평균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뭐는 피해야 된다? 평균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그럼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나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나답다라는 거는 데이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은 평균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있어요. 우리 학교들을 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요. 그리고 그 강의를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잘 보면 너무 잘했어 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시험을 못 보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전부 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답을 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평균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이야.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돼. 이런 시험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고 일어나겠죠. 공정하지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꾸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는 답이 정해진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져서 사람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도 답을 낼 수 있게끔 학습되고 있는데 인간은 컴퓨터처럼 답이 정해진 것만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각각이 다 나다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근데 교육 시스템이 하나의 정답을 자꾸 강요를 하니까 모두가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배우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나는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볼 거야. 다 나답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각자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활용하는 바가 다르고 이렇게 나다움을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데이터 너머의 인간이 될 수 있게끔 학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이터 너머의 인간으로 되게끔 도와주는 네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남과 비교하지 많은 데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같은 걸로 했다라는 거는 모든 자녀를 그 기준으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뭐죠? 아까 평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녀는 평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평균적인 인간으로 우리 자녀를 만드는 것만은 피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좀 아이들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조금 줄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잘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잘해봤자 이 평균적인 데서는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니까 이 자녀들이 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일이

뭔가를 미리미리 다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요. 이미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답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우리 아이의, 우리 자녀의 나다움은 뭐지? 뭘 좋아하지? 이걸 뒤에서 한번 좀 관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세 번째 팁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한 문장을 생각한다면 꼭이 문장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능동적인 실행력을 길러주면 좋아요. 우리 자녀를 데이터 너머의 인간으로 키워야 된다. 그걸 도와줘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데이터 너머의 인간이지? 알 수가 있나? 나는 지금 데이터 너머의 인간인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 너머의 인간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데이터 너머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혹시 창업해보실 생각 없으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은 저는 그분은 데이터 너머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누구님, 창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 해결력은 직접 진짜 문제를 만나봐야 돼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 세상에서 나오는 진짜 문제를 만나봤을 때 그거를 하나, 두 개씩 해결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길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론적인 문제만 만나봐요. 다 시험지에서 만나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시험을 잘 보면 이론적인 문제만 잘 풀어도 우리가 다 좋은 데 취업을 해왔고 인정을 받아왔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에는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뀌겠죠. 어떻게 진짜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라고 이제 바뀔 텐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능동적인 실행력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출발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일들을 일단 시도해보는 거. 일단 시도하면은 거기에서 진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난 진짜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균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출발보다는 일단 시도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녀들은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AI 혁신학교 아이펠을 처음 설계할 때 2019년도였는데요. 저는 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엔진에다가,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 검색을 해서 한번 정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는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시끄러운 교실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끄러운 교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학습의 주도권이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많은 학생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점점 평균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교실을 자꾸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평균적인 사람은 안 돼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고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의 주도권이 선생님에서 점점점 학생으로 가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이제 점점점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의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있는 주입식 교육에서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는 이 액티브 러닝, 능동적인 학습 형태로 이 교실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한명한 명이 나다움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점점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한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평균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AI가 우리 아이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닌 우리 아이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에서 자녀와 소통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AI 언어와 상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써먹는 유쾌한 AI 도전기. AI 진짜 이게 되네? 네, 서경석입니다. 요즘 정말 AI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죠. 뉴스를 봐도, 광고를 봐도, 친구를 만나도 AI 써봤어?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장을 넘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괜히 잘못 누를까 봐 망설여지고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도 못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이게 되네? 생각보다 훨씬 쉽고 한번 익혀두면 정말 생활이 편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 서경석도 여러분과 똑같은 초보의 마음으로 하나씩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0: 저거 정말 공감되는데요. 저는 검색만 하면 광고 먼저 보고 쇼핑몰 들어갔다가 정작 찾던 건 잊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검색의 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개만 딱 검색을 하더니 이거 보면 돼 하고 정답만 쏙 찾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검색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건지 오늘 그 비법 든든한 AI 해결사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홍지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에서 AI 융합 교육 가르치고 있는 홍지연입니다.
0: 일단 교수님 어떻습니까? 요즘 AI 관련해서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시죠?
1: 그럼요. AI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교수님 AI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에서부터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어떻게 답하십니까?
1: 충분히 하실 수

0: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AI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의외로 간단하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AI를 어렵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1: 그래요. 야, 그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 예, 사실 이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거짓말할 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요. 제가 믿고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 봐주시죠. 자, 그럼 오늘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키시는 것 직접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터넷 검색을 우리가 미리 좀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하고 AI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0: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검색은 답을 주는 기능이 아니라요. 답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주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하루에 구글 검색하는 횟수 혹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 구글 검색 뭐 한 1억 건?
0: 무려 136억 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어를 하루에도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136억 건. 그럼 그중에 저도 한 20, 30건은 보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은 결국 제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검색이라는 건 흩어진 문서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들어간 페이지를 사실 기계적으로 찾아서 모아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링크들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열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봐야 할 AI는 검색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0: AI는요, 질문에 맞는 답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간 링크를 나열하는 대신에 나만을 위한, 사용자만을 위한 완벽한 문장을 그 자리에서 직접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서를 찾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한 말 속에 숨은 의도나 맥락을 사람처럼 이해하고요. 그 사용자만을 위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색창과 대화창을 비교하면서요. 앞으로 AI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검색창, 오른쪽은 오늘의 주인공인 대화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입니다.
1: 제미나이. 이름이 재밌네요. 네? 나이가 좀 먹은 재밌는 애예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0: 네, 제미나이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구글의 차세대 멀티모달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그럼 제미나이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첫 번째는요, 앱으로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여신 다음에 검색창에 제미나이라고 치시면요, 구글 제미나이 앱이 나옵니다. 그럼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끝입니다.
1: 자, 그럼 여기까지는 스마트폰 앱 설치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0: 인터넷 브라우저로 여는 방법인데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창을 여신 다음에 주소창에 gemini.google.com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크롬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한글로 제미나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1: 저도 한번 제미나이를 지금 막 열었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AI와 대화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0: 그 전에 이 검색과 AI 대화창의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화면 중앙 상단에 보면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 보이시죠?
1: 네, 보입니다.
0: 네, 이 마이크 아이콘을 꾹 누르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제 포털 검색과 제미나이에게 각각 해볼 건데요. 50대 여성이 입기 편안한 동창의 복장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즘 검색창에도 AI 모드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검색창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0: 괜찮은 건 했는데 뭘 사라고 자꾸 아무튼 좀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그죠? AI 답변 한번 볼까요? 와우. 와. 지나치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오랜 시간 앉아 대화를 나눠도 피로하지 않는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오. 한 가지가 아니라 실패 없는 베스트 추천 룩. 와. 롱 원피스. 와이드 슬랙스 플러스 블라우스. 어머, 체형 보정 속옷을 활용하라. 엄청 친절하네.
1: 나만의 코디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0: 어이, 대박. 마치 그 옆에 진짜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입어봐. 감각 있는 친구가. 이렇게 비서가 얘기해주는 네. 듯한 느낌입니다.
1: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이게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맞는 답을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답변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의 예시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볼까요?
0: 그것도 돼요? 사진도 보여주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내에게 이런 걸 이렇게 제안하면.
1: 맞아요. 맨날 동창회 네. 가기 전에 옷 입는다고 한 시간씩 거울 앞에 있잖아요.
0: 점수 딸 수 있겠네.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어때?
1: 최고의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 바로 만들어요.
1: 그럼요. 이미지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0: 저 엄청 빠릅니다. 예. 아, 빨라.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바로 그 스타일입니다. 와.
1: 마치 배경도 동창회로 이렇게.
0: 이 대박이다. 세상에. 뒤에서 환호하는 동창들의 모습까지.
1: 네. 네.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한 조건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0: 야, 여러분. 여기서 벌써 AI 진짜 이게 되네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비서 한 사람이 생긴 기분이에요.
1: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멋진 코디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사진 속 모델이 입은 옷을 오늘 당장 백화점에 가서 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0: 제가 힘들죠, 제가. 그걸 사겠다고 그러면 힘들어요. 혹시 이게 사지 않고 우리 집 옷장에 있는 옷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오, 있습니다.
0: 이건 있어요?
1: 그럼요. 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방금 우리가 나눈 뭐 동창회 복장, 방금 보여준 이 사진, 이런 맥락들, 대화의 맥락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람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또 물어보시면 돼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집에 청바지가 있는데 청바지가 어울리는 조합으로 예시 사진을 다시 보여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볼까요?
0: 와우! 대박입니다. 이 아주 기특한 친구일세. 정말 아까 그 스타일에서 바지만 청바지로 바꿔서 사진을 보여주네요.
1: 사실 검색은 매번 할 때마다 또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AI는 대화라는 것.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 야, 이거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혹시 스마트폰을 끄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냥 강제로 종료가 되거나 그래서 다시 켰을 때도 이걸 기억하나요?
1: 그럼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앱을 뭐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열면 새 대화로 시작되기는 해요. 근데 이전에 대화한 내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부터 대화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뭐 이야기의 결론을 바로바로 내고 싶으면 중간에 앱을 끄지 않고 대화를 쭉 이어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내 사적인 어떤 대화가 좀 남는 게 조금 꺼림칙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0: 개인정보.
1: 그럼요. 그럴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0: 굳이 그걸 왜 다음 강의 하실 걸 왜 미리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1: 꼭 들으셔.
0: 계속 좀 봐달라.
1: 그럼요. 이제 옷 조합은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예쁜 블라우스로 완벽하게 이제 골라냈잖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가방과 신발 색상까지 한번 인공지능에게 세트로 세팅해달라고

0: 요청을 해볼까요?
1: 네. 세 가지 세트로
0: 매칭해서 보여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저.
0: 바지는 근데 청바지여야겠죠.
2: 진짜 신발 색상도 다 다르네.
0: 그쵸. 네. 똑같은 옷인데도 지금 가방하고 신발이 조금씩 다르게 조합을 해줬어요.
2: 아, 옅은 갈색이냐, 짙은 갈색이냐, 블랙이냐에 따라. 야, 청바지는 집에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사야 될 수도 있는데 살려면 다시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재미나이에게 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걸 보고요. 나 이거 사야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걸 살 수 있는 쇼핑몰을 추천해줘라고 물어주면 이 어떤 쇼핑몰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2: 아, 검색합니다. 웹 검색. 와우, 바로 나왔어요.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와우, 1번 백화점 트렌드 통합몰. 브랜드까지 다 알려주네요. 와, 이거 혹시 이렇게 나온 거 이해하면 연결돼요?
0: 그럼요.
2: 대박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친절한 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제가 볼 땐 충분한데 혹시 모자랄까 봐 다른 보충까지 마지막. 아니, 정말 저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내 대신 머리를 써서 나만을 위한 최종 코디를 이렇게 잘해주고 또 살 수 있는 사이트까지 추천해 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0: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명령어 하나 없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몇 마디 지금 나눴잖아요. 이 말 몇 마디로 나만을 위한 패션 디자이너, 뭐 코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실습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AI 진짜 이게 됩니다. 네, 정말 박수가 나오고요. 사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거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때 사실 저는 속으로 아, 이분 좀 뻥이 세네.
0: 아닙니다.
2: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허풍이 있으신가 했는데 정말 정확한 이야기죠. 대화만 했는데 이렇게. 자, 정말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정답이 뚝딱 완성되는 세상을 오늘 제가 직접 느껴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되뇌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0: 네, 오늘의 되뇌 포인트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검색은 찾아주지만 AI는 답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AI는 대화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어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사용하실 때는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질문하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느낀 건 AI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 말로 물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교수님, 오늘 이 기세면 이거 멈추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아니, 그럼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0: 자, 저희는 또 다른 AI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AI 진짜 이게 되네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자. 50대 남성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갈 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추천해줘.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려주네. 살 빠져 보이는 옷도 추천해줘. 됐나? 검색을 할 때는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거는 나한테 아주 맞춰서 답을 해주네. 됐나? AI 진짜 이게 되네.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한명숙의 추억이 깃든 늙은 호박 레시피. 단맛이 오른 제철 호박으로 겨울철 영양 반찬을 만들어보자.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은 늙은 호박 나물부터 달큰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조림 레시피. 부드러운 호박을 단짠 양념에 자글자글 졸인 늙은 호박 간장 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한명숙 선생님께 겨울 건강식을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 주인공이 이 늙은 호박이에요. 자, 일반 호박 나물과 어떤 맛이 다른지 궁금해요.
2: 네, 보통 이제 늙은 호박으로 나물을 만들면 네. 애호박과는 달리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늙은 호박과 함께 들어가는 네. 재료에 이제 양파, 네. 그리고 대파, 그리고 절이는 소금,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네. 이제 맛술하고 마늘하고 통들깨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 호박의 맛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 영양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이에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늙은 호박은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죽을 네. 많이 써 먹는다고
2: 그쵸.
1: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나물을 해주신다고요?
2: 네, 그래서 호박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한 통 손질하면은 쭉 해서 네. 드시고도 남아요.
1: 맞아요. 그래서
2: 오늘은 이제 뭐 나물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또 요맘때 드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박 구입하실 때 보면은 좀 약간 겉에 이렇게 흰 분이 가루가 좀 많이
1: 맞아요.
2: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골이 깊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크기가 좀 큰 거 네.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이제 껍질을 벗기시는데 네. 너무 크면 껍질 벗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호박이 보면 이제 골이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셔서 네?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집에 필러 갖고 계시면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감자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1: 조심조심. 약간,
2: 예,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너무 넓은 단면인 경우는 벗기기 힘드시니까 골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네. 이렇게 아. 이제 벗겨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 감자칼이 좀 이렇게 필러가 잘 안 들어서 잘 안 된다 하시는 경우는 칼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1: 사실 요 크기로 이제 자르게 네, 되면
2: 그쵸. 요
1: 껍질을
2: 골로.
1: 벗기기가 네, 맞아요. 쉬워져요.
2: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하시려고 하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도마에다 고정을 시키시고 도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 벗기시면 네. 네, 감자칼 우리 집 거가 좀 그 워낙 껍질이 단단해서 안 벗겨지는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벗기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쳐내듯이.

0: 네. 그래서 쳐내듯이 하시든지 이렇게
1: 네.
0: 하시면 이제 두 개. 이렇게 벗겨서 이제
1: 네.
0: 준비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썰어 볼게요.
1: 사실 저희가
0: 네.
1: 오늘은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0: 네.
1: 늙은 호박을 준비했는데 통호박일 경우에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잘랐을 때
0: 네.
1: 안에 속살이 굉장히 또
0: 네.
1: 이렇게 많이
0: 그쵸?
1: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속살도 있고 한데
0: 맞아요.
1: 어떤 호박이 좋은 건가요?
0: 보통 이제 약간 갈라져 있는 거가 좀 당도가 좀 높기도 하고, 보통 이제
1: 오.
0: 이렇게 속에 보면은 씨는 꺼내서 말려가지고
1: 네.
0: 나중에 까서 호박씨로 드시면 되고,
1: 예.
0: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살, 태자라 그러죠. 그
1: 태자.
0: 실 같은 거,
1: 예.
0: 그거가 당분이 있어서 좋은데, 그게, 호박죽 같은 경우 어울리지만 오늘 요리는 안 어울려서 제가
1: 네.
0: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긁어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 깔끔하게 준비를
0: 네,
1: 해봤는데요.
0: 써는 방향이 이렇게 써면 단단해요.
1: 네. 아,
0: 안쪽에서
1: 부드럽게.
0: 예, 이렇게 3mm 두께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요, 또요 단단함이 우리가 이제 나물 요리라든가 뭔가
0: 네,
1: 조림, 이런 볶음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일반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흐물흐물 이제 부서지는데
1: 네.
0: 오늘 같이 이제 늙은 호박은 또 섬유질이 또 있어가지고
1: 네.
0: 요리하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그럼
1: 네.
0: 방향을 돌려서 옆으로 또 놓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1: 저도 사실 이 늙은 호박 많이 먹었었는데 이
0: 돼요. 네.
1: 은은한 달큰한 맛이
0: 네,
1: 너무 좋았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진 거를 이제
1: 네.
0: 준비를 하셔서 자,
1: 자, 일단은 저희가
0: 이렇게 해서 300g.
1: 예? 늙은 호박을 이렇게 썰어봤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0: 네,
1: 하나요?
0: 요거 이제 그냥 하시면 볶다가 다 부서져요.
1: 예.
0: 그래서 오늘 거는 소금에 절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꽃소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천일염 종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1: 네.
0: 손 대시면 손에 소금이 묻거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소금이 골고루 잘 묻어있죠.
1: 네.
0: 그럼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절이시는데요. 이때 중간에 한 10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1: 네.
0: 소금이 골고루 이제 퍼지면서 절임 정도가 일정하게 이제 잘 됩니다. 네.
1: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0: 네.
1: 자,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1: 30분 저희가
0: 절여졌고,
1: 절여놓은 겁니다.
0: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탄력 있게 휘어지죠.
1: 확실히 달라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1: 예.
0: 속에 간까지 잘 배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요걸 이제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서 요 간으로 호박 나물에 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 정도
1: 네.
0: 물에 이제 덜어서
1: 네.
0: 요 물에 다시 한번
1: 아, 다시 한번
0: 넣을게요.
1: 헹구실
0: 예, 그래서
1: 거예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1: 네.
0: 혹시 그 굵은 소금 쓰시는 경우 약간 덜 녹은 경우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1: 네.
0: 가볍게 냉수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건지시는
1: 네. 자. 그래도 조금의
0: 거예요. 네.
1: 밑간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쵸. 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절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셨으면,
1: 네.
0: 물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헹궈주시면 되고,
1: 네.
0: 혹시 이제 너무 슬쩍 절여졌다 그러시면, 볶으실 때
1: 네.
0: 오히려 간을 조금 소금이나 맛있는 국간장 약간 넣으셔도
1: 네.
0: 이제 괜찮습니다.
1: 맛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0: 네.
1: 것
0: 그래서 이제 호박
1: 같습니다.
0: 이렇게 이제 물기 빠지도록 두고, 그
1: 네.
0: 사이에 이제 부재료 한번 썰어 볼게요.
1: 자.
0: 그래서 이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 그래서
1: 네.
0: 요 이제 뿌리 부분을 약간 요렇게
1: 차선으로.
0: 사선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1: 예.
0: 이게 썰었을 때 겹겹이 잘 이제 퍼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1: 겹겹이 또
0: 네.
1: 퍼지는. 자, 양파는 어느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 역할 정말 잘
0: 맞아.
1: 해줘요. 예.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도
1: 네.
0: 4분의 1개 한줌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네.
1: 대파도.
0: 대파도 어슷하게 썹니다.
1: 이파 형제들이 그쵸?
0: 네, 맞아요. 한국 음식에 이제 정말 이제 양념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대파도 좀 넣어주시면 약간 색감이 또 살아나서 좋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1: 맛도 좋아지고요.
0: 네, 준비가 됐어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까요? 자, 이동해서
0: 네.
1: 볶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늙은 호박 한통
0: 네.
1: 크게 구매한 후에 호박죽 끓여 먹고
0: 네.
1: 뭘해 먹을까
0: 맞아요.
1: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딱 좋은 반찬일 것 같아요.
0: 그쵸. 뭐 호박죽 하고도 맨날 남아서 또
1: 네.
0: 뭐 호박범벅도 한번 하시고
1: 맞아요,
0: 뭐
1: 맞아요.
0: 전도 부치시고 뭐 이제
1: 네.
0: 이러시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반찬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부기 빼는데 좋은 식품이라 네, 겨울철에도 제철 식재료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실 이제 붓기도 많이
0: 네.
1: 빠지지만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다고
0: 맞아요. 다이어트
1: 하더라고요.
0: 하실 때뭐 호박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1: 예.
0: 예, 호박 그냥 이렇게 하나 손질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호박에 비타민 A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름 두르고 볶아서 쓰시면
1: 네.
0: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기름

0: 좀 불러주시고 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양파.
1: 양파 먼저 넣고요.
0: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무렵에 양파를 넣고 네. 예, 양파의 좀 풍미를 이제 올려주세요.
1: 양파를 먼저 네. 볶아줍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볶아지면 제가 이제 호박 넣을게요. 예. 그래서 호박에 이제

0: 양 끝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예.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쵸? 보시면.
1: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양파도 예. 저희 처음에 슬쩍 볶았던 게 이제 익으면서 양파도
0: 투명하게
1: 이렇게 이제 투명해졌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0: 마늘 넣고요.
1: 예. 마늘 너무

0: 너무 고소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도 수분이 약간 촉촉하게 생기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시면서

0: 맞아. 만들어졌네요.
1: 자, 이동해서 한번 우리 담아볼까요?
2: 어머,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밥반찬이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절여서 볶았는데 혹시 호박을 좀 썰어서 호박꼬지처럼 말려놓으신 거 그걸로 볶으시면 절이는 과정 없이 약간 또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일단은 사실은 이런 나물 반찬이 이렇게 노란 느낌이 나는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2: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향도 너무 좋고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겨울철에 늙은 호박 반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은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썰고 천일염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늙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할 때 필러를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절인 늙은 호박은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다가 늙은 호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대파와 맛술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통들깨와 들기름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

0: 담으면 늙은 호박나물이 완성됩니다.
1: 늙은 호박의 새로운 변신, 나물에 이어 조림 반찬으로 한번 변신해 볼 텐데요. 이 생선 조림에 호박이 들어간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 늙은 호박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늙은 호박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릴 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이제 간장 그리고 네. 설탕 약간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이 이제 필요합니다.
1: 영양 가득한 호박 반찬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늙은 네. 호박 이 앞전에 만들었던 네. 늙은 호박 나물에 이어서 네. 이 조림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호박 우리 아까 이렇게 큰 통 이렇게 사시면 예.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위쪽과 아래쪽 있죠. 네? 위쪽으로는 나물을 해서 드시고
1: 조금 얇아서.
2: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도톰해요. 예. 이런 경우는 오늘 같이 이제 조림하시면 좋죠.
1: 이 아래쪽에 네네. 있는
2: 그래서
1: 이렇게.
2: 보면 두께감이 네. 예, 이제 호박 나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형태. 네. 요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1: 그렇죠. 조림은 아무래도 그 나물 할 때보다 좀 도톰해야 그렇죠? 부서지지 않는
2: 맞아요. 오, 너무 잘하세요. 예. 그래서 덜 부서지고 예. 이렇게 씹었을 때 약간 살캉거리면서 그 이렇게 집이 싹 나오는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러로 벗기시든지 아니면은 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고 크기는 대략 이렇게 한 손가락 길이보다 좀 짧게 한 3, 4cm 길이 그리고 두께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네. 이렇게 자르시는데. 요렇게 자르셔도 되고, 근데 요렇게 자르시는 게 아마 좀 더 안정감 있게 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안에 이제 퇴자 있는 부분하고 네. 씨는 이제 말려가지고 겨울이라서 집이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네. 식탁 위에 신문 깔고 펼쳐놓으면 한 2, 3일이면 바짝 말라요. 네. 까서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1: 맞습니다.
2: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50g 네. 제가 이제 요 정도, 네,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조리시면 되는데 조리신다고 그냥 바로 물 넣고 조리시는 것보다는 네. 제가 이제 호박에 비타민 A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기름이랑 조리하면 좋다 그랬죠.
1: 예, 아까 말씀하셨죠.
2: 네, 그래서 기름에 볶으시면 이제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좋아요. 오. 그래서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1: 자, 이게 또 오늘 요리의 비결이에요.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조림하면 바로 조리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영양 흡수도 좋아지게끔 네. 한번
2: 그리고 또 이제 식감이나 이런 네.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1: 넣고요.
2: 살짝 둘러주시고
1: 확실히 식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덜 부서져요. 왜냐하면 이제 호박 조림 잘못하시면 아, 맞아요. 호박 죽처럼, 범벅처럼 으깨지는데, 예, 예. 한번 볶아서 하시면 좀 약간 똘똘하게 모양 나오거든요.
1: 뭔가 쫀쫀하게.
2: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 이제 추천합니다.
1: 영양 흡수도 네, 높이고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불세기를 좀 네. 올린 후에.
2: 네, 그래서 하나 넣어보시고, 네. 얘 이제 주변에서 약간 기름이 이렇게 약간 살살살살 움직인다. 그 정도 온도 됐을 때. 네. 호박은 워낙 이제 한 통 사면은 워낙 커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저렴하게 또 한 통 산 걸로 여러 네. 가지 해서 드시면 또 굉장히 또 흐뭇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좋잖아요.
2: 맞아요.
1: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들 네. 물론 구입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 네. 그런 영양분을 얻는 것도 너무 좋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네.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근데 두께감이 있으니까 볶으시는데 아마 이렇게 볶는 건 잘 안 되실 네. 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가시면서 네. 그다음에 슬슬슬 이제 섞어가듯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벌써 이렇게 기름 뜨겁게 닿으니까 네. 색깔이 이제
1: 더 노랗게 예,
2: 흘려지죠.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시고
1: 네. 근데 확실히 노란 느낌이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좀 노란 거 보면 왠지 좀 따뜻한 느낌도 나고 예, 예. 금세 또 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2: 한 번씩 뒤집고 난 거는 네. 그다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네. 겉에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살짝 색이 날 듯 말 듯한 정도까지
1: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이제
2: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요 반찬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1: 사실 조림 네. 반찬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졸였을 때 밥이랑 같이 얹어가지고 이렇게 네. 비비듯이
2: 그렇죠. 예. 예.
1: 그러면 그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났죠?
1: 살짝 났죠.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끓일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을
2: 그렇죠.
1: 붓고
2: 그래서 이제 볶아서 이렇게 네. 이제 물을 한 높이 절반 정도 올 정도로 볶아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야 간이 훨씬 속에까지 깊게 잘 배입니다.
1: 네, 그리고 잘 익고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1: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5분 정도 저희가 네. 물을 넣고 이렇게 네, 네. 조금 좀 끓여봤는데요. 네. 지금 아주 살큰한 향이
2: 네,
1: 나요.
2: 이제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네. 예, 이렇게 이제 호박이 투명해지면서 이제 익은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네. 물도 이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 열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1: 지금부터는요?
2: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간장, 예.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1: 어, 근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이 네. 약간 단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2: 설탕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는 간장 양의 한 2분의 1 정도 넣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줄여서 한 3대 1이나 4대 1 정도 네. 줄이시는데 호박 당도에 따라 좀 조절하시고 네. 아우 호박이 단데 무슨 설탕을 넣어 이러시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 살짝 넣어주셔야 좋더라고요.
1: 예.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한 스푼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1: 올리고당.
2: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여 가면서 간이 네. 배이고 색이 이제 들 때까지 해주시는데 뭐 요거는 이제 호박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불 조절에 따라서 색 배이고 간 배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1: 그러면 오늘.
2: 걸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5분이요?
2: 네네.
1: 우리가 썰어놓은 요 정도 크기에서는?
2: 네네.
1: 5분 정도.
2: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불 약하게 하실 필요 없이 중불 이상에서 이렇게 수분 날라가면서 쭉 양념을 흡수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중간중간 뒤적이면서
2: 네네.
1: 해주는 거죠?
2: 네.
1: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네, 맛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저는 간장으로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어, 좀 매콤한 거 원한다 하시면 간장 대신에 고추장,
1: 오.
2: 그리고 고춧가루 하시면 단맛과 약간 매콤한 맛.
1: 예. 네. 많은 분들 또 좋아하시죠.
2: 맞아요. 밥도둑입니다. 겨울에는 무도 많이 졸여서 드시는데
1: 맞아요.
2: 이렇게 호박 손질하셨을 때 한번 조림 반찬 해보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지금 그래서, 아까보다는 살짝
2: 네.
1: 이 조림 양념들이 좀 날아가고
2: 네네네.
1: 있는데 좀 더 졸여야겠죠?
2: 네네. 한 2분 정도 조금 더 수분 네. 날려볼게요.
1: 야, 선생님.
2: 네.
1: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2: 네.
1: 이제 거의 국물도 남아있지 않고.
2: 네네.
1: 색이 너무 예뻐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호박 잡으면 호박씨.
1: 네?
2: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겨울 간식으로 막 까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호박씨도 넣으시고, 뭐 혹시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조금.
1: 네.
2: 예, 넣으시면 이제 영양도 더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어, 나는 간장색인데 좀 매콤한 맛 원해. 그러시면,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 송송송
1: 다가마시고
2: 네, 약간 칼칼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거품이 보이도록
1: 네.
2: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자글 끓여졌어요.
1: 이렇게 멀리서 보면
2: 네.
1: 어쩌면 무조림 같기도 하고
2: 네.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조림의 맛있는 색이
2: 네,
1: 딱 보이는데
2: 맞아요.
1: 그 씹었을 때 식감이
2: 네.
1: 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무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1: 포근한 느낌도
2: 네,
1: 날 것
2: 네,
1: 같고요.
2: 네.
1: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한번 볶고 나서 이렇게
2: 네.
1: 조림을 하니까 깔끔하게
2: 네네.
1: 부서지지 않고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약간 호박이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거의 없게끔
1: 네.
2: 이렇게 바짝 졸여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마지막까지
2: 바짝. 네네.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불 끄시고
1: 네.
2: 예, 여기에다 이제 통깨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어우 반짝반짝 너무 맛있게 잘 됐죠.
1: 네.
2: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도
1: 고소하게
2: 네, 살짝 이렇게 네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2: 네,
1: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겨울 별미
1: 예.
2: 가을 겨울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는 밥반찬이 되죠. 한번 담아볼게요.
1: 그럴까요? 어, 향도 너무 좋고요.
2: 네, 너무 고소하고
1: 짭조름하면서 달큰하기도 하고
2: 네.
1: 씹는 식감은 또 포근하고
2: 네, 맞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1: 그리고 확실히 이 호박씨가 들어가니까
2: 네.
1: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2: 맞아요. 또 이제 그 호박 자체가 식감이 좀 약간 말캉말캉하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여기 이제 호박씨 들어가면 또 씹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박씨에 또 비타민 A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1: 네.
2: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반찬 요리해서 드시면
1: 네.
2: 아주 별미 반찬이 됩니다.
1: 이제 장보러 갔을 때 늙은 호박 보이면 얼른
2: 네,
1: 사야겠어요.
2: 맞아요. 이렇게 하고
1: 네.
2: 위에다 이제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1: 네.
2: 이렇게 좀 남겨놨던 거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마무리까지 네.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맛과 영양이 듬뿍한 늙은 호박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늙은 호박.

0: 간장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껍질 제거한 늙은 호박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늙은 호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은 조리기 전에 기름에 한번 볶아야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여기에 진간장, 설탕, 맛술, 올리고당을 넣어 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호박씨를 넣고 섞어가며 졸인 뒤 불을 끄고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남은 통깨를 솔솔 뿌리면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이 완성됩니다. 명란젓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된다. 한명숙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명란 밥상. 재료 몽땅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끝. 눈 감고도 만드는 초간단 찌개 레시피.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오이 무침에 명란만 넣어 버무려도 색다른 반찬이 된다.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엽이 아들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네. 이 매일 먹던 칼칼한 순두부찌개에 명란을 넣어주면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요. 이 씹는 맛까지 고급스러운 명란 순두부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명란젓 덕분에 이제 간을 적게 해도 네. 또 이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재료 보시면 이제 순두부하고요, 명란젓, 네. 그리고 애호박, 양파,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 네.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수, 예. 멸치 육수, 거기에다 예.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맛술, 그리고 이제 마늘 넣고요. 약간 새우젓으로 간하면 감칠맛 있어요.
1: 그죠? 네. 자, 이 찌개 건더기 한가득 떠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란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순두부찌개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명란을 넣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명란 손질 한번 해볼까요?
2: 네. 일단 이제 제가 네. 명란젓, 요거는 통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 뭐 이제 약간 좀 잘라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양념 맛이랑 잘 이제 간이 어우러지니까, 네. 요거는 이제
1: 그럼 손질을 예, 해서
2: 손질을 이렇게 네. 한 2cm 정도 예, 이렇게 잘라서 넣었더니 예. 간이 더 잘 맞고 먹을 때 이렇게 수저로 딱딱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란 한번 썰어보고 있고요. 네. 이 명란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씹는 식감도 다르고
2: 그렇죠.
1: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명란 싫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 네,
1: 많지
2: 보면.
1: 않으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
1: 아주 먹음직스럽게 명란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애호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애호박 요거 이제 먹기 좋게 예.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명란을 썰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오늘은 그냥 반달 모양으로 쓰르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4등분 은행잎 모양 해서 한 0.5cm 정도 이렇게 수저에 싹 올라오는 크기 네. 이렇게 한번 썰어볼게요.
1: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네. 무가 조금 남아있다? 네. 그럼 물을 넣어도 되나요?
2: 그렇죠. 겨울무 너무 맛있으니까 네. 무 쓰르시는데 무는 좀 익는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단단하니까 예.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으시든지 가늘게 채를 쓸어서 네. 물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1: 예, 애호박은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서 네.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양파까지 썰어볼게요.
2: 네, 그래서 양파도 양파는 그냥 빨리 익으라고 예. 채를 썰어볼게요.
1: 사실은 이 겨울철 되면 네. 국, 찌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2: 맞아요.
1: 그중에서도 순두부찌개는 진짜 네. 빠지면 섭섭해요.
2: 맞아요. 순두부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예. 그리고 또 맑게도 드실 수 있고 또 칼칼하게 드실 수 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대파 넣는데 뭐 대파 없고 우리 집에 좀 쪽파 있더라? 그러시면 쪽파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2: 그리고
1: 또 고추
2: 칼칼하게
1: 들어갔는데.
2: 청양고추.
1: 청양고추. 네.
2: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 그냥 생략하셔도

0: 괜찮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1: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뭐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아, 사실 순두부찌개에서도 양념장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0: 맞아요.
1: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 요리 비결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제 양념장. 그래서 이렇게 칼칼한만 내셔야 되는데 그게 고추장이 아니고 고춧가루 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 네. 네. 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아, 네. 고추장으로 매운 걸 다 하는 줄 알고 아, 고추장을 넣다가 네. 너무 텁텁한
0: 텁텁해요.
1: 거예요.
0: 그래서 고춧가루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국간장.
1: 네.
0: 예. 그래서 간도 되고 수분 역할도 되고 감칠맛도 내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맛술. 내지는 뭐 청주 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네. 게 간장과 또 다른 재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0: 보통 한 3대 1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적게 는 수분이 3대 1, 많게는 동량 정도까지 조절하실 수는 있어요. 고춧가루 입자나
1: 네.
0: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1: 고춧가루와 간장의 비율이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진 마늘. 마늘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
1: 네. 그리고 또 여기 특별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맛의 비법 중에 하나가
1: 아니, 비결?
0: 네,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1: 예.
0: 감칠맛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 같이 넣고
1: 확실히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음식은
0: 네.
1: 뭔가 맛이 좀
0: 맛있어요. 네.
1: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더니 이렇게 이제 약간 촉촉하게 이제 양념이 됐죠.
1: 네.
0: 요거를 이제 한번 뚝배기에 볶아서
1: 네.
0: 이제 순두부찌개를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1: 아 먼저 이 양념만 따로
0: 네.
1: 볶아요?
0: 네. 볶다가 이제 육수를 넣고 한번 좀 끓여서 하면
1: 네.
0: 훨씬 그 국물의 농도나
1: 예.
0: 맛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1: 예.
0: 빛깔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1: 네. 요리 비결입니다.
0: 네.
1: 한번 맛있게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1: 사실 저도 이런 양념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0: 네.
1: 마지막에 찌개에 그냥 넣어버렸는데
0: 그쵸?
1: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0: 네.
1: 맛이 깊어지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두부찌개는
1: 예.
0: 막 이렇게 묽게 끓이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박자박하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이제 끓이시잖아요.
1: 진하게요?
0: 네, 진하게. 그래서 그 진한 느낌 이제 살리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올라오기 전에 이제 넣어가면서 양념에 이제 우리 참기름 넣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볶아볼게요.
1: 사실 여기서도 고추기름 나오겠어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근데 이걸 너무 달, 지금 이제 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1: 네.
0: 너무 달궈서 하시면 들어가면서 이게 늘어붙으면서 타거든요. 우리가 기름을 안 둘러서.
1: 네.
0: 오늘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서서히 볶아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네, 온도를 너무 세지 않게.
0: 네, 네.
1: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집에서 나름 요리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순두부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만들려고 해도 그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0: 맞아요.
1: 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0: 그쵸.
1: 드는데 아마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이제 매운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1: 육수를,
0: 멸치 국물을.
1: 네.
0: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뭐 황태 육수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양파를 넣고
1: 양파
0: 좀 끓여주세요. 네.
1: 자, 양파 먼저 넣고 네. 한번 끓여볼게요.
0: 이제 양파를 넣고
1: 네.
0: 뭐 뚜껑 있으시면 뚜껑을 잠깐 덮으셔도 되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가 좀 익을 정도로
1: 네.
0: 한 이제 5분 정도. 순두부찌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으니까
1: 네.
0: 또 금세 편하게 아무 때나 만드실 수 있죠.
1: 선생님 이제 저희가 명란을 넣고
0: 네.
1: 또 맛있게 끓여야 하는데
0: 네.
1: 이 명란 보관 방법이랑
0: 네.
1: 여러 가지 명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0: 네. 요즘 이제 보면 명란젓이 이렇게 뭐 이렇게 1인분 정도 되게 한 100g, 200g 뭐 이렇게 소분돼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1: 예.
0: 250g, 300g, 500g, 1kg
1: 네.
0: 이렇게 되면 그냥 냉장 보관해 놓고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국내도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1: 네?
0: 쓰실 때 실온에 한 30분 정도 내렸다 쓰시면 다 드실 때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또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비결을, 보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그 사이에 이제 양파가 끓었겠죠.
1: 네. 예?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네.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끓고 우리 기름 안 넣었는데 참기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추기름이 됐죠.
1: 빨갛게.
0: 네. 여기다 이제 호박을.
1: 네. 네. 호박 식감 너무 좋은데요.
0: 네, 호박 너무 좋죠. 그리고 호박 너무 애호박 같은 경우 오래 안 끓이셔도 되니까.
1: 맞아요. 자, 순두부찌개는
0: 네.
1: 이 건더기,
0: 네, 네, 네.
1: 건더기랑
0: 네, 네.
1: 맛있는 빨간 국물과
0: 네, 네.
1: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0: 그렇죠.
1: 너무 맛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 들어가면 온도가 이렇게 딱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1: 네.
0: 그때 이제 명란을 넣는 거예요.
1: 아, 요 타이밍이에요.
0: 네, 명란을 너무 일찍 넣고 끓였더니 알이 다 빠져나오는 게 오늘 또 쓸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막 너무
1: 흩어져서
0: 네, 흩어져서 예. 텁텁해지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이
1: 네.
0: 살짝 이제 이렇게 끓은 상태에서 요때 이제 명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명란이 들어간 후부터는 이제 부르르

0: 넣고 이제 거의 끝나는 그쵸? 수준이죠.
1: 네. 근데 이제 명란 넣고 너무 휘젓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0: 자, 이때 불세김 좀 세게 했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명란이 살짝 익으면 네. 약간 핑크색이었던 것이 아까 허옇게 이렇게
0: 맞아요,
1: 변하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 예, 그리고 이제 불은 약간 이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중불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이제 호박이랑 같이 익어갈 수 있게.
0: 근데 교수님, 네. 요 순두부도 또 넣으시는 분마다 네. 스타일이 달라요. 네. 어떤 분은 잘게 이렇게 막 넣으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푼으로 크게 떠서 네. 넣으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1: 저는 오늘은 잘라서 넣으려고요.
0: 잘라서요?
1: 네. 네.
0: 자 어떻게 넣을지 또
1: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넣기 전에 얘 색깔이 이렇게
0: 하자 꽃도 피고
1: 예, 꽃도 피면서 이렇게 이제
0: 하얗게
1: 예, 허옇게 변하기 시작이 되면
0: 어 그리고 덩어리에 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의 아주 적은 양의 네. 명란이 퍼져서 네네. 국물이 걸쭉하게 돼서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럼 이제 이때 순두부를 한번 잘라 볼게요.
0: 네. 자
1: 네. 이렇게 자르셔서
0: 네.
1: 이렇게 이제 빼주세요.
0: 자
1: 퍼지지 않도록
0: 네. 네. 어, 순두부 아주 네. 몽글몽글한 게.
1: 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예. 요거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0: 그냥 쉽게, 손쉽게.
1: 네.
0: 맞아요. 그냥 요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도마에서 옮기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0: 본인이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그래서 그쵸? 가운데 한번 자르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한 6등분.
0: 네.
1: 예. 요렇게 이제 잘랐어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저는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라고.
0: 예.
1: 이렇게 이제 좀 넣고요.
0: 넣을게요.
1: 네. 그리고 이제 대파도 이렇게 좀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두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0: 어, 요렇게 또.
1: 네, 불은 좀 약하게.
0: 예.
1: 네. 순두부가 이제 끓어가면서 약간 수분이 좀 나와요.
0: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약간 물이 조금 아, 적다 싶을 네. 정도로 잡으셨구나.
1: 그렇죠. 그래서 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0: 예.
1: 요 찌개잖아요.
0: 네. 네.
1: 국과 찌개 차이는. 이제 간이랑 약간 수분의 양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0: 그쵸. 찌개로 끓였는데 너무 국물이 첨벙첨벙하면
1: 네.
0: 좀 식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이다 보면
0: 예.
1: 순두부 양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0: 예, 아니 그렇게 올라오죠.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0: 네.
1: 순두부 넣고서는 국물을 껴얹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순두부의 간이 살짝 배이면서
0: 네.
1: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익을 정도, 안에가 따뜻해질 정도로 해서 대략 한 뭐 한 2분에서 3분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0: 나무 파를
1: 네, 네,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0: 오늘만큼은 달걀 넣지 말고
1: 네.
0: 명란의 본연의 맛을 좀
1: 맞아요.
0: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이제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0: 네.
1: 달걀 들어갔더니 명란 넣은 그 맛이 좀 잘 안 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0: 네.
1: 요대로 요렇게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
0: 네.
1: 이제 칼칼하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맛들이 어우러질 거라 저는 이제 고추 안 보여서 고추도 좀 이렇게 꺼내주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두부 들어가고서는 너무 센 불이 아닌
0: 네.
1: 불 줄인 상태에서 은근하게 이제 2, 3분 정도, 그 정도 하셔서 그대로 식탁에다가
0: 예.
1: 옮겨 놓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0: 이 사실 순두부찌개
1: 네.
0: 이렇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 보면은
1: 네.
0: 어, 굉장히 추운 겨울에
1: 네.
0: 뜨끈하게 몸 녹이고 싶을 때,
1: 네.
0: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순두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 새우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양파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양념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볶아야 타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애호박을 넣어 끓이다가 명란젓을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반 갈은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청양고추, 대파, 순두부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대파를 올리면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밥맛 살리는

0: 명란에 오이를 넣은 색다른 꿀조합인데요. 이 밥도둑 무침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0: 네.
1: 또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에 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란젓,
0: 네.
1: 그리고 이제 달래하고 홍고추,
0: 네.
1: 그리고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맛술하고요. 참기름, 통깨.
0: 네.
1: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이 짭조름한 명란과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란과 함께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볼
1: 네.
0: 텐데요. 선생님, 저도 예전에 엄마 심부름할 때
1: 네.
0: 엄마가 오이를 좀 사오라고
1: 네.
0: 하셨는데, 저는 오이가 한 가지인 줄
1: 네.
0: 알았어요. 근데 오이가 여러
1: 여러 가지예요.
0: 가지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나가보시면 뭐 가시오이도 있고
0: 예?
1: 추청오이도 있고 요즘 뭐 미니오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0: 백오이도.
1: 그쵸.
0: 예?
1: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백오이. 오늘은 좀 껍질이 얇고
0: 예?
1: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름에는 오이가 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수분이 좀더 많아요. 씨도 많고.
0: 예.
1: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 오이 이렇게 명란이랑 무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저는 백오이를 활용해서
1: 네.
0: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0: 네.
1: 보통 이제 썰으시는데 오늘
0: 예.
1: 제가 썰지 않을 거예요.
0: 그럼 어떻게 이걸
1: 네.
0: 통으로
1: 그래서
0: 하나요?
1: 통으로,
0: 예.
1: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두들겨서. 그래서 이제
0: 오.
1: 지퍼백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는데 끝은 조금 한번 자르시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쓸 거라.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끝만. 못 드시는 부분만
0: 네.
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0: 아니 근데 사실 오이 무침, 오이
1: 네.
0: 무침 하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1: 네.
0: 좀 얄팍하게 해서
1: 네.
0: 무쳐놓은 게 조금 평범하게 저희가 했던
1: 그쵸.
0: 것
1: 네. 그래서
0: 같은데
1: 썰어 드셔도 되는데
0: 예
1: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0: 두들겨서
1: 두들길 거예요.
0: 근데 막
1: 되게
0: 갈라지고 막 그래요.
1: 불규칙하게 깨지죠?
0: 예
1: 네.
0: 약간 으스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뒤집어서 그러면서 이제 오이의 수분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절이지 않고 이게 명란이 짠데 오이를 또 절여서 하면 너무 짜지거든요. 그래서
0: 네.
1: 두들겨서 어느 정도 수분을 좀 빼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0: 수분도 빠지면서 오이가
1: 저절로 썰어지는 효과.
0: 예, 알아서 부서져서
1: 네.
0: 잘 흩어지네요.
1: 네. 이렇게 이제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0: 예?
1: 크기까지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됐어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물기를 짜시는데
0: 예?
1: 이거를 이제 가위 있으시면
0: 여기요?
1: 네, 가위로 요 끝을
0: 아,
1: 이제 이렇게 조금 짜세요.
0: 물기를.
1: 네, 자르셔서
0: 네.
1: 네,
0: 짜볼까요?
1: 한번 짜볼게요. 짜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0: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1: 이렇게. 네, 물이
0: 간편하네요.
1: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0: 네.
1: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0: 맞아요. 명란도 짠데 이것까지
1: 맞아요. 이걸 또
0: 절이면.
1: 절여 오이에 수분이 많은데 저게 간이 다 씻겨나가서 어떡하지?
0: 예.
1: 요렇게 하니까 오이가 단순간에 수분이 이렇게
0: 예.
1: 빠지면서 근데도 이제 수분이 더 많다? 그럼 요거를 이제 마른 꺼지에다 이렇게 한번더 싸서
0: 예.
1: 수분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면포가 있으니까
0: 네.
1: 여기다 한번더 해볼게요. 근데 충분히 눌러서 정리를 했더라? 그러시면은 안 하고.
0: 자. 근데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두들겨서
1: 네.
0: 뭔가 이렇게 오이를 손질하니까 향이 배가
1: 향이
0: 된것
1: 너무
0: 같아요.
1: 좋죠.
0: 예.
1: 네,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불규칙하게 썰어, 이렇게 두들겨서 끊어진 게 썰었을 때 식감하고는 또 틀리게 좋더라고요.
0: 뭔가 그 음식도 투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또 매력적인
1: 네,
0: 데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오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1: 네,
0: 싶어요.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수분이 빠지도록 잠깐 저는 이렇게 이제
0: 예.
1: 둘게요.
0: 자, 오늘은
1: 네.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을
1: 네.
0: 활용해서 또 오늘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명란을 어떻게 손질을
1: 네,
0: 할지.
1: 명란 이제 알만 쓸 거예요. 껍질은 안 쓰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반을 갈르셔서
0: 네.
1: 요거를 칼등이나 수저로 이렇게.
0: 칼등 굉장히
1: 예,
0: 수월하고
1: 칼등
0: 좋네요.
1: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시면.
0: 네. 명란 너무 맛있어요.
1: 네.
0: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1: 그쵸.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염명란, 옛날보다 명란이 염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0: 예.
1: 한 2% 한 초반대까지 이제
0: 예.
1: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예전에 명란하면 그냥
1: 반찬하실,
0: 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1: 요즘 안 짜니까
0: 예.
1: 이게 뭐 무쳐서도 드시고,
0: 네. 활용도가 참
1: 예, 찌개
0: 높죠.
1: 같은 데도 넣어서 드시고, 살짝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요것만 그대로 무쳐도 맛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란을
1: 네.
0: 그냥 밥반찬으로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먹게 되면 너무
1: 네.
0: 짭짤하면서
1: 맞아요. 몇개못 드시죠. 근데
0: 예.
1: 오늘같이 이렇게 채소랑 같이 요리하시면
0: 네.
1: 굳이 다른 간안 하시고도 이거 자체로도 이제
0: 네.
1: 간이 되니까
0: 오늘은
1: 이렇게
0: 껍질 없이 좀 깔끔하게 준비를
1: 네. 그래서
0: 해봤습니다.
1: 알만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명란까지 이렇게 손질을 네. 해봤고요.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명란에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요게 이제 명란, 이렇게 살만, 알만 긁은 거.
0: 먼저.
1: 넣어주시고. 네. 명란이 그래도 약간 젓갈이라 살짝 비릿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맛술을. 맛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마늘 넣고.
0: 네.
1: 간은 안 해요.
0: 예?
1: 예.
0: 다른 명란 간이 없어요.
1: 그렇죠. 명란 자체가 한 2%대 이제 그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깨도 좀 넣어 주시고
0: 네. 네, 이렇게만 봐도 너무 몽롱스럽잖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 참기름 한 방울 똥 들어서 반찬으로 드시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이제 오이 넣어서 약간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0: 네.
1: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무칠 거예요. 무치다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을게요.
0: 근데 무칠 때 네. 어떤 재료를 네.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네. 많이 돼요.
1: 그래서 이제 명란 요렇게 이제 잘 풀어 놓으신 거에 네. 제일 처음 넣으실 게 이제 오이.
0: 오이 아까 저희 네. 수분 짜네.
1: 짰죠. 지퍼팩에 한번 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더 면포에 이제 짜서
0: 오늘은 투박하게 좀 불려봤어요.
1: 맞아요. 예. 풍미가 훨씬 더 좋아요.
0: 네, 향도 두 배로.
1: 예,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물기도 네.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이제 묻혔어요.
0: 네.
1: 네, 그다음에 홍고추.
0: 약간
1: 이제 칼칼한 맛과 색깔 위해서 홍고추.
0: 오히려 투박하게 해서 그런지 네. 이 명란이 이 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1: 네. 양념도 훨씬 더 잘 어우러지죠.
0: 예, 예. 예.
1: 반듯하게 썰면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맛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네. 달래.
0: 자, 향 좋은 달래까지 들어갑니다. 달래 들어가고 나서 네. 좀 살살
1: 네,
0: 하나요?
1: 살살살 이제 살살살 만지면서 이제 풀어가듯이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0: 참기름.
1: 네. 해서 이제 참기름.
0: 오, 선생님 향이 정말 좋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0: 네.
1: 담아볼게요.
0: 와, 밥 위에 이렇게 올려 먹으면
1: 그렇죠.
0: 오이 씹는 식감도 좋고 이 명란 씹는 식감도 좋고.
1: 맞아. 그래서 반찬으로 괜찮고
0: 예.
1: 여기다 면이나 밥 같은 거 넣고 김가루 조금 넣고 비벼 드셔도
0: 예.
1: 또 되게 신선한 느낌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너무 짜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짤까 걱정 안 하셔도 될
1: 네,
0: 것 같아요.
1: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1: 그리고
0: 같은데요.
1: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도 오이 반찬이니까 물기가 많이 생겼겠지? 근데 저희가 오늘 이중으로 물기를 뺐잖아요.
0: 예, 예.
1: 생각보다 물기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0: 예, 그러네요.
1: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0: 이 짭조름한 명란과
1: 네.
0: 그다음에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명란 오이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방망이로 두드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오이를 두드리면 절이지 않고도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명란젓은 반 갈라 알을 긁어내줍니다. 긁어낸 명란에 맛술, 다진 마늘,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한 명란에 오이를 넣어 무치다가 채썬 홍고추, 한입 크기의 달래,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한명숙의 일석이조 굴밥상.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밥 두 그릇 뚝딱 해치울 시원한 굿밥 레시피.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한입 먹자마자 온 가족이 극찬하는 매콤새콤 반찬 레시피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단짝 광희고요.
1: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0: 네. 선생님,
1: 네.
0: 이 국밥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특히 여기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굴이 들어가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굴 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제철 굴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미역을 이제 더하면은 약간 바다의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무, 예. 그리고 부추, 홍고추, 예.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새우젓 국물,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 소금으로 좀 해주시면

0: 겨울이라 이제 무 많이들 이제 드시기 때문에 예? 집에 보시면 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무를 강판에다 이렇게 이제 가르세요.
1: 잠깐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굴을 네. 세척하고 네. 굴의 비린 향을 좀 날리는 방법으로 이 네. 무를 사용하신
0: 네.
1: 거예요?
0: 네. 무가 들어가면 예. 이제 그 굴이 깨끗하게 세척해지는 효과도 보고 예. 그다음에 약간 굴 특유의 굴이 뭐 풍미가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굴 특유의 향이나 약간 비릿한 느낌 싫어요. 그때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감도 좋아집니다. 예? 약간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0: 비릿한 맛을 네. 잡아줄 네. 비결로.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0: 합쳐볼게요.
1: 네, 합쳐서.
0: 근데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굴을 접할 때 조금 좋지 못한 굴을 네. 상태가 좋지 못한 굴을 접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굴을 먹기까지 시간이 네. 좀 걸렸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굴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손질이 안 된 부분도 그쵸.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비릿한 향이 더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무 갈은 거를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손을 사용하시지 않고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0: 무즙으로 지금 네. 무 간 것을 활용해서 네. 이 굴을 세척하고 계신데요. 네. 아까 들어갔을 때보다 이 무즙
1: 네.
0: 무즙이 조금 색이 어두워지고
1: 그쵸.
0: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무즙에 거뭇거뭇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물질들이 붙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무가 우리 집에 없다, 내지는 딱 사다 놓은 게 요리할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연한 소금물 만드셔서 이렇게 살살살살 네. 흔들어서 한 두 번 정도 헹궈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뭇거뭇 저는 좀 이제 세척을 해놓은 굴이라 많이 이제 나오지 않긴 했는데
0: 이거 물로 한번 세척하나요?
1: 네, 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깔끔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즙을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약간 거뭇거뭇
0: 여기요?
1: 예, 그렇죠. 이물질들이 조금 자, 이렇게 볼까요? 빠져나온 거 보일 거예요.
0: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네. 예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저로 이렇게 네. 이제 저으셔서 요거 이제 살랑살랑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네. 꺼내시면 됩니다.
0: 이렇게 들어갔던 네. 이 무의 건더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건지 같은 것들이 네. 이 불순물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네. 완벽 세척. 그래서 만약에 생굴 무침이나 네. 이렇게 좀 굴 생걸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즙 이용해서 이제 세척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었다가 네. 이렇게 이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네. 깔끔하게 굴 세척까지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부추가 준비돼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철 보통 이제 그 부추가 약간 열을 올리는 그런 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드시면 네. 또 이제 좋고요. 오늘 이제 굴국밥 좀 약간 이렇게 식감이나 약간 색감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무부터 한번 썰어보고 네. 부추 쓸을게요. 그래서
0: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굵지 않은 채 예. 너무 굵게 쓸면은 또 우리 오래 끓이셔야 되니까.
0: 네. 확실히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는 국밥.
1: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국으로 드셔도 되고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국밥으로 예. 그러면 김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드실 수 있죠.
0: 다른 뭐 네. 반찬 필요 없죠.
1: 네, 그래서 채를 가늘게.
0: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무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네. 굴도 세척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채소 넣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또 국물에 또 무가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그래서 빨리 익으라고 가늘게 이제 네. 채를 썰었고요. 그리고 부추. 이제 겨울철에 열을 네. 올리는.
0: 또 조합이 좋은.
1: 네. 그래서 이것도 길이 너무 길지 않게 한 3, 4cm 정도 길이 되도록.
0: 네. 부추도 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맛도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부추도 한 단 사면 요리 한 가지 다 하는 게 네. 뭐 부추김치 말고는 예.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예. 이렇게 이제 국밥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네. 고명처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홍고추. 요거는 이제 뭐 좀 나는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반 갈라서 쓰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쓰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 가르지 않고 썰겠다 그러면은 좀 작고 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가르지 않고 해도 드실 때 부담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네.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0: 크기가 그럴 너무
1: 경우
0: 크면.
1: 그쵸. 예. 그럴 경우는 아예 갈라서 얇게 쓰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0: 예.
1: 오늘 고추가 커서 저는 한 요 정도.
0: 볼까요?
1: 한 개 정도. 예.
0: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0: 오늘 들어간 재료가 네. 또 미역이 준비돼 있어요.
1: 네, 그래서 미역 들어가면 바다의 풍미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역 불려가지고 물에 헹궈서 물기 꽉 짰고
0: 몇 분 정도 불린 건가요?
1: 이거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면 충분히 불거든요. 이게 뭐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 그런 자른 미역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래도 좀 크다 그러시면은 한 번 정도.
0: 네.
1: 두 번 정도 가볍게, 예, 너무 크지 않게. 왜냐 이거 국밥이라 수저에 딱 올라오는 좋은 정도 크기,
0: 예, 예
1: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굴 국밥,
1: 네,
0: 이 국이 네. 국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1: 네, 네.
0: 오늘 어떤 국물로 맛을 낼지.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멸치 국물 준비했어요. 워낙 굴이 또 끓이면 감칠맛도 있고 있어서
0: 네.
1: 뭐 집에 뭐 멸치 국물, 뭐 황태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아무거나
0: 네.
1: 밑국물 있으시면 밑국물 넣으면 좀 더 맛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굴국밥 끓여볼까요?
1: 네. 네.
0: 이동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뜨끈한
1: 네,
0: 국밥 너무 기대됩니다.
1: 냄비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이거 이렇게 뭐 볶아서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0: 네.
1: 저는 그냥 끓이는 게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멸치국물
0: 이제
1: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 이제 멸치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붓고
0: 멸치국물 많이들 사용하시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 넣으시고
0: 무
1: 시원하게
0: 넣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무 썰은 거 넣고
0: 예.
1: 그리고 이제 미역도
0: 미역도 넣고 예.
1: 이렇게 넣고
0: 예.
1: 이제 뚜껑 덮어갖고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끓여줄까요?
1: 끓기 시작해서 중불에서 10분.
0: 네.
1: 이제 무가 익으면 거의 뭐 굴국밥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무만 익으면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간 네. 끓여보겠습니다.
0: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한 섞음 부르르
1: 네.
0: 끓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1: 네.
0: 시원한 향이
1: 그쵸.
0: 바다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제 미역도 들어가서
0: 예.
1: 이제 시원한 바다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 열어보면
0: 예.
1: 무가 이제 투명하게 다 익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중불에서 끓였더니 이제 무도 부들부들하게
0: 예.
1: 이렇게 익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홍고추.
0: 네.
1: 네, 좀 홍고추 넣어서 칼칼하고 이제 좀 깔끔한 맛
0: 네.
1: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굴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1: 세척해 놓으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이제 굴.
0: 자, 굴 넣고요. 선생님,
1: 네.
0: 굴 들어간 후에는
1: 네.
0: 얼마 정도 끓여줘야 되나요?
1: 보통 이제 굴 들어가고 나서는
0: 네.
1: 한 2, 3분 정도면 마무리 하셔야지 막 5분, 10분이, 10분 이상 넘어가면 굴이 또 질겨지고 맛이
0: 네.
1: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5분 이내로 끝내시는데
0: 네.
1: 어떻게 이제 시간 확인하시냐면 이렇게 차가운 굴이 들어가 온도가 뚝 떨어졌다 끓던 게
0: 네.
1: 조금 지나야 끌어올라와요.
0: 그쵸?
1: 그래서 그때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은 그때 이제 마늘 넣고 부족한 간 하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네.
1: 굴의 식감 탱글탱글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0: 부르르 끓어오를 때, 자 이제 부르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0: 예.
1: 이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0: 아 마늘이 잘 어울리죠.
1: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저는 새우젓 국물로 해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 국물 이렇게 간하시는데. 새우젓 국물로만 맞추셔도 되고 새우젓 국물만 했더니 너무 약간 젓갈 향같이 향이 좀 느껴진다
0: 예?
1: 그러시면은 부족한 간을 소금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0: 예?
1: 저는 새우젓 국물이랑 소금간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0: 살짝 맛 보시면서 하셔도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뜨면
0: 네.
1: 마지막에 뜨는 거품은 한번 살짝 예, 건져내셔도
0: 네.
1: 좀 깔끔하게.
0: 근데 거품이 많이 뜨진 않네요.
1: 네, 많이 안 떠요. 우리 워낙 굴 세척 깨끗하게 하고 해서
0: 네.
1: 이제 다 된 거예요.
0: 마지막에 이 가루는
1: 네.
0: 언제 넣으면 좋을지.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거나
0: 예.
1: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들깨가루를 넣거든요.
0: 예?
1: 근데 들깨가루를 넣고 오래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름지고 느끼해져요.
0: 그래서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그래서 다 끓었고 이제 간을 이렇게 보셔서
0: 예?
1: 간이 싱거우면 안 돼요. 밥
0: 예?
1: 말아 드실 거라.
0: 네.
1: 예, 그래서 짜지 않을 정도에 간이 충분히 됐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한번 저으시면서
0: 네.
1: 이제 불 끄시면서
0: 네.
1: 부추.
0: 마지막에 불 끄고요.
1: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들깨 넣으니까 그렇게 고소하고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에 부추 넣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살짝만 해서 풍미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0: 네.
1: 우선 이제 국밥의 재료가 완성이 됐죠.
0: 벌써 이렇게 고소한
1: 네.
0: 향이 올라오는데요.
1: 네.
0: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담아볼게요.
0: 자. 이 들깨가루랑
1: 네.
0: 이 들기름 들어가기 전까지는
1: 네.
0: 이 바다의 시원하고
1: 네.
0: 뭔가

0: 개운한 향이 났는데 들깨가루 들어가고 난 후에는 고소한 향까지 구수한 향까지 더해졌어요.
1: 그래서 들깨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구수한 거에다가 이제 부추도 약간 풍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담아 주시고.
0: 많은 분들이 국밥 정말 요리해 놓으면 편하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역의 이제 약간 부들부들한 식감 그리고 부추의 또 신선한 그런 맛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0: 그리고 오늘
1: 씹히는 맛이 있고
0: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 또 굴이 너무 맛있겠어요. 맞아. 탱글탱글하면서 안에는 부드럽고 또 굉장히 맛 또 제철일 때는 굴이 단맛도 난다고요.
1: 그렇죠. 그래서 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막상 굴로 하면은 굴국이랑 굴전밖에 없어요. 근데 국밥 재료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바다의 시원한 맛과 그다음에 또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굴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굴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갈아 무즙을 만들어주세요. 굴에 무즙을 넣어 살살 섞고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이렇게 무즙으로 굴을 씻으면 굴의 불순물과 비린맛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식감이 좋아져요. 무는 채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고 불린 자른 미역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 무, 미역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홍고추와 굴을 넣고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새우젓 국물, 소금을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을 제거하며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끈 뒤 부추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으면 굴국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겨울이 시작되면 싱싱한 굴을 먹는 재미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 칼칼하게 입맛 살리는 굴 생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는 굴하고 그다음에 미나리 그리고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살짝 그리고 이제 양념에는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그리고 매실청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소금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굴국밥에 이어 굴 생채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굴을 생채로 또 만들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뭐 어리굴젓도 해서 드시고 뭐 이렇게 굴 무침 반찬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바로 무쳐서 신선하게 드시는 말 그대로 생채예요. 그래서 이제 굴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세척 깨끗하게 했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또 생걸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소금물에 씻는 것보다는 무즙 이렇게 갈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근데 이제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거로 먹으니까 약간 비린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서
0: 또 비결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굴인데요. 요거를 그냥 이따 무칠 때 넣는 게 아니고 참기름을 살짝 버무려서 잠깐 숙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0: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비결대로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래서 이제 물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0: 아주 탱글탱글하게
1: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많은 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또 많은 양을 쓰시게 되면 이거 지금 묻혀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기름이 들어갔나 모를 정도로 요 정도의 분량이지 이게 기울였더니 기름이 줄줄 흘러나와요.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양념이 묻어지지도 않아요.
0: 미끄러져서.
1: 그래서 적당량의 소량의 참기름 또는 들기름 쓰셔도 괜찮습니다.
0: 근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 향을 맡아봤잖아요. 정말 이 굴의 향이 배가 되고 약간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굴 같은 경우는 또 날걸로 드실 건데 손으로 자꾸 만지면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저를 이용해서 뒤적뒤적 섞어서 잠깐 이렇게 양념 만들고 재료 준비하는 동안 한 1, 20분 정도 잠깐 두시면 좋습니다.
0: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곁들일 채소로 이렇게 오늘 미나리와 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 생채에는 무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오늘 이제

0: 물을 제가 절이지 않고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늘면 맛이 없고, 네. 한 5mm 정도. 5mm, 한 4mm, 5mm.
1: 네. 물론 굴만 먹어도 맛있지만,
0: 그쵸.
1: 이 굴과는 또 다른, 네. 다른 식감을 주는 오늘 무가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0: 그리고 이제 무가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이 이제 단백질인 주재료인 굴 같은 거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비릿한 향도 제거를 해주지만 네. 오히려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이제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무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맞아요. 얘기 안 들었었어요. 네. 저도.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써시는데 네. 물기 안 생기도록 오늘 제가 무를 써는 방향은 세로 길이 방향.
1: 세로로 썰게 되면 물기가 좀 덜 생기나요?
0: 네. 물기 좀 덜 생겨서 좋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이 무도 아까 굴 국밥 때도 썼었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또 굴을 세척하는 데도 썼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이제 굴과 또 무를 구입하시면 그냥 다 쓸 수 있겠죠.
0: 맞아요.
1: 저희가.
0: 그래서 무도 또 한 덩어리 사면 네. 요리를 몇 가지를 해서 드시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랑 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고 미나리 준비했는데요.
1: 네.
0: 잎사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잎사귀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잔잔한 잎사귀는 쓰시고
1: 네.
0: 약간 끝 부분에 좀 약간
1: 지저분한
0: 네, 시들시들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1: 네.
0: 여기 밑에도 보고 조금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1: 네.
0: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다 잘라내진 않으셔도 돼요.
1: 예. 자,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0: 네,
1: 될까요?
0: 그리고 이제 미나리도 끝에 이 부분은 쓰기 전에 살짝
1: 네.
0: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좀 깨끗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는
1: 네.
0: 한 4cm?
1: 네,
0: 너무 길지 않게.
1: 점점 이런 나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저는 그 혹시 참나물은 혹시 어울릴까요?
0: 그렇죠. 참나물 너무 좋아요. 참나물 괜찮고
1: 예.
0: 참나물이 원래는 봄나물인데 요즘에 사계절 다 드시고
1: 예.
0: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참나물 괜찮고 달래도 괜찮습니다.
1: 달래도요.
0: 네. 그리고 뭐 쪽파 약간 넣으셔도 괜찮고
1: 네.
0: 뭐 이렇게 자색 양파, 정양파 같은 경우 좀 썰어 놓고 하셔도
1: 네.
0: 맵지 않아서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1: 좋아하는
0: 네.
1: 식재료 준비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0: 양념.
1: 그렇죠. 사실 양념이 정말 중요한데 자, 어떻게 만들면 될지 함께 알려주세요.
0: 네. 이제 양념에 고춧가루.
1: 네.
0: 고추장보다는 이제 고춧가루 넣으셔야 생채가 더 신선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1: 칼칼한 맛도 나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매실청을 넣었어요.
1: 네.
0: 매실청 넣으시면 단맛도 주지만 매실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굴 날 걸로 먹으면 저는 조금 안 좋던데요.
1: 네.
0: 이런 분들은 이런 무침 요리하실 때 매실청 넣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1: 딱 맞는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감칠맛으로 멸치 액젓.
1: 오.
0: 네, 많이 넣으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조금 넣었는데 요거는
1: 네.
0: 뭐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고 요즘 많이 드시는 참치 액젓.
1: 네,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늘.
1: 네.
0: 이제 생채니까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생강도
1: 생강 들어가고요.
0: 예, 생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물을 절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는 물을 절여서 한다 그러면 절여서 꼭 짜서 소금을 생략하시고
1: 네.
0: 저는 이제 오늘 안 절이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소금 간을 살짝 했습니다.
1: 네.
0: 예, 해서 이제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1: 물론 물을 절이는 것도 좋지만 또 절이지 않았을 때 그 식감도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소금이 좀 녹게끔
1: 네.
0: 이렇게 이제 잘 저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을 넣고 묻히시는데
1: 네.
0: 요거는 장갑을 좀 끼고
1: 네. 요 묻힐 때 또 팁이 비결이 있을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무 묻힐 때는 손으로 꼭꼭꼭
1: 꼭꼭꼭
0: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묻혀지면서 간도 배이고
1: 네.
0: 약간 색도 좀 배이고
1: 네네.
0: 이렇게 이제 이게 고춧가루가 묻히면 묻힐수록 색이 진해져요.
1: 아~ 네,
0: 그래서 이제 수분이랑 만나면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많이 안 하셔도 오히려 신선한 느낌 맛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1: 네, 산뜻한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집에서 드신 게 무생채가 됐어요.
1: 예,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색이 났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이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0: 할지 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굴을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네.
1: 저희 참기름으로 살짝
0: 버무렸죠.
1: 예.
0: 무는 제가 아까 꽉꽉 주물르면서 했는데 이제
1: 네.
0: 굴을 넣고 나서는 손 대는 거를 되게 살살살.
1: 살살살 네.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그냥 뒤집어주듯이
0: 네, 네.
1: 살짝 살짝.
0: 살짝 이제 건드리듯이.
1: 네, 건드리듯이.
0: 네, 이렇게 하시고
1: 네.
0: 이제 여기에다가 미나리.
1: 네, 네. 미나리 넣어볼게요.
0: 네.
1: 자.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지는 거 최소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섞어졌으면 나머지 이제 수저랑 마무리하면서 제가
1: 네.
0: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는데

0: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굴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통깨.
1: 예, 통깨 넣어볼까요? 네.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굴 향이 아까 참기름과 만나서 네. 정말 아주 그냥 확 올라왔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무와 정말 잘 어울렸던 그쵸, 것 같아요, 지금.
0: 이렇게 이제 섞으신 다음에 예.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1: 물론 굴 굴만 있어도 네. 굴 하나만도 굉장히 맛있지만 네. 함께 들어간 무와 그다음에 미나리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아요, 식감이.
0: 요즘 딱 이렇게 있는 재료로 한번 네. 이렇게 만들어서 신선하게 상에 올려보시는 것도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산뜻한 느낌 들고요. 네. 또 굴은 또 진한 맛이 나고
0: 네.
1: 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굴까지 이렇게 보이게 예. 완성을 했습니다.
1: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최고인 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2: 굴생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씻은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시든 잎과 줄기 끝부분을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매실청,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물을 넣어 묻히다가 굴과 미나리를 넣어 살살 묻힌 뒤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굴생채가 완성됩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로 만드는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나물로만 볶아먹던 고사리를 칼칼한 생선찌개에 넣었다.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들깨를 듬뿍 넣은 고사리 요리로 겨울철 면역력을 쭉쭉 높이자. 고사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고사리 들깨찜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기현둥이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코끝 찡하도록 추운 날 바삭하게 끓인 얼큰한 조기찌개야말로 겨울철 밥도둑인데요. 고사리가 들어가 맛을 높여주는 이 고사리 조기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생선찌개 할 때 네. 이제 조기, 예, 그리고 이제 무, 양파, 네. 홍고추, 그리고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대파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 국물, 네. 예, 밑국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조기 이제 비려지지 않도록 네.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된장, 네. 고추장, 국간장, 마늘, 설탕, 맛술, 생강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얼큰한 조기찌개 한 냄비로 식탁이 훈훈해지겠는데요. 비리지 않고 칼칼한 고사리 조기찌개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사리 조기찌개 만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명절 다가오지니까 아마 집에 이제 조기나 뭐 굴비나 이런 재료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조기 손질을 해볼 텐데요.
1: 네.
0: 순서는 제일 처음에 비늘을 먼저 이제 칼로 긁는 거예요.
1: 조기 그래서 비늘이요?
0: 네, 비늘이 생각보다 작아도 많아요. 근데 비늘을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안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이렇게
1: 역방향으로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을 긁어주시는 거죠.
1: 네. 비닐이 생각보다 많네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에서 하는 거고.
1: 원래 이제 이렇게 비닐 개수대에서, 같은 거요?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0: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비닐에서 이렇게 하셔도 네.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쭉 이제 정리를, 비닐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 근처에 많아요.
1: 네. 그래서 짜글짜글하게.
0: 네. 그리고 요게 말라있으면 비닐이 더 튀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하시면.
1: 네.
0: 비늘이 덜 튀고 흐르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비늘을 다 정리를 하시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등 말고 배 부분이 이렇게 보이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아가미를 왼쪽 오른쪽 벌려서 예? 아가미를 제거하면서 내장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턱을 여기 딱 누른 상태에서 예. 아가미를 가위나 손으로 이렇게

0: 이렇게 예? 잡아 당기면 여기 내장이 이렇게 같이
1: 나오네요.
0: 네, 따라 나와요. 이때 신선할수록 내장이 이렇게 잘 따라 나와요. 이렇게 아... 쭉 따라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저 꺼내시는데 이때 내장 안 나온다고 계속 쑤시시면 예. 이게 다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 부분에 내장 제거가 되면 예. 이걸 흐르는 물에 한번 네.
1: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내장을 빼는 방법.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네. 씻어서 이렇게 자,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손질을 한 거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1: 저희가 미리, 준비를,
0: 미리 준비를 다 이제 했습니다. 네.
1: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내장 빼는 방법까지 네. 또 비닐 벗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부재료. 네.
1: 오늘 또 한눈에 보이는 네. 게 또 고사리죠.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네. 요거는 이제 마른 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불려서 손질해 놓은 거 파니까 네. 그거 이제 헹궈서 준비해 주시는데 만약에 말린 거를 손질해서 쓸 거다 그럼 말린 고사리 삶으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삶으시면 네. 약간 떫은 맛도 좀 제거가 되고 좀 더 부드럽게 있고 네, 이렇게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준비된 거를 좀 먹기 좋게 좀 네. 썰어주세요.
1: 저도 예전에는 고사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고사리 먹으면 먹을수록 이 뒷맛이 좀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끝맛이.
0: 그리고 이제 고사리가 예.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쫄깃쫄깃하면서 예. 굉장히 부드러운 게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예. 고사리 대신에 뭐 시래기 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이제 설탕을 넣으면 네. 조금 더 네. 부드럽게
0: 네 부드럽게 삶아주실 수 있어요.
1: 네, 자 이렇게까지 네, 고사리 손질해봤고요.
0: 무, 네, 이제 무도 네. 오늘 이제 너무 이렇게 두껍게 썰면 익히는 시간 길어지니까 0.5cm 네. 정도.
1: 정말 겨울 네. 무는 빠지지 않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겨울에 무 하나 사놓고 냉장고 있으면 정말 네. 뭐 여기저기 요리 다 쓰시니까 너무 든든한 식재료죠.
1: 철일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네. 양파.
1: 네.
0: 파도 이제 좀 채를 써시고
1: 네.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양파 그리고 고추, 대파 네. 이런 채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 넣고 네. 뭐 홍고추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홍고추 있어서 또 어슷하게.
1: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요리한 지 4일째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메인 재료 외에는 네.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0: 네,
1: 비슷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고추도 한 봉 쓰면은 뭐 요리에 많이 넣어야 한두 개니까 네. 요리 몇 가지 하실 수 있으시고.
1: 네. 자 이렇게 고추까지 손질해 봤고요.
0: 네.
1: 이건 청양고추인가요?
0: 네, 청양고추.
1: 칼칼하게.
0: 또 칼칼하게.
1: 네.
0: 또 어슷하게.
1: 오늘 씨까지.
0: 네, 씨까지. 씨 일부러 막 털어내지 마시고, 홍고추는 근데 이제 씨가 좀 커서 네. 제가 이제 털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 좋습니다.
0: 네. 대파 대신에 뭐 쪽파 있다면 쪽파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또 어슷하게.
1: 근데 오늘 요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생선을 네. 이용해서 네. 찌개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잘 몰라서.
0: 네, 네.
1: 근데 오늘 채우비를 보면서 네.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0: 맞아요. 생선 요리 사실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오늘 제가 또 황금 비율 양념도 알려드리니까 예? 보시고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1: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바로 한번 양념 만들어 볼까요?
0: 네, 양념 만들게요.
1: 네. 황금 비율 양념. 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칼칼한 거 원하시는데 고추장 들어가고 약간 좀 텁텁하다 그랬죠? 그래서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좀 이제 넉넉하게 네.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된장.
1: 오, 된장이 들어가네요. 네.
0: 된장 또 많이 넣으면 예. 또 약간 텁텁하면서 구수한 느낌이지 칼칼한 느낌을 덜 살아. 그래서 조금 넣으시고
1: 이 비율이 중요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고춧가루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고추장을 약간만 섞을 거예요.
1: 네.
0: 고춧가루 양에 비하면 고추장 양은 별 차이 아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네. 좀 차이 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고춧가루를 빼겠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빼겠다 그러시면 고춧가루와 네. 간장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네.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
1: 설탕 좀 들어가고요. 네.
0: 그리고 간장.
1: 네.
0: 간장 많이 넣으시면 붉은 너무 어두워졌지만 약간은 붉은색을 살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마늘 들어가죠.
0: 생강.
1: 네. 아무래도 생선 요리가
0: 그렇죠.
1: 생선이 있기 때문에.
0: 생강을 예,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술을 맛술이나 청주 아무거나 사실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1: 네.
0: 골고루 잘 섞어 주시는 거예요.
1: 또 이 양념장이 중요한데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까지 네. 들어가서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메인 제일 많이 들어가는 메인 재료의 양은 네. 고춧가루지만 네. 그래도 된장도 고추장도 조금씩은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맛톤을 네. 살리실 수 있어요.
1: 깊은 맛을 내줄 그쵸?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뭐 참기름 워낙 조기는 담백한 생선이라 제가 참기름 뺐지만 네. 참기름도 약간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네.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이제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고사리 조기찌개를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0: 네, 그럼 저기서 볼 하나만 주시면.
1: 어, 그럼 가기 네. 전에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요?
0: 네, 고사리를 좀 무칠 거예요.
1: 아, 미리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고사리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양념을 절반 정도.
1: 절반만? 네. 아, 바로 고사리 네. 조기찌개 끓이러 갈 줄 네. 알았는데 이 고사리 양념을 좀 묻혀주시네요.
0: 네, 그렇죠. 우리 보통 고사리 나물 할 때도 네. 좀 이렇게 좀 묻혀놨다가 볶기도 하고 묻혀놨다 끓이기도 하시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고 이제 섞일 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1: 사실 고사리에 간이 잘 안 배이면은 좀 싱겁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덜어서 이제 묻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앉히러 가볼게요.
1: 될까요? 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앉혀볼 텐데요. 네. 이 앉히는 순서도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 여시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을 바닥에 까세요. 그래야 네. 좀 이제 타거나 눌거나 달라붙거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해줄 수 있으니까
1: 물을요?
0: 네, 물을 이제 까시고 무 까셔도 되고 뭐 감자 까르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본인 좋아하는 것들.
0: 네,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우리 양념에 넣은 고사리.
1: 아, 고사리 위에 올리네요.
0: 네, 고사리.
1: 네. 고사리 넣고요. 네. 어, 푸짐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1: 조기 넣고요. 네. 조기를 그 위에.
0: 네.
1: 아,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벌써 네. 분위기가 있네요, 선생님.
0: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바르세요. 그래야지 간도 아, 예, 잘 배이고,
1: 네. 먹음직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따가 요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네. 먹을 거리가 너무 풍성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양념을 쪽쪽쪽쪽 이렇게 이제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네. 재료, 이렇게 양파.
1: 네.
0: 양파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양파 이제 풍미가 비릿한 향들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1: 저...
0: 그리고 이제 홍고추도 좀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
1: 청양고추도 넣고요.
0: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대파만 좀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1: 네, 마지막에.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치국물 내지 뭐 다시마국물, 황태국물 부으시는데 네. 여기 이제 그릇에 양념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1: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어디다 붓느냐? 네. 가장자리.
1: 오, 특별히 네, 가장자리.
0: 가운데다 보시면 또 그 조개 양념 올린 게 다 씻겨 나가잖아요.
1: 헤쳐지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그냥 잠길 정도 높이 될 만큼.
1: 예. 오늘 멸치 육수 쓰셨죠?
0: 네, 오늘 저는 멸치 육수. 근데 집에 갖고 계시는 국물 아무거나 네.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1: 예.
0: 이제 끓이시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1: 뚜껑을 덮고 지금 네, 오늘 뚝배기 네.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얼마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0: 그 밑에 이제 무도 익어야 되고 네. 끓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기 네. 이제 간도 배워야 되니까 대략 이제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네네. 불 세기는요?
0: 불 세기는 처음에 끓을 때까지만 강한 불. 끓고 네. 나면 중불 정도 줄여서 20분 있다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지금 조기 눈이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네. 하얗게 있고 네. 양파도 투명하게 익어져 있을 거예요.
1: 자.
0: 네. 그래서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1: 맛있게 끓여내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네, 지금 네. 아주 보글보글 네. 찌개가 끓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리고 굉장히 또 감칠맛 나고, 그 다음에 네. 얼큰한 향이 올라오고 그쵸. 있는데, 한번 뚜껑을 열어봐도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뚜껑을
1: 네.
0: 이렇게 열어보면,
1: 이야.
0: 네, 이렇게 이제 고대로 식탁에 네.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양념 이렇게 이제 골고루 펴 바르시는데, 이때 네. 여기다 이제 대파를 조금 올려서 이제 풍미를 살려주시고.
1: 원생님, 근데 이 고사리 조기찌개 네.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네. 뭔가 진해요.
0: 맞아요. 예.
1: 또 거기에 굉장히 또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맞아요. 조리까지 있어서 네.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실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요건 보시고 국물 양은 좀 이거 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졸여서 국물이 없게 하셔도 되고 네. 기호에 따라서 약간 나는 이건 조림처럼 먹겠다, 정말 찌개처럼 먹겠다는 국물 양으로 끓이시면서 이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고사리가 이제 이렇게 예. 예, 보여지죠.
1: 저희가 밑에 깔아놨는데 예. 조기를 먹는 맛도 있겠고 네. 또
0: 고사리랑 예, 고사리도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 맛들이 있어서
1: 무도 있죠.
0: 예, 맞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무도 건지시고 예. 이렇게 끓여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식탁에 약간 자글자글 끓이면서 드셔도 되고 예. 이거 이제 약간 뭐 조금 드시고 식어서 남았다 그렇더라도 또 조림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요즘 계절에 딱 좋은 예. 예, 조기찌개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아, 정말 향도 진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사리 조기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기에 비늘을 긁어내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불린 고사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는 어슬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설탕,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사리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무, 양념한 고사리, 조기를 순서대로 넣은 뒤 남은 양념을 바르고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냄비 가장자리에 멸치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끓이면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됩니다.
1: 몸에 좋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가 더 고소하고 담백한 이 고사리 들깨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삶은 고사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파, 당근, 대파.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끓일 멸치 육수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양념은 이제 고사리 들깨찜이니까 들깨가루.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 마늘, 깨소금 이렇게 네. 필요합니다.
1: 자, 매일 고사리 나물만 먹다가 이 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좀 더 특별한 맛을 내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앞전에 이어 이 고사리를 이용해서 네. 또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정말 이 고사리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네. 먹진 않지만 네. 그냥 국민 반찬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국민 식재료고.
0: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 이제 굉장히 여린 이렇게 고사리가 준비가 됐는데 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1: 선생님, 이 고사리의 네. 매력은 네. 뭔가 다른 나물과는 다르게 조금 네. 더 좀 진한 향을 내는 것 같아서
0: 그쵸.
1: 향이 진하진 않지만 맞아. 뭔가 특유의 고사리만의 그 예. 매력이 있어요.
0: 맞아요. 고사리만의 씹는 식감이랑 예. 고사리만의 약간 풍미가 있죠.
1: 풍미, 맞아요.
0: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부재료는 고사리가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채소 넣으실 때는 양파 좀 섞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가늘게 채를 좀 썰어서.
1: 네. 이 고사리는 늘 우리가 나물로만 먹었지 네. 정말 찜으로 먹은 거는 뭐 맞아요. 드셔본 분들이 있겠지만 네. 있으시겠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0: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1: 어,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0: 네. 그리고 간도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배어서 좋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당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이제 고사리가 약간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네. 익고 나면 색깔이 조금 그래서 여기다 당근 조금 넣으시면 색이 훨씬 더 보기에 상탁에. 좋더라고요. 그 대신 많은 양 넣으시면 안 되고 네. 굵게 썰어서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좀
1: 얇게 썰어주네요.
0: 네, 얇게 썰었어요.
1: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요.
0: 얘가 이제 뿌리 채소라 네. 너무 크고 억세게 말고 좀 잔잔하게 이렇게.
1: 자, 당근까지 손질해 봤고요.
0: 네, 당근 해주시고.
1: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을 한번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1: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래서 우리 조금 큰 볼 쓸까요?
1: 네. 네. 자, 큰 볼 줄까요?
0: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섞으셔도 되고 뭐 네. 고사리에 바로 묻혀서 넣으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가면서 해볼게요.
1: 아, 고사리 바로 묻혀서.
0: 네, 고사리 이렇게 썰은 거를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네. 양 마늘 넣고 네. 그 다음에 간장
1: 넣고요.
0: 네, 그리고 갈치맛으로 멸치

0: 액젓을 조금 넣는데 이거는 네. 까나리 액젓?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드신 참치 액젓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깨소금을 넣고 요거는 한번 비닐을 끼고 제가 주물러서
1: 볼까요?
0: 네.
1: 근데 여기 들어간 액젓이 네. 또 맛을 또 깊게 만드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그 멸치 액젓이 예. 그 이제 한국 요리 하실 때 조미료 안 쓰실 때 네? 액젓 조금씩이 정말 감초 역할을 해요. 감칠맛을 끓여 올려주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이렇게 이제 주물르신 다음에.
1: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물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1: 네.
0: 들깨가루.
1: 예?
0: 들깨가루를 여기다 같이 넣고.
1: 들깨가루를요?
0: 네, 이렇게 이제 무치세요.
1: 네, 선생님, 들깨가루도 너무 네. 고소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게 내도.
0: 그렇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기름지고요.
1: 예.
0: 이거 오래 끓이잖아요.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느끼한가?
1: 느끼하면 예. 약간 텁텁한
0: 그쵸. 예. 예. 그래서 저 이제 양파는 한번 넣고.
1: 그럴까요? 바깥에 넣은
0: 후에 다 섞어서.
1: 네. 예.
0: 당근도
1: 넣을까요?
0: 살살 넣고. 대파만 빼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고사리에 간을 충분히 주물르신 다음에
1: 네.
0: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냄비에다 앉혀주시면 돼요.
1: 요 때로 육수랑 함께.
0: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한번
1: 이동해 볼까요?
0: 네, 한번 이제 이동해 볼게요.
1: 자, 이동해서
0: 네.
1: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사실은 이 찜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0: 네.
1: 채소는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0: 네.
1: 이게
0: 네.
1: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예.
0: 요거 밥에다 척척 얹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1: 네.
0: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한번 헹굴까요?
1: 아, 그럴까요?
0: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헹구셔서
1: 헹군 후에
0: 네. 뚜껑을 덮어서 들깨찜. 보통 이제 저희 볶아서 드시는데, 이제 이렇게 찌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찌시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100도씨 888 끓어오르면은,
1: 네.
0: 그때 불을 중불에서 약불 정도 약하게 이제 줄이신 상태에서 15분.
1: 15분이요?
0: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간이 폭 배이면서, 고사리도 양파도 부드럽게 있거든요.
1: 자, 맛있게 고사리 들깨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15분 정도
0: 네.
1: 제가 맛있게 아주 보글보글
0: 네.
1: 고사리 들깨찜을
0: 네.
1: 찌고 있었는데요.
0: 네.
1: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국물이 이제 이렇게 좀 뽀얗게.
1: 이제 이게 정말 고소한 향이
0: 네.
1: 대단하네요, 선생님.
0: 그렇죠. 들깨가 어우러지면서
1: 네.
0: 고소한 이제 맛이 있고 또 양파가 들어가서 고사리
1: 네.
0: 좀 약간 쌉싸름한 맛 이제 줄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양념이 이렇게 차글차글 하면서 재료가 착착 엉겨요.
1: 예.
0: 다 된 건데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에
1: 네.
0: 이제 대파.
1: 대파 넣고요.
0: 네, 이렇게 넣고, 대파는 그냥 대파의 파란 색깔과 풍미를 살리는 거라
1: 네.
0: 지금부터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돼서 저는
1: 네.
0: 이제 마지막에
1: 들기름
0: 넣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1: 아, 근데요, 선생님 향이
0: 네.
1: 이 고사리 특유의 그 향과
0: 네.
1: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0: 있죠.
1: 예.
0: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들기름 들어가면 정말 구수하면서.
1: 예.
0: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 넣고
1: 네.
0: 밥 비벼 먹거든요.
1: 예?
0: 김치 한 가지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자,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동해서 한번
0: 네.
1: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늘 먹던 고사리의
0: 네.
1: 스타일이 아니라
0: 네.
1: 뭔가 새롭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0: 네.
1: 고소하게 이렇게 쪄서
0: 네.
1: 찜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좀 색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들깨가루는 양념을 하면서 넣고요.
1: 예.
0: 들기름은 꼭 마지막에 넣으세요. 들기름 처음부터 다 넣고 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은 덜 나고 약간 기름이랑 불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들깨가루는 양념할 때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해서 해주시면 고소하고 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고사리의 씹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0: 네.
1: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0: 맞아요. 네.
1: 담백하게.
0: 그쵸.
1: 고소하게 변신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물 촉촉하게 마무리 해보시면
1: 네.
0: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고소한 맛이 좋은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됐습니다.
2: 고사리 들깨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고사리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고사리에 다진 마늘, 국간장, 멸치 액젓, 깨소금

0: 고추를 넣어 버무리다가 들깨가루, 양파, 당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양념한 채소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더 고소하고 재료와 잘 어우러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됩니다. 매생이로 만드는 겨울철 영양이 가득한 제철 밥상. 겨울철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다. 매생이로 만드는 영양죽 레시피.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매생이 제철에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할 부침개 레시피.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이 겨울철 바다의 대표 별미, 이 매생이를 활용한 요리를 이번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이 파래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부드러운데, 이 매생이 감자죽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남부지방의 이제 유명한 명물 이제 매생이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매생이에다가 감자, 네. 그리고 이제 양파,
1: 네.
2: 그리고 이제 다시마 국물.
1: 네.
2: 여기에다가 이제 습식 찹쌀가루,
1: 예.
2: 이제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볶을 이제 참기름,
1: 네.
2: 후추 약간, 그리고 소금 간 준비해 주시고, 오늘 토핑으로 이제 새우, 다른 네. 새우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생이 감자죽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1: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매생이에요.
2: 네. 그래서 이제 네. 매생이가 뭐 이제 칼슘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겨울철 드시는 정말 영양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요즘 요렇게 이제 그 생매생이도 있고 냉동된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
1: 네.
2: 요 이제 저는 오늘 매생이를 한번,
1: 네.
2: 한번 헹궈볼 텐데요.
1: 자,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2: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1: 네.
2: 바로 물에다 넣으면 워낙 이게 가늘어요.
1: 네.
2: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건져내거나
1: 네.
2: 세척하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여기다 채를 하나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1: 네.
2: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1: 맞아요. 매생이가 진짜 네, 이렇게 네. 풀어보면
2: 맞아요.
1: 확 풀려가지고
2: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어가면서 씻어보시면
1: 네.
2: 이게 약간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1: 네.
2: 뜨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져내시는데 다행히 요즘은 매생이가 거의 세척이 여러 번 된 게 나와서
1: 네.
2: 이렇게 물에 한두 번만 헹궈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두 번 정도 이렇게 건져서 물 버리고 이물질
1: 네.
2: 보이면 건져내고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찹쌀가루 넣어주시는데요.
1: 네.
2: 오늘 이제 찹쌀가루는 습식 찹쌀가루예요. 근데 꼭 찹쌀 안 하셔도 되고 맵쌀 하셔도 되고
1: 네?
2: 습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건조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거든요.
1: 근데 선생님,
2: 네.
1: 좀 궁금한 게 찹쌀가루는 어쨌든 가루잖아요.
2: 네, 네.
1: 근데 습식은 뭐면 또 건조된 건
2: 네.
1: 뭔지.
2: 보통 이제 마트에 가시면 밀가루 코너에 있는 이제 생쌀을 이렇게 빻아놓은 가루들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같이 이렇게 방학 간서 빵학 공부하시면 좀 더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1: 그게 근데 습식이에요?
2: 네.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약간 습식 입자가 좀 이렇게 있죠.
1: 네.
2: 네.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시면 그냥 건조된 가루 쓰셔도 되고.
1: 네.
2: 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럼 생찹쌀을
1: 네.
2: 불려서 쓰셔도 돼요.
1: 오, 그럼요, 선생님.
2: 네.
1: 이게 만들었을 때, 죽을
2: 네.
1: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2: 맛에 요게 저는 이제 건조된 것보다는
1: 네.
2: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게 이제 얘는 냉동 보관을 하니까 저온에 있어서
1: 네.
2: 쌀 고유의 맛이 그대로 더 유지돼서
1: 네.
2: 이걸로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지만 혹시 없으시면 그냥 마른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2: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1: 네.
2: 괜찮아요. 네.
1: 자, 찹쌀가루와 물을 동량으로 했나요?
2: 네, 그래서 동량으로 덩어리지지 않게 이렇게 풀어서
1: 네.
2: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1: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네. 감자를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1: 볼까요?
2: 네, 참기름 주시고요.
1: 자, 이동해서 볶아보겠습니다.

0: 이제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1: 네.
0: 양파를 이제 처음에 좀 볶아서.
1: 양파를 먼저 볶아요.
0: 네. 양파를 볶아서 이제 풍미를 조금.
1: 네. 선생님, 뭐 우리가 국도 좋고 찌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좋지만 네. 그냥 또 죽도 후루루 뜨끈하게 먹고 싶다
0: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아침에 좀 입도 깔깔한데 뭔가 좀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이럴 네. 때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간식으로도 영양간식이 너무 좋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양파가 이렇게 살짝
1: 투명해졌을 때
0: 이제 감자를 넣고 같이 볶으세요.
1: 네.
0: 이게 이제 참기름으로 볶는 거라.
1: 확실히 향이 좋네요.
0: 오래 볶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탈수

0: 이걸 이제 익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히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마 국물.
1: 예.
0: 네. 멸치 국물은 좀 약간 비린 것 같아서 다시마 국물을 잠길 만큼.
1: 오늘은 다시마 국물 준비하셨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뭐 네 컵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하셔서 냄비 두께나 이제 냄비 크기에 따라 물은 한 컵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 약간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1: 네.
0: 한 10분 그 정도 이상은 두시면 감자가 완전히 익어요.
1: 네.
0: 그러면 으깨가지고 이제 매생이 넣고 이제 죽을 끓여볼게요.
1: 자, 그럼 아주 감자를 포근포근하게 푹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거를 이제 한 10분 이상 그 정도 이렇게 끓이시게 되면
1: 네.
0: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자가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0: 그래서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1: 감자를 으깨주는
0: 으깨주시는데 요런 거 도구 활용하셔도 되고
1: 예.
0: 주걱이나 잘 익으면 잘
1: 으깨지니까
0: 주걱이나 뭐 거품기나 뭐 예. 국자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메쉬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1: 예.
0: 입자가 조금 있는 게 저는 아~ 먹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예.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0: 네.
1: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도
0: 예, 씹히는 맛.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해서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매생이.
1: 예.
0: 네.
1: 매생이를 넣을 건데요.
0: 네, 매생이를 이제
1: 매생이 넣고 얼마나 좀 조리를 해야 되는지.
0: 매생이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 맛이 좀 떨어지고 풍미도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매생이 넣으시면 한 2, 3분 정도 가볍게 끓이시는데
1: 예.
0: 감자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풀어졌다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불 잔잔하게 줄이시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숟가락을 조금
1: 예.
0: 이제 주걱이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젓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1: 풀어주면서
0: 들어가면서
1: 위로.
0: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골고루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자 그 쌀가루를 안 넣거나 하시면 감자향을 더 늘려서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찹쌀가루 들어가면 약간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찹쌀물.
1: 자, 어느 정도 매생이가
0: 네.
1: 풀렸을
0: 네,
1: 때.
0: 네, 풀리고 나면 이제 찹쌀을 저어서 이제 넣어주세요.
1: 네.
0: 이제 넣으시면서는 이제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0: 네, 그냥 이렇게 넣으실 때 가라앉았으니까 잘 풀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젓고.
0: 네, 이렇게 이제 좀 저어주시고. 한 번에 탁 넣으면 덩어리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1: 농도도 잡아주고 좀 찰기가 생기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드시기에 식감이 훨씬 더 좋고
1: 네.
0: 색감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1: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네. 감자를 어느 정도 씹는 시간이 조금 있게끔 하신 게 이 부드러운 매생이만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쌀가루 이제 물에 개서 다 들어가면 이제
1: 예.
0: 불을 약하게 줄이셔서
1: 네.
0: 투명하게 뜸 들이듯이
1: 네.
0: 이제 끓이시는데 요거를 잠깐 뚜껑을 한 2분 정도 닫았다가 열어주셔도 되고
1: 네.
0: 이제 만약에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러시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튀니까
1: 네.
0: 저는 이제 불 약하게 주셔서 2분만
1: 네.
0: 뚜껑 닫았다가 열을게요.
1: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뭔가 영양 가득한 그리고 속도 채울 수 있는 몸에 좋은 이렇게 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1: 매생이가 몸에 좋으니까 또
0: 네.
1: 이렇게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한번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1: 와,
0: 예.
1: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잘 퍼지고
1: 예.
0: 걸쭉하게 이렇게 이제 농도가 났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렇게 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질감이 더 좋죠.
1: 예.
0: 이제 마지막에 자, 소금간. 기운 맞춰서 이제 소금 간을
1: 네.
0: 살짝 해서 자 이렇게 매생이 듬뿍
1: 예.
0: 농도도 딱 좋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한번
1: 담아볼까요?
0: 네. 자 이제 담아볼게요.
1: 네. 이거야말로 그냥 영양식 아니에요?
0: 네.
1: 보양식.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따뜻하게 끈하게.
0: 네.
1: 또 아주 바다의 맛을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생이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0: 맞아요.
1: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0: 예, 그래서 매생이 이렇게 해서 죽 하시면
1: 네.
0: 완전 별미 중에 별미.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토핑으로
1: 예.
0: 이제 새우를 조금 올릴 거예요.
1: 제가 마른 새우를 준비해 주셨는데
0: 이제 마른 새우를
1: 네.
0: 팬에다 한번 슬쩍 볶았어요.
1: 네.
0: 네 그러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그럼 씹는 맛도 있고
1: 감칠맛도 더해지고요.
0: 네, 색감도 있어서 드시기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냉장고에 또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냉동실에 있는 거는 또 이제 수분 흡수해서 네. 약간 더 이렇게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볶아서 이렇게 수분 날리신 다음에
1: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 그냥
0: 드셔도 예. 되고
1: 여기에 김가루 어때요?
0: 그렇죠. 김가루. 근데 매생이하고 김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뭐 깨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거 이제 넣어 주셔도 되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그냥 집에서도 이런 별미를 예? 아주 몸에도 좋게 네.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생이 감자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생이를 체에 맞춰 찬물에 헹궈주세요. 습식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 찹쌀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를 사용해 죽을 끓이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채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한입 크기의 감자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국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를 으깬 뒤 매생이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찹쌀물을 나눠 넣어가며 약불에 끓이고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볶은 건새우를 잘게 썰어 올리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매생이가 참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지금은 겨울이 되면 이 매생이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생이 버섯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재료에는 이제 매생이, 네. 그리고 느타리 버섯, 네. 팽이버섯, 그리고 이제 홍고추 있으시면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반죽 재료로 이렇게 부침가루, 네. 물, 그리고 이제 초간장 재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 매생이는 죽으로 끓여도 그 맛이 시원하지만 이 고소하게 전을 부치면 바다향이 입안에 가득 퍼질 것 같아요. 자, 1년 중에 겨울철에만 나오는 바다의 녹색 채소, 매생이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네. 전을 부쳐볼 텐데요.
0: 네.
1: 또 오늘 버섯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매생이는 이제 네. 이렇게 보울에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한두 번 헹궈서 이물질 있는지 건져내서 세척해서 물기 빼서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은 네. 이렇게 좀 뜯으셔서 좀 한번 썰어주시는데
1: 네.
0: 이때 보시고 너무 굵다 그런 거는 이렇게 네. 좀 한번 갈라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네. 좀 그렇게 굵지 않은 거 네.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1: 근데 선생님 네. 이 매생이는 매생이 전에는 네. 굴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버섯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생이 식감하고 버섯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의 그 맛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식감이 잘 어울려서 저는 버섯 넣고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이제 한번 굵은 거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제 뜯어서
1: 네.
0: 그 길이를 좀 썰어주세요.
1: 길이를요?
0: 한 2cm 정도 되도록 썰으시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과 하는 또 마지막
0: 네.
1: 요리인데요.
0: 네.
1: 물론 우리가 뭐 국도 하고 찌개도 하고 죽도 했는데
0: 네.
1: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0: 네.
1: 이 전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잘 나오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굴 넣고 네. 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들 하셨어서
1: 네.
0: 제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네.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0: 홍고추는 항상 전에 꼭 빠지지 않는 것
1: 네,
0: 같아요.
1: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명절 준비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뭐장 이것저것 보시고 집에 있으신 덱들은 넣으시고 없으시면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위에다 조금씩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홍고추 씨 있는 부분을 좀 털어내고 자,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0: 준비를
1: 예, 준비를
0: 해봤습니다.
1: 했어요.
0: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1: 네.
0: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1: 이제 반죽은
0: 반죽을
1: 네.
0: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반죽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반죽 재료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반죽이 잘안 돼요,
0: 예.
1: 골고루.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여기다 이제 가루하고요.
0: 어떤 가루죠,
1: 네,
0: 이거는?
1: 이거는 부침가루. 예, 근데
0: 부침가루.
1: 만약에 밀가루를 하셔도 되고, 밀가루를 하시면 소금 간 양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0: 비율이
1: 물을,
0: 어떻게 될까요?
1: 이거 동량으로 맞추시면 돼요.
0: 네.
1: 가루하고, 물하고 이렇게 이제 동량으로 이제 풀어가시면서
0: 네.
1: 여기에 이제 소금간을 살짝
0: 네.
1: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작은 술 정도 이제 밑간을 살짝 이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매생이를 이제
0: 네.
1: 넣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0: 매생이를 한번 섞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빼놓으신 매생이.
0: 선생님, 오늘 만드는 이 전에
1: 네.
0: 반죽은 어느 정도의 농도인가요?
1: 너무 되지 않는 게
0: 네.
1: 매생이는 약간 부드럽게 찰랑찰랑 익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되지 않게 해주시고
0: 너무 돼지도 또 너무 묽지도
1: 그쵸?
0: 않네요.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참기름 한 방울 매생이 반죽하면서
0: 예.
1: 예, 참기름도 약간 넣었어요.
0: 참기름 들어가면 쫀득쫀득
1: 네,
0: 하니까요.
1: 그러면 약간 고소한 풍미.
0: 예.
1: 그리고 이제 매생이의 약간 특유의 바다향이 약간 비릿한 약간
0: 예.
1: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생이 반죽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여기다 이제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어때요? 버섯은
1: 네, 그래서
0: 어느 정도 양 넣을까요?
1: 요거 이제 다 넣는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0: 네.
1: 요 이제 느타리 넣고 한번
0: 섞어주고요.
1: 섞어주고 그다음 이제 팽이 넣어주세요.
0: 넣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서
1: 네.
0: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밖에 안
1: 맞아요.
0: 들어있잖아요?
1: 그쵸.
0: 예.
1: 예. 그래서 매생이가 워낙 이제 그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0: 네.
1: 뭐 비타민, 무기질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
0: 맞아요.
1: 또 이게 칼로리 낮은 또 몸에 좋은 버섯 들어갔으니까,
0: 네.
1: 요렇게 이제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그럼
1: 예.
0: 맛있게 이제 전을 한번
1: 그쵸.
0: 붙여봐야겠죠?
1: 그럼 이제 붙여주시면 되죠.
0: 자,
1: 예.
0: 이동해 볼까요? 그러니까 또 전부치는 소리가 한번 나야 돼요.
1: 맞아요.
0: 예.
1: 겨울은 또 이렇게 부침 드시면 또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기름을
0: 오늘은
1: 둘러주시고.
0: 또 매생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 네.
0: 쫀득하게 만들 수
1: 네.
0: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0: 네.
1: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두르세요. 네.
0: 넉넉하게.
1: 그래서 이제 두르시고 온도가 되면은 이제 한번 팬을 골고루
0: 네.
1: 그리고 이제 전 부치실 때 너무 얇은 팬보다는
0: 네.
1: 좀 두께감이 있는 팬이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타지 않게 잘 지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둘러주시고
0: 네.
1: 이제 온도가 됐으면 요거를 이제 한수저.
0: 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드실
1: 그냥 저는 이렇게
0: 건가요?
1: 이제 한입 크기로 이렇게 할
0: 아.
1: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저로 너무 크게 부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입 크기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려가시면서 여기에다 이제 홍고추를
0: 하나씩
1: 네, 한 개씩 뭐두
0: 이렇게씩
1: 개씩 약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0: 제가
1: 예
0: 올려드릴게요.
1: 하면은 이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되면
0: 예.
1: 너무 불세게 하지 말고 중불 정도.
0: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1: 네.
0: 푸릇푸릇한 게 바다의 채소라고 해요.
1: 그쵸. 그래서 매생이 요거 이렇게 이제 해서 드셔보시면
0: 네.
1: 이거 식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꺼내 드셔도 굉장히 그 풍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예,
0: 쫀득하게.
1: 좋더라고요.
0: 무엇보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1: 맞아요.
0: 사실 이 전은 물론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팬에 놓으실 때 프라이팬이 이제 가장자리 기름이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쭉 넣어서 온도 높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전 부치실 때 특징 너무 여러 번안 뒤집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0: 네네.
1: 어느 정도 밑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버섯이나 이런 애들이

0: 들뜨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네. 이제 지져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네.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예. 이제 흔들거리면 그러면은 이제
1: 이쪽 면이 조금 익었다는
0: 네.
1: 거죠.
0: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네. 네, 이렇게 눌러서
1: 살짝 눌러주는 이유가 뭔가요?
0: 눌러주면 재료들이 이게 잘 이렇게 엉기면서 예? 골고루 훨씬 더 잘 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1: 이 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0: 그렇죠. 예. 익으면 더 진해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매생이란 네. 이름 자체가 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네. 저는 이제 곤충의 이름 같다고 아. 들었었는데 왜 매생이인지.
0: 네, 매생이가 네. 그 생생한 이제 이끼를 예. 이렇게 바다에서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생이 말 그대로. 예, 예.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진짜 곤충 이름인가 하는데 정말 신선한 깨끗한 물에서 예. 그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채취가 가능한 게 바로 요 식재료라서 예. 겨울에는 또 겨울 재료로 영양 만점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이제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한번 조금 더 익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도만 뒤집어 익혀서 이제 꺼내 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저는 완성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네. 옮겨 담아 볼까요? 이야, 정말 이 전어 한 입 배워 물면 네. 그 바다의 맛이 입 안에서 쫙 퍼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이야, 정말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요. 군침이 돕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겉은 약간 바삭, 속은 네. 되게 부들부들 촉촉한 식감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네. 저 이제 초간장 네.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그릇에 바로 하셔도 그럴까요?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양조간장, 네. 양조간장 이제 간장 1 하시고
1: 이 비율은 네. 뭐 어떤 전을 찍어 먹어도 상관없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를 1, 네. 그리고 너무 짜구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술 1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1:1:1로 조절해서 드시면 네. 짠맛은 줄어들고 네. 약간 상큼한 느낌 맛으로 이제 곁들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겨울 한철만 잠깐 나오는 건강식품인 매생이 놓치지 마시고요. 이 자주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2: 매생이 버섯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느타리 버섯과 팽이 버섯을 한입 크기로 찢은 뒤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 소금, 매생이, 참기름,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을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참기름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지고 매생이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린 뒤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매생이 버섯전을 담고 양조간장, 식초, 맛술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주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전통 한식의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하는 레시피부터 북어로 만드는 일품 요리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미술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조각가 김윤신 조각가님의 70년 예술 인생을 총정리하는 회고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죠. 네, 나무와 돌을 깎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과 자연 또 예술과 혼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조각가. 젊은 시절 더 넓은 예술 세계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작업하셨고요. 몇 년 전에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9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에도 아직도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고 계시답니다. 김윤신 조각가님 함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김윤신입니다.

0: 35년생이시죠?
1: 네.
0: 우리 나이로 이제 92.
1: 네.
0: 그러면 조각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조각은 55년.
0: 55년.
1: 예, 대학 들어가서부터.
0: 그렇죠.
1: 예.
0: 그 72년째네요.
1: 예.
0: 그동안 만드신 작품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1: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뭐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0: 예,
1: 근데
0: 예.
1: 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예, 그림하고 조각하고.
0: 그렇죠.
1: 예, 판화하고 뭐 미술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거는 전부 다 제가 한 번씩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0: 네.
1: 숫자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0: 그렇죠.
1: 생각은 안 합니다.
0: 하여간 1,500점이 훌쩍 넘는.
1: 예.
0: 얼마 전에 그 가운데 이제 대표작들을 모아가지고 회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회고전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네, 회고전에는 170여 점이 모였어요.
0: 예.
1: 초창기부터 한 판화서부터. 그런데 진열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누구든지 오시면은 그, 아, 이 작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0: 그렇죠.
1: 네, 아주 잘 돼 있었고.
0: 그래야 회고전이죠.
1: 예. 아.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0: 네.
1: 감사하고, 회고전이 그렇게 일찍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요.
0: 예.
1: 저는 회고전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제 삶이니까.
0: 예. 예. 미술 전문 매체, 미국에 있는 미술 전문 매체가
1: 네.
0: 올해 2026년 아시아에서 꼭 봐야 될 전시, 네. 그렇게 꼽았답니다.
1: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어요. 네.
0: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이제 72년 예술 활동이 나무, 돌, 조각,
1: 예.
0: 그리고 뭐 회화,
1: 예.
0: 판화,
1: 예.
0: 이렇게 다양하지만
1: 예.
0: 그중 제일 많은 건 역시 나무죠.
1: 나무죠. 네.
0: 왜, 언제, 어떻게 나무에 꽂히셨어요?
1: 네. 어렸을 때 저는 원산이 고향이에요. 예, 원산에서 태어났는데 집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좀 가까운 안변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는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가 나는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0: 예, 예.
1: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서 이제 내가 느낌을 가질 때부터 내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은 거기서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시절에 예. 그 자연의 풍경과 정말 자연이 내 친구였어요. 친구들도 없으니까.
0: 완전히 산이
1: 예,
0: 산이 가깝고 나무가
1: 예,
0: 많았군요.
1: 많고 그리고 논이고 밭이고
0: 예,
1: 다.
0: 예. 예, 예.
1: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은 내 친구며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연이라는 거는 나하고 뺄 수 없는 내 삶이에요.
0: 예,
1: 네,
0: 예.
1: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0: 예.
1: 우리나라가 외정 일본이 그 지배할 때니까요.
0: 그렇죠.
1: 2차 대전이 났을 때 폭격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산에 아주 큰 나무들이 그 쓰러져 있는 거예요.
0: 폭격 맞아가지고?
1: 아니, 팠어요. 사람들이.
0: 땅을 파서?
1: 예, 땅을 파서 소나무만 거꾸로 났어요. 그 뿌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요.
0: 왜 그랬대요?
1: 근데 나중에 그 동네 할아버지들 말씀이 전쟁이 나서 일본 사람이 비행기에 기름이 부족해서.
0: 아, 맞아, 맞아.
1: 예, 기름을 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고.
0: 맞아요.
1: 그런데 늘 내가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고 하던 그 나무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0: 아하.
1: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이 그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이 나야, 저기 내 친구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38선을 그렇게 넘어와서 내가 55년부터 작업을 했지만은 60년대부터 이제
0: 예.
1: 시작을 나무로 하게 된 거죠.
0: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무를 좋아했군요.
1: 네,
0: 네.
1: 나무를 좋아했고 자연이라면은 그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0: 그러셨군요.
1: 네.
0: 55년도 미대 입학해서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갔다 오시고. 그렇죠?
1: 예.
0: 그 1974년에 한국 여류 조각가회를 만드셨다면서요?
1: 예. 파리에서 와서는 한국 여성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더라고요. 파리에서 보면은 세계 정말 여성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어떤 이제 모임을 가져갖고 이끌고 뭐 엄청나게 그
0: 그렇죠.
1: 활동량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

0: 나오니까 이제 조용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그 어려움이 지나갔으니까
1: 네.
0: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이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1: 단체를
0: 예
1: 만드시고.
0: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1: 그 전해인 73년에
0: 네.
1: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하신 거 기억나시죠?
0: 예.
1: 그건 어떤 계기였습니까?
0: 그거는 계기보다도 저는 그걸 연락을 받았어요. 예, 한국의 그 미술가 그 협회에서 작품을 내라고. 그래서 이거 뭐를 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인들의 영원한 수호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유인이니까 이 어떤 형태를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상자, 나무로 짠그 상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적인 느낌이 나기 위해서 한국 종이를 다 붙였어요.
1: 나무에 종이를
0: 예,
1: 붙이고,
0: 붙이고 거기에다가 도장 찍는 인주를
1: 인주.
0: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인주를 다 거기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모난 통을 짠 데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진열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놓으면은 그게 이제 형태로 남는 거예요.
1: 뒤집어 놔도
0: 예.
1: 또 뒤집어 놔도
0: 예. 옆을 펼쳐놔도 되고 위로 더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정말 내 맘대로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찐 겁니다, 이거.
1: 평화와 자유,
0: 예, 평화와
1: 그렇군요.
0: 자유.
1: 그리고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미대 교수도 하시다가, 83년에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훌쩍 가셨어요? 아르헨티나랑 무슨 인연이 있었습니까?
0: 거긴 우리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모, 방학이 되면 한번 와봐. 여기서 사니까 너무 고모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고 좋은 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한번 다녀가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가서 정말 나무가 너무 좋아갖고
1: 그래요?
0: 그냥 돌아오질 못했고.
1: 하하, 그리고 그냥 거기 눌러 계신 거예요?
0: 처음에는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일단 그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해요. 어떤 지역에는 가면은 북쪽에 아주 더운 쪽에 그런 데 가면은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흙 자체가 색깔이 노란 게 있는가 하면 또 자주색이 이렇게 쫙 그림같이 색깔별로 이렇게 돼갖고서는 산이 그렇게 그림같이
1: 산 전체가 하나의
0: 산
1: 그림이군요.
0: 전체가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런 거는 예술가가 그렇게 거대한 작품을 할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좋았어요.
1: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0: 그 다음에 또딴 지역을 또 가니까 나무가 노란 나무도 있고 빨간 나무도 있고
1: 하하.
0: 색깔이 안쪽에는 몰라요.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좋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한국 대사관을 갔어요.
1: 그래서요.
0: 찾아가서 나이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1: 아르헨티나에서 전시하고 싶다.
0: 작품은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디서 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싶다. 알지도 못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력서를 써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써갖고 가서 이제 로베르토 델비자노

0: 있으시라고 거기서 30년을 이제 근무하신 관장님이 계시는데 얘기를 들으시면선 저는 그 나라 말 하나도 모르죠.
1: 예. 예.
0: 같이 가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1: 이력서만 보고서 전시할 수 있다. 예.
0: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날 작품을 보여줄 수
1: 네.
0: 있느냐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1: 작품을
0: 그랬어요.
1: 안 갖고 갔으니 이제
0: 안 갖고
1: 만드셔야
0: 갔죠. 예.
1: 되니까.
0: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좀못 사는 동네에 내가 가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객지니까 시내는 우리 조카가 이제 좋은 데서 살고 있고 거기 살다가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집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갖고 나무들이 가로수가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끌고 올라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1: 그렇겠죠.
0: 그걸 끌다 못해갖고 애를 쓰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1: 도와줬어요.
0: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끼꼬라고 연방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이에요. 우리 집 바로
1: 이웃분이.
0: 옆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그걸 길에 집 앞에까지 이제
1: 갖다
0: 갖다가
1: 놓고,
0: 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나무를 쓰러뜨려서 앉아갖고 이제 손으로 하는 톱하고 예 그다음에 끌하고 망치를 사다가 그 나무에 길에 앉아서 이제 일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가다 오다 보더니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1: 그럼요.
0: 나무 전기톱이 있어.
1: 전기톱.
0: 전기톱인데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하면은 쉬운데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구 파는 데를 가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톱을 하나 사갖고 와서
1: 그 전기톱을 거기서 처음
0: 전기톱을
1: 쓰신 거구나.
0: 그랬던 그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전기에다 꽂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누르되 조심을 해라. 이
1: 조심해야죠.
0: 체인이 돌다가 뭐탁 해서 벗기면은 얼굴도 지나가니까
1: 당연하죠.
0: 아주 조심하고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싱싱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손으로 끌 망치보다 훨씬 쉽죠.
0: 그래서 그걸로 하기 시작했는데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하나가 돼서 오늘날까지 지금 하고
1: 그래,
0: 있습니다.
1: 아무튼 저 국립미술관 관장이 전시해줄게. 이제 작품 만들어야 되니 한 달만 줘. 그래서 한달 만에 작품을 만드셨어요?
0: 만들어서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그 대사관 주관하고 오셨는데 그이 양반이 거기서 손을 탁 치면서 야, 나 이런 작품은 30년을 여기 근무를 했지만 처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하고 속살이 있는 나무 껍질, 거기는 나무가 흔하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나무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저같이 그렇게 껍질을 붙이고 속살과 색감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게 하는 건 처음 봤다.
1: 그래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0: 근데 이게 작품도 크고 좋으니까 실내보단 실외에서 하면 참 좋겠다.
1: 야외 전시.
0: 그래서 야외 전시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 안에 꽃이니 뭐 나무의 그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꽃도 많이 진열이 돼 있는 그런 장소에서 두 달을 했습니다.

0: 그렇게 뭐 한국의 대학 교수직도 사표 던지고 그냥 아르헨티나 나무와 함께 작업할래 결심하실 만큼
1: 예.
0: 아르헨티나 나무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0: 우리나라 나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이런 가구 짜는 나무 또 뭐 바닥만 까는 또 나무 집만 질 수 있는 또 나무 이렇게 그 나무에 튼튼하고 좋고 색깔 있는 것들이 아주 유명한
0: 종류별로,
1: 세계적으로
0: 종류별로.
1: 예, 그런 질이 좋은 나무가 많았어요.
0: 나무 색깔이 다양해요?
1: 다양하죠. 빨라산또 같은 나무는 청색이면서 또 노랗게도 되고 예, 공간에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0: 그런 나무도 있어요?
1: 예,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풍기 앞에나 그런 데 있는 이렇게 놔두면은 그 나무가 파랗게 예, 그렇게 변하고요.
0: 예.
1: 녹색으로 변하고 또 햇빛이 나는 따뜻한 빛 쪽에다 넣으면은 노랗게 또 변해요.
0: 아니 세상에 그렇게 색깔 변하는 나무 전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돌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갖고 배, 물에 그 뛰는 배, 그 베어링을 거기에다가 그걸로 해서 물에다가
0: 베어링을
1: 배가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단단한 돌이에요.
0: 그렇게 단단한 돌?
1: 아, 나무죠.
0: 그러니까
1: 네.
0: 돌처럼 단단한 나무인데
1: 네.
0: 전기톱으로 하면 작업은 잘 돼요?
1: 근데 처음에는요 모르니까요 이렇게 탁 하니까 전기톱이 탁 튀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의외로.
0: 단단하니까.
1: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눌러서 튀지 않게 눌러서 하려니까 이제 힘이 들었죠.
0: 오.
1: 예, 근데 그게 한 40년 하니까 익숙해져 갖고
0: 네.
1: 뭐 잘 다루고 있습니다.
0: 아무튼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나무들이 많아서.
1: 예. 예.
0: 그 나무 종류별로 또 작업 다 다르게 예. 하셨겠네요.
1: 예.
0: 네.
1: 예. 그런 거 하면은 또, 이 단단해갖고, 그 톱이 불러줄 정도로 된 게브라초. 아, 게브라초라는 그
0: 나무도 있어요.
1: 나무는 꼭 그렇게
0: 톱이
1: 단단, 예.
0: 끊어질 정도로.
1: 예. 그렇게 단단해요.
0: 네.
1: 그러니까 작품 할 만하죠.
0: 그러죠.
1: 네.
0: 정말 한국 생활 때려치고 가실 만하네요.
1: 네.
0: 그런데 그 80년대 어렵게 대학 교수까지 되셨는데 교수직까지 마다하고 아르헨티나를 훌쩍 떠나신 계기가 있었나요?
1: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어려울 때고.
0: 그렇죠.
1: 이렇게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거기 가니까 아주 여유스럽게 그렇게 재료도 많고 이웃도 좋고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0: 그래서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
1: 예.
0: 대학 교수가 아니라.
1: 예. 그래서 내가 예술가가 돼야지.
0: 예, 예.
1: 교수가 되면은 생활이야 풍요롭게 그냥 갈 수 있지만 조건이 교수가 되고 보니까 작품할 시간이 없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한국에 그게 어렵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 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문화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좀 높았습니까?
1: 아, 문화가 유럽에서 본 것 같이 수준이
0: 그렇죠.
1: 아주 높았어요. 미술관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많았어요.
0: 네.

0: 많고 모든 수준이 높아 있었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한국 혹은
1: 비교가 안 되게
0: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작가가 돼야지.
1: 예. 그리고 되셨고.
0: 예.
1: 네.
0: 그래서 그 이제
1: 아까 여행 얘기하시면서 아주 거대한 산 하나가 무슨 미술 작품 같았다.
0: 예.
1: 그런 말씀하셨는데
0: 예.
1: 바로 그런 그 안데스 산맥의 장엄한 경관을 모티브로 해서
0: 예. 예.
1: 나무 조각을 회화 조각으로 재탄생시킨
0: 예.
1: 그런 작품도 있다면서요.
0: 예. 안데스 산맥을 한번 여행을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 나라는 산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딴 데는 전혀 산을 볼 수가 없어요. 평야인데 거기에 그 산은 평야에 그렇게 큰 산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아주 위엄도 있고
1: 장엄하죠.
0: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회를 버스를 타고도 가봤는데 아주 그 묘미가 아주 대단하고 또 이 반 또 흘러서 그 반쯤 가서 또 반쯤 가면은 얼음이 예 눈이 또
1: 빙하,
0: 쌓여갖고
1: 빙하. 예 만년설
0: 예, 만년설 많고 그것들이 삐죽삐죽 선데 이렇게 얼어서 있는 걸 딱 보니까 네. 정말 딴 나라에서 볼 수 없는
1: 그렇죠.
0: 그러한 예 풍경이었어요.
1: 그래서 그 풍경을 재현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제 그게 내 이제 남아 있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자.
1: 예. 예. 그 아주 좋은 나무를 만났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먼저 스케치를 하세요?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0: 젊었을 때는 스케치를 하고 조각은 앞, 옆 사방을 다 하고 위에도 봐야 되고 밑에도 봐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나무 조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그림이 필요가 없었어요.
1: 스케치가 필요 없어요?
0: 네, 스케치가 필요 없었어요. 나무를 사면은 많이 사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 구해온 데서 딱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꺼내요. 네, 먼저 꺼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옹이도 많구나. 얘는 뭔가 조금 이상이 있다. 썩어 있는 데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나무 종류를 한 서너 개 내놓고 계속 보면서 질이 어떤가.
1: 나무 질.
0: 예, 나무 질이 어떤가.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 거 중요해요. 나무마당 냄새가 특이하거든요.
1: 어허.
0: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1: 예,
0: 싱싱한 맛이 나서 정말 그 냄새만 맡아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게고 또 껍질이 나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나이테는 어떻게 흐르고
1: 그렇죠,
0: 있는가,
1: 그렇죠.
0: 옆으로 갔는가, 우회로 갔는가, 이런 거. 근데 다른 나무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이테가 가는데, 팔로산토 같은 나무는 나이테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사방으로.
1: 그것도 희한하네요.
0: 그러니까 그게 돌같이 단단한 나무인 거죠.
1: 그렇게 아무튼 나무를 살피고,
0: 예.
1: 나무랑 대화를 하면.
0: 예. 하면선 순간에,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각이 딱 나면 톱을 갖고 톱이 가는 대로 내가 쫓아가요.
1: 스케치도 없이?
0: 예.
1: 아.
0: 그냥 쫓아가면은 이제 이 공간, 이 미술은 공간 예술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공간이면 이쪽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에서 그 공간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냥 척척척척 저절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아.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내면 이제 흐름을 보면서 끈으로 이제 다듬고.
1: 다듬고.
0: 예, 그렇게 하죠.
1: 보통 작품 하나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0: 근데 뭐 작품에, 나무에 따라서 틀려요.
1: 나무에 따라 또 예.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0: 예, 예. 단단한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가고요. 내가 할 만한 거, 쉬운 거는 뭐 하루에도 형태는 예, 찾을 수 있어요.
1: 전기톱을 40년 넘게 다루셨는데
0: 네.
1: 혹시 전기톱으로 크게 다치신 적은 없어요?
0: 근래 와서 안 다쳤는데 다친 일이 없는데 근래 와서 이제 그 집이 넘으니까
1: 네.
0: 말하는 것도

0: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많이 잊어버려요. 예, 근데 이게 톱을 요새 큰 나무를 갖고 금강송이라는 그 소나무를 갖고 하다가 이게 나무가 크니까 이거를 내려 눌러야 되는데 톱을 그냥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느라니까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1: 아니, 지금 이 연세에 아직도 전기톱을 둔다는 게 기적이에요.
0: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1: 아무튼 크게 다치신 적은 없다.
0: 예, 없어요.
1: 천만 다행이네요. 네. 수없이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크기로 제일 큰 작품은 몇 미터쯤 됩니까?
0: 큰 작품은 뭐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많이 2m 좀 넘는 것들이죠.
1: 2m 넘는 거.
0: 예. 그거를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문화원, 한국 문화원에도 이제 큰 걸 하나 또 기증을 하고 제 방이 하나 이제 나라에서 줘서 거기다 이제 놓고 왔습니다. 예.
1: 2008년 내 아르헨티나 가신 지 25년 만에 김윤신 미술관이 문을 열었죠?
0: 네.
1: 그걸 어떻게 열게 된 겁니까?
0: 하여튼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거기는 우리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제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갔었어 있었어요.
1: 예.
0: 그래갖고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술관을 할 수 있게 이제 동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미술관의 관장이에요. 미술관장인데.
1: 제자분이?
0: 예, 예. 근데 동생이, 뉴욕에서 사는 동생이 놀러 왔어요. 언니하고 엄마하고 선생님 같이 산다는데 어떻게 사시나 하고 왔는데 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작품 해는 밖에 모르고 그 언니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술을 어른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걸 이제 몇 년씩 이렇게 기간을 얻어갖고 이제 달달이 돈을 주면서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1: 어렵죠.
0: 예. 근데 뭐 학생들은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동생이 언니, 내가 이 집을 사놓고 갈 테니 선생님 여기에다가 모든 걸 하고 미술관을 질 수 있으면 위에다 더 짓고 그리고 가실 때는 그냥 놓고 가시면 내가 이거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1: 그 제자분의 동생분이 그렇죠. 도와주셨군요.
0: 예,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맞딸이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와 계셨고요.
1: 그래서 김윤신 미술관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있는 거죠.
0: 지금도 그렇죠? 있죠. 예, 지금도 뭐 집 문을 잠궈놓고 그러고 왔어요.
1: 나무를 주로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 돌로도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뭐 멕시코나 브라질 오지의 채석장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시면서 돌 조각도 하셨다고요.
0: 네.
1: 돌은 뭘로 합니까? 전기톱도 안 되잖아요.
0: 전기는 전기인데 물이 내려와서 톱을 식히면서 하는 거죠.
1: 아, 물로 톱이 되는?
0: 물이 톱이 뜨거우니까 돌에 닿으면 열이 가해서
1: 그러니까
0: 물이 내려오면서 둥그런 이렇게 큰 톱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르게 되는데
1: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하는 전기톱은 안 되고
0: 그거는 이런 거는 안
1: 되죠.
0: 돼요.
1: 고정된 전기톱에다가 돌을 이렇게 밀어대면서 차가운 물로 식혀가면서 참 어렵겠어요. 돌 조각은
0: 어려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정된 거기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돌들은 특히 온스 같은 돌 이런 거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지.
1: 돌이 속으로 파보면 색깔이 달라요?
0: 안 나와요, 그래도요.
1: 겉에는?
0: 근데 아주 흐리하게 뭐

0: 파리한 거면 살짝 뭐가 보이고, 또 빨간 거면 그게 이렇게 비쳐서 살짝 보이고, 예, 노라면 또 노랗게 살짝 보이지, 무슨 색깔이라는 거 확실하게는 안 나와요.
1: 근데 그걸 깎아 보면은 색이 확 나와요.
0: 그 색깔이 나올 때까지 약을 넣고
1: 하하.
0: 갈아요. 그러면 막 색이 정말 환상적이죠. 예, 그렇게 이쁜 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작품하기가 너무너무 고정됐기 때문에 톱이 자유롭게 안 돼서 힘들고,
1: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만
0: 네.
1: 그런 영롱한 색이 돌 속에서 나온다는 거는
0: 네.
1: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거의 보석이네요.
0: 그렇죠. 네.
1: 보석이에요, 보석.
0: 예, 준보석에 그래서,
1: 크로미춤.
0: 예. 그 준보석의 그 강도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에 가서 한 작품은 그거보단 강도가 2, 3도가 더 높아요.
1: 하하.
0: 예. 그래갖고, 그것도 역시 갈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약을 쓰는 게 틀려요. 예. 그래서, 브라질에서 하는 건더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나무 조각보다는 돌 조각이 훨씬 더
0: 예,
1: 어렵네요.
0: 어렵죠. 어렵고 색깔을 찾아내느라고 예, 노력이 더
1: 알겠어.
0: 많이 가죠.
1: 그리고 그냥 회화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0: 네.
1: 회화 작업은 조각에 비하면 훨씬 쉽겠네요.
0: 그렇죠. 네. 그건 평면에 하니까
1: 그러니까.
0: 마음대로 입체적인 게 만들 수도 있고 평면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조각하고 이제 그림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회화 조각이라는 그 걸로
1: 장르로
0: 넘어가야 되겠다.
1: 회화와 조각을 결합한.
0: 예, 결합하는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갖고 코로나 왔을 때 그때 이제 그이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 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건축하다 남아서 버린 것들을 주워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안변에서 살때뭘 만들고 색깔 칠하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땅에다도 하고 하던 그 생각이 나갖고 그 어릴 때 생각을 안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컬러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0: 예.
1: 조각을 하고.
0: 예.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무 조각을 밖에 놓으면은 오래 지탱을 못 해요.
1: 색깔도 변하고 뒤틀리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뭐 뒤틀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오래 보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캐스팅을 해요. 예, 그뭐저 브론즈로도 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1: 와, 이제는 나무를
0: 예.
1: 넘어서 금속과 함께.
0: 예. 거기다 해서 오래 보존.
1: 예.
0: 그 보존이라는 게 이제 나는 내가 더 이상 작품을 할수 있는 날짜가 몇십 년이 될까? 10년도 안 되겠죠? 그러다 나가 하여튼 100살은 넘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1: 그러셔야죠.
0: 그래서 그 작품에 밖에다 놔도 좋을 정도의 작품들을 그렇게 정원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무나 와서 그런 데서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나 해놓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1: 그렇게 오랜 세월 아르헨티나에서 작업하시다가 몇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셨는데
0: 네.
1: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그 2023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신 게 계기였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어요.
0: 네. 근데 그때 아드리아나 베드로사라는 분이
1: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0: 비엔날의
1: 책임자.
0: 최고 책임자신데 그분이 오셔서 내 작품 그
1: 보고.
0: 진열한 걸 보시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전화

0: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간장이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두달 후에
1: 네.
0: 여러 방면으로 찾았는데
1: 네.
0: 내가 아르헨티나에 미술관을 한다는 거 아셨는가 봐요. 거기 또 전화를 알아갖고 결국에 우리 관장님께 연락이 돼서 이제 초대받은 걸 알았습니다. 난 상상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결국 남수월 미술관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 초대로 연결된 거네요.
0: 그렇죠. 연결된
1: 예.
0: 거죠.
1: 그리고 그 박수근 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창작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0: 네, 그래서 거기서 작품을 그리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요. 한국 나무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안변하고 가까운 그산 능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1: 고향 느낌도 나고.
0: 예, 그래서 야,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1: 예.
0: 이런 마음을 그때 이제 가졌던 거죠.
1: 그 박수근 미술관 프로그램 덕에 한국에 와서 작업하기 시작하시고, 영국 귀국해서 지금은 파주에서 작업하고 계신데,
0: 그렇죠.
1: 한국 나무 중에는 주로 어떤 나무로 작업하세요?
0: 한국 나무로는
1: 소나무?
0: 예, 나무가 소나무. 그다음에는 은행나무.
1: 은행나무.
0: 예, 그다음에는 이렇게 굵게 되는 나무 있어요. 그게 마을마다 큰거 있는 거.
1: 느티나무.
0: 아, 느티나무.
1: 예.
0: 느티나무. 뭐 그렇게 또 박달나무. 네, 등등 그런 나무들을 또 구해줘서, 네,
1: 네.
0: 그걸로 이제 작업을
1: 아주
0: 했습니다.
1: 다양한 나무로 하시는구나.
0: 네,
1: 근데
0: 한국 나무도 좋아요.
1: 아르헨티나 나무보다는 한국 나무가 작업하기가 더 편하죠?
0: 예.
1: 더덜 단단하니까.
0: 예.
1: 그죠?
0: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내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제
1: 예.
0: 한국 와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그 2024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되신 게
0: 네.
1: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73년
0: 네.
1: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이어서 50년 만에 초청된 거거든요.
0: 예.
1: 그 기억나시죠? 베니스
0: 예.
1: 비엔날레에 어떤 작품 내셨는지.
0: 네. 예. 그 아드리아노 베드로인가 그 사람이 그때 그총 책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나 외국인은 있다 그 제목이었어요.
1: 어디나 외국인은 있다.
0: 예.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외국 거기 외국에서 이제 예,
1: 예.
0: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남미 재료니까. 또 관심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요.
1: 그렇군요.
0: 에 와서 보시고 돌네 점, 나무 네 점에서 여덟 점을 예
1: 8점이나.
0: 초대해 주셨어요.
1: 알겠습니다. 자, 70년 넘게 조각과 회화 작업하셨는데, 조각과 회화 중에는 조각에도 재미있으시죠?
0: 다 틀려요. 네.
1: 하하하.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없다.
0: 조각은 힘들지만 이 느낌이 좀 다르죠.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이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림은요, 그냥 색감과 색감의 어울림에서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느낌으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아기자기한 그런 맛은 있어요. 예.
1: 예, 다르다. 그런
0: 항상
1: 거네.
0: 그런 이제 맛이 있고.
1: 지금도 계속 뭔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게 계속 생기십니까?
0: 그렇죠. 예. 그것, 이 미술이라는 거는 뭐이든지 하면은 그게 미술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연필로 끝을
1: 그것도
0: 그린다든가,
1: 작품이고.
0: 예, 뭐 뭐든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앞으로 그게 정식으로
1: 네,
0: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1: 그럼요.
0: 거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계속 오래오래 작업, 훌륭한 작품 많이 보여주시기
0: 예,
1: 바랍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0: 아,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70이 넘는 연세에 지금도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시고, 우리가 표정을 봤습니다만 작업하시는 게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 작가, 천상 예술가시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5: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5: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4: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4: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5: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4: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이트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

0: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에서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되는 거죠.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는 17살 소녀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는 신경 많이 쓰였어. 걔도 보니까 약간 불편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다 하고 포기했어.
0: 또래 친구들에겐 평범한 학교길이지만 정은이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요.
1: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에 갈 생각하니까 빨리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도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0: 몇 번이고 쉬어가며 걸어온 끝에 도착한 곳.
1: 아, 집이다.
2: 공부 잘했어?
1: 응. 씻고서 뭘 가네. 응? 공부했어.
3: 저는 박정은이고 17살 1학년입니다. 세븐틴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미술. 남친 생기는 거야.
0: 그 누구보다 빛나는 17살.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정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올해 17살인 정은이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 친구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좋아하는 선수도 응원해보고 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정은이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로 평범한 일상조차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은이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마음에 그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정은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정은이네 집입니다. 매일 아침 정은이는 호흡치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4: 기침 많이 하고 가슴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거 드로롤 방치로 해요.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못하고.
0: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가야 하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 척추가 뭐 엑스레이 휘었어요. 휘우니까는 얘가 걸어갈 때 움직이면 걸어갈 때만 딱딱딱 움직이면 아프고 이러니까는 이 기관지가 나빠요.
0: 딸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한시도 손을 놓지 않는데요.
4: 무릎이가 당기니까 항상 조금 많이 못해도 항상 이렇게 조금 주물러주면 애가 그래도 좋아하네요.
5: 너무 좋아요.
6: 좋아? 네가 엄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5: 엄마는 살 근육이 많아가지고.
6: 뭐가 많아서?
5: 살 근육.
4: 정훈아, 너 보충. 근데 보통 약 다 나갔구나. 약 가라. 있나? 약 가라.
0: 정은이에게 소리를 듣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보청기 하나가 정은이와 세상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4: 배터리. 근데 이거 없으면 한 나흘을 쓰는데 아휴, 없으면 안 줘.

0: 소리 한량도 못 들어요.
1: 좋은 점이 있어요.
2: 좋은 점 뭐가 있어?
0: 뭐가 좋은 점이야? 귀 못 듣는 게.
1: 사람을 커버를 안 들 수 있고.
0: 커버리.
1: 청소도 안 들 수 있고. 시끄러운 안 들 수 있고.
0: 야, 너무하다야.
3: 불편한 순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웃어넘기곤 하는데요.
0: 신발 괜찮아?
1: 밑창이 약간 뜯어진 것 같아요.
0: 찢었어?
1: 응.
0: 너 언제 말았지? 이제 말았냐?
3: 정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엄마는 작은 불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0: 한 때만 하면 비가 오면 다 새거든요. 세면 양말도 신발도 다 젖어요. 애가 바리가 평범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찌부터 걸어가니까 걸어갈 때 발을 참에 걸어가니까 이렇게 구멍 빨리 깨지더라고.
4: 도적이는 여름에는 땀이 차서 냄새나고 겨울에는 춥고.
2: 여름은 겨울이 완전 쥐약이구나, 그치?
4: 네. 요즘 봄이나 가을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옥이 온 거예요.
0: 아이고, 신호 양말 좀 줘. 이거 수술한 자리는 그래도 피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전해. 이거밖에 못해요. 손가락도 봐요. 할머니 손수 이게 관절이 다 해가지고.
3: 휘어진 척추부터 구부러진 손발. 그 아픔 뒤에는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북한에서 힘들게 산 엄마. 탈북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그때 엄마 뱃속에는 정은이가 있었습니다.
0: 이렇게 앉았는데 감옥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이렇게 볼록 앉아있거든. 볼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앉아있다가 잘 때는 이마빼기를 등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마를 상대방 등에다 이렇게 대고 잔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쭈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 배 안에 같이 이러다 나니까 저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3: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과 마주했던 정은이. 그 곁에서 엄마는 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0: 내가 잘못이지 뭐죠? 제가 말 엄마라고. 기가 울죠. 화장도 많이 울어요, 나는. 지금도 계속 울어요. 이게 걸어갈 때 못 걸어가고 애길 때도 못 걸어가고 이렇게 하고 쿵닥쿵닥쿵닥 뺐어요. 굴지 못하고 쿵닥쿵닥 떼내면 고볼 때마다 내 뼈라도 뽑아주고 싶은 생각 들고 내가 막 이랬는데

0: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지 말고 다리나 이거나 중상으로 돼가지고 평상 애들 들고 있는 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1: 엄마한테 제일 고맙거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어요?
2: 잘 태어나게 해주는 거.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구나. 이 상태에 계속 살아온 거죠. 안녕.
3: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곳.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정은이에게 재활치료는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온 힘을 쏟습니다.
0: 앞에 보세요.
2: 앞에 보고 있어요.
3: 통증이 만만치 않은 치료인데도 정은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는데요.
0: 허리 펴고.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움직임을 유지를 시켜주고 아무래도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훨씬 정은이한테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균형 잡는 것도 계단 오르

0: 이런 게 균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정은이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6, 7, 8, 9.
2: 무사히 재활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이곳 역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랍니다.
0: 안녕하세요.
3: 자, 어디 보자. 봐볼까?
4: 종아리가 아파요.
3: 종아리가 아프다고? 얘기가? 네. 이거 고리가 떨어졌거든요? 고리 하나.
5: 고리가?
3: 이거 본드로 붙여버리셨네. 네.
2: 요즘 정은이의 보조기가 말썽인데요. 매일 걸을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 금세 낡고 손볼 곳이 생깁니다.
3: 정은이가 이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오래 쓰지는 못해요.
2: 정은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신 터라 사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예, 보조기가 지금 해진 지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지금 발가락도 거의 튀어나오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희도 커가면서 신발도 커지면 작아지면 바꾸댔기 이 보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한 75만 원 정도? 가보자. 오.
4: 괜찮아?
3: 응.
4: 어우야.
5: 냈지만 차마 관심만 드려줄게.
3: 정은이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변형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심했어요. 좀 무릎도 좀 많이 틀어지고 발도 좀 많이 틀어지고 그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죠 처음에.
2: 정은이네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장님. 간단한 수리는 비용도 받지 않고 정은이의 보조기를 손봐주신다는데요.
4: 안쓰럽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라.
2: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6: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드디어 왔는데요.
6: 네.
4: 놓고 여기서 설거지 하시고 식기세척기에 놔두시면 돼요.
2: 사실 지혜 씨는 북한에서 굶주림과 감옥살이를 겪으며 몸 곳곳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딸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4: 애 병 고치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 일이라도 막 해요. 식당 일이든 뭐 시골에 가서 뭐 양파 뽑든 말 뽑든 여러 거로 이렇게 다니며 일하는데 딸이 믿고서 치료비 때문에 그걸로 무슨 일하죠.
2: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정은이도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하나둘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합니다.
4: 비빔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5: 그거 왜 만들려고?
4: 엄마 지금 외출해서 밥 한 번 해주려고요.
2: 손가락이 휘어 칼질이 쉽지 않아도 엄마에게 맛있는 한 끼를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서툴지만 하나씩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로 어려운 순간에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뭐든 부딪혀 왔습니다.
4: 지난다.
6: 만나게 박혔어.
4: 아 꼬리 또 아우 땡큐. 그래.
6: 여기 들어줘.
4: 알았어. 아이고 밥 먹어야지.
2: 정은이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4: 먹어. 엄마 것도 알았어.
6: 엄마부터 먹어.
4: 알았어.
7: 찾아도 되겠다.
4: 응. 엄마 나 먹어드게 해줄 거야?
6: 응.
4: 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엄마 나이 먹어 누구도 해주겠대요. 천천히 좀 먹어 이봐.
2: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두 사람.
4: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2: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8: 안녕하세요. 박정은님. 네, 앉으시고요. 네. 수술을 하자고 원래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내년에 하자고? 아, 내년에.
4: 걸어갈 때 니에 눌러가지고 애가 코몬 나이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진통제를 살아요 지금 얘가.
8: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지. 네네.
2: 이제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데요.
8: 척추 측만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40도만 넘어가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65도가 넘어가는 아주 심한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만증이 더 심해지면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생명에도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각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다시 하려고 해도 더 힘들고 결과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2: 사실 정은이도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려왔습니다.
4: 조금 더 안 아프시다니까?
3: 안 아프시다면 좋아지면
4: 제일 키부터 제일 높아요. 키.
3: 키부터?
4: 네.
3: 키부터 제일 높아.
4: 키 커지겠죠? 키 커질지?
2: 하지만 2-3천만 원이 넘는 비용에 그동안 엄두를 못 낸 건데요.
4: 정훈아 미안해. 건강이 못 나게 했어서. 불쌍한 거.
2: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정은이. 오히려 엄마를 다독여주곤 합니다.
4: 내가 몸이 그렇게 불편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안 그래.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으로 예쁜 옷 입고.
2: 정은이에겐 언제쯤 엄마가 바라는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까요? 수많은 고비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엄마와 정은이.
4: 다리 아파?
6: 무릎이.
4: 무릎 아파? 그래 조금 해. 이제 곤드를 가서 또 아파.
2: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데요.
4: 그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크면 돼요. 그래야지 아파가지고 결극을 하면 얼마나 슬퍼요.
9: 엄마가 어쩔 때 제일 고마워?
4: 같이 있었을 때.
9: 그냥 같이 있어줄 때?
4: 네. 너 허락한다면 남친만 허락해. 10년만 더 있다가 깨면 남자만 되게 만나야지.
6: 해봐.
2: 정은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앞으로

0: 정은이가 힘겨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대견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 때문에 바르게 걷지 못하고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장기간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정은이에게 가장 시급한 건 척추 수술인데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엄마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수술비는 물론이고 보조기 교체비용까지 또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은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3월 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으로 첫째를 떠나보내고 같은 병으로 중증장애를 지닌 둘째 시온이를 키우는 부부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청각장애를 지닌 아빠와 태국에서 온 엄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둘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은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엄마 지혜 씨에게 딸 정은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인데요. 정은이가 하루빨리 수술을 잘 받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버킷리스트.
2: 보이죠?

0: 남친. 남친 사귀지?
1: 얘가 첫 번째로 갔었고 얘가 두 번째 갔었지.
2: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0: 있을라나?
1: 오! 오! 오!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털을 그렇게 쏜다고?
1: 아니, 청동 소리 나나? 그래서 뒤로 이렇게.
2: 31! 아! 오! 오! 오! 오! 오!
3: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어.
3: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3: 그거 알아?
1: 아, 좋았어.
3: 좀비가 왜 밤은 줄 알아?
1: 어.
3: 머리가 좀비여서!
1: 빨리 앉아, 여기. 어, 쉬어야 할 때다, 야.
3: 그러면, 덥지 않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알아? 무더위.
1: 꼰대이 촬영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어.
3: 그, 좀만 쉴게요.
1: 네.
3: 어,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1: 뭐, 우리 한 10분 뒤에 들어가면 되나? 그치?
0: 네.
2: 어. 네. 어.

0: 소리오네.
1: 얼추
0: 저 자세로 코를 보네. 피곤했나 보다. 코를 보네.
2: 피곤당? 뭐야? 탕수 코골아. 탕수 코를 보네. 탕수 코골아. 우와. 우와. 탕수 코 겁나 보네. 우와. 이거는 긴급속 탕수 코겁니다. 탕수 코 진짜 많이 걸어요. 탕수! 탕수 무호흡증 아니야? 탕수 무호흡증인 것 같아.
3: 어 뭐야?
2: 코 겁나 걸어서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3: 숨 안 넘어가.
2: 아 그래? 다시 자.
3: 응.
2: 알았어.
0: 퇴근 퇴근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와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코를 뭐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오 깜짝. 아 펭수. 아니 밖에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지금.
3: 비와?
0: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지금 퇴근하다가 무슨 공사하는 줄 알고.
3: 공사해?
0: 아 좀 일어나 좀.
3: 아 뭐야 왜 깨우냐고.
0: 아니 미안한데 숨을 안 쉬어.
3: 숨을 어떻게 안 쉬어. 숨을 쉬니까 살아있지.
0: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3: 하... 좀 왜 나 괴롭혀. 나 잔다고. 잘 때는 펭귄도 안 건드리는 거야. 헐 헐.
0: 와, 저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설치를 해, 여기다 해야 돼. 몰래.
4: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0: 아, 보인다, 여기. 여기서 여기 채우자, 여기. 여기에 닿으면 괜찮아.
4: 진짜 그 정도라고?
0: 어. 좋았어.
4: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0: 오, 근데 계속 자기 앉았다고 하거든? 아니, 천둥 소리 났다니까.
4: 이렇게 했는데? 코를 그렇게 끈다고?
0: 아니 천둥 소리 나. 자 이거 차세요. 근데 이거 귀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 예?
0: 아니 그렇게까지. 오 이마가 너무
4: 넓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3: 아니 뭐야 이거.
0: 어.
3: 아니 무슨 날이야?
0: 어,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간 날.
3: 아 정말로. 아 와서.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싶은데.
4: 이기면 파자마 파티 하는 거지.
0: 그래
3: 방학이 내가 너무... 오늘만 같이 자든가.
0: 게임이나 할까? 베스킨 라빈
5: 31
0: 1 2

0: 4, 5, 6, 7! 잠깐, 나 지금 좀 쎄하거든?
1: 뭐가?
0: 어떻게 해도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2: 드디어 빰! 보너스!
1: 자 이제 자자. 자
0: 1, 2, 3! 1, 2, 3!

0: 장난치지 마.
1: 잠깐 가만히 있어봐.
2: 대신 측정 이거
3: 챙겨오셨어요?
1: 이거 측정기 잡으세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야. 이거 곧 숨을 안 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깨워 깨워 깨워.
4: 배수 일어나. 배수.
5: 숨 쉬어.
4: 배수.
6: 뭐야.
1: 숨을 쉬어라. 너 코 고는 거 다 녹화했거든?
6: 아, 또 AI한테 펭수 코 고는 거 만들어줘 이랬네.
5: 생각하다 생각해.
1: 아니야.
6: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1: 뭐라도 해보자 이제.
6: 뭐라는 게요?
1: 베개를 높게 베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너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5: 등받이에 가깝긴 한데 뭐라도 해보자.
1: 자 해봐.
7: 올라왔다,
1: 진짜 조금 올라와. 진짜 조금 올라와.
6: 이거 불편해서 못 자.
1: 불편하다고?
8: 해보자 그래도.
6: 자자 자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로.
1: 소용이 없다.
8: 불편해도
5: 조금만 자.
1: 좀 더 세워볼까?
6: 아 뭐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5: 해도 효과가 없네.
1: 이거 뭐 소용도 없어 이거.
9: 안 되겠는데요?
1: 자 다음.
6: 싫어 이거.
9: 저봐,
0: 나쁜 거 아니야.
6: 콧구멍 넓어지면은 돈 생다 그랬어.
8: 뻥뻥이.
0: 오오오오오. 야 이거 숨어 터뜨린다고 테이프를?
6: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1: 입을 막아도 그걸 뚫어버려.
6: 어?
1: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5: 최후의 수단.
6: 아니 뭘 할 건데요 또?
1: 펭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뺄 거야. 아, 조금 살짝 시큰할 수도 있어. 살짝 숙여줘.
6: 이게 코 고는 거랑 무슨 상관인 게?
1: 자, 한다.
0: 이제. 이거 엄청 시원하다.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야, 자등가. 야, 근데 콧물도 흥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흥. 아, 자,
1: 나이스, 나이스. 하나,
0: 둘. 흥. 와.
1: 와, 나 요즘에 이런 영상 찾아도 못 해.
2: 이러다 나 장기까지 나오겠어.
1: 시원하겠다.
3: 진짜 다 나왔네.
0: 근데 코가 계속 나온대.
2: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병원 갈래?
2: 잠깐만, 아직 컷하지 마. 왠지 컷을 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 내가 병원에 있을 것만 같.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오래.
0: 코를 너무 최근에 심하게 골아가지고. 예, 예, 예.
4: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2: 전 몰라요.
0: 아니, 안 골았다고.
2: 몰라, 몰라! 어? 이문식이 코고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던 거야.
0: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4: 그거 보여주세요.
0: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0: 아, 이 정도면
1: 네.
0: 왜냐면 보통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코잘안 골잖아요,
1: 그렇죠. 예.
0: 사람들이. 누워야
1: 맞아요.
0: 되는데. 아, 이 정도면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지,
1: 근데
0: 이거는?
1: 절대 자기 안 골았다고. 숨을 막안 쉬어가지고, 막, 저희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베개도 막 뒤에 해보고,
0: 해보고.
1: 콧구멍 벌렸는데도, 이제
0: 안
1: 그,
0: 되고.
1: 코를 많이 골아서,
0: 네.
1: 그래서, 그럼 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입을 막은 거거든요.
0: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미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2: 나를
0: 잠깐만.
2: 역시 저기 가까이 있었어.
1: 아니, 입은 막았는데 콧구멍은 또 벌려놨거든요.
0: 벌려놨는데 여기 콧구멍, 목구멍이 막히니까 코로 숨이 안 가. 죽이려고 한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일 뻔 했다. 이런 얘기를.
3: 형수, 미안해.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니까 내가 계속 깨서 피곤한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펭수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1: 원래 그랬긴 했는데.
0: 원래 이런 말하면 좀 상처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은.
2: 그만!
0: 한 번만 할게. 그만하. 이거 중요한 얘기 하면 안 돼요? 펭수님은 너무 지금 여기에 뭔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요. 아,
2: 이건 살이 아니라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0: 그래도 결국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상이 약간 전체적인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입이 되게 작아 보여.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제 두툼하니까는 눈을 것 같은 목구멍이. 예, 그리고 턱 부분이 조금 작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좁게 생길 수 있는 관상이에요, 관상.
2: 자, 그러면 나 말고 여기서 또코 골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0: 어디 보자.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또 코골이 관상이 별로 없으시네, 또.
2: 진짜로?
0: 예.
1: 근데 이 감독님 많이 골아요.
0: 목이
1: 목이
0: 되게 두꺼워요.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4: 저잘때 와이프가 뺨을 때리거든요.
2: 죽은 줄 알고.
0: 아, 그게 가장 섭섭한 방식입니다. 계속 밤새 막 두들겨 맞으시는데 결국은 해결은 안 되고. 너무 슬픈 스토리지. 너무 슬픈 거죠, 이거 지금.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펭수님 또 외롭고 하니까.
1: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2: 아싸!
0: 예, 쪽으로 오셔가지고 코 내시경 한번 찍을게요.
2: 네, 코시경.
0: 예, 쪽으로 오세요.
1: 네.
0: 자, 긴장 풀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비갑기라고 하는 콧살이 이렇게
1: 콧살.
0: 부어 있고,
1: 봐봐.
2: 어머!
0: 그래서
2: 저
0: 이제
2: 뭐예요? 도민줄이에요?
0: 콧물. 콧물이 찐득찐득 껴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많이 뺐는데, 코를.
0: 그렇게 뺐는데도 아직 계속 나오니까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폐도 크고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 가지고 숨을 빨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2: 그러니까.
0: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방이 낀것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살뺄 때가 됐다.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결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니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자면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5: 전극 부착을 해드릴 건데, 목둘레 먼저 한번 재볼게요.
2: 네.
5: 너무, 너무 두꺼우시네요. 이걸로 안될것 같아요.
2: 네?
5: 너무 두꺼우셔서. 저희가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 올게요. 3m짜리 저는 처음 써보네요. 네, 202cm시네요, 목둘레가.
2: 202? 야, 무슨.
5: 보통은 한 40cm 정도도 두꺼운 편인데, 이제 전극 부착을 좀 해드릴게요.
2: 와, 이거 붙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5: 그러게요. 펭수님은 하루 걸릴 것 같아요.
2: 이건 잔영기분기인데요, 잔영기분기야.
5: 주무시다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호출벨 눌러주시면 되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6: 치료되면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겠지?
3: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은데?

0: 검사 잘 받으셨어요?
1: 잘 잔 것 같긴 한데 졸려요 아직.
0: 그죠. 예, 그래도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기억이 날 정도로 깼던 건 아마 한두 번, 두세 번, 열번 됐을.

0: 있는데 실제로는 하룻밤에 200번도 넘게 꼈어요.
1: 제가요?
0: 예. 네.
2: 221번을 꼈다고요?
0: 예, 네, 한 하룻밤에. 전부 다 무호흡 때문에.
2: 와.
0: 컥컥하면서, 컥컥하면서 숨 쉬려고 깨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 아니, 어떡해.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네.
0: 놀라긴 일러요. 이거 보면은.
2: 그래요?
0: 무호흡의 길이가 한 번에 55초까지 숨을 안 쉬어.
2: 1분 동안 거의?
0: 네, 거의 1분을 한 번에.
1: 근데 원래 또 펭귄은 또 수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안 쉬어요.
0: 근데 잠을 잘 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영할 때고. 굳이 잠을 잘 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
2: 괜찮은 거야?
0: 안 괜찮아. 근데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나요. 한 시간의 무호흡이 다섯 번까지 정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 그리고 30번부터 심하다고 중증이라고 하는데 펭수님은 지금 여기가 있는 거예요.
2: 55번이니까, 그렇죠. 예. 62니까.
0: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2: 수술이다. 넌 수술이다.
1: 아니요.
2: 또 수술 컨텐츠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1: 와, 쉬운 거예요, 지금. 남의 지금.
2: 아니, 그게 아니고.
1: 어, 병을!
2: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0: 근데 수술일 필요 없어요. 살을 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2: 아,
0: 그런데
2: 그래요?
0: 문제는 살 빼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양압기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양압기가 뭐예요?
0: 양압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1: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저렇게 여기로 이제 툭툭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펭수님이 이제 밤에 아무리 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1: 뭔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0: 강력해져? 강력해.
2: 그래, 뭐가 강력하긴 하나야. 어?

불편해갖고 잠을 잘 못 자겠네, 이거. 아니.

0: 때문에.
1: 새로운 유정 선생님이에요.
0: 어떤 생각인지 알고 오셨죠?
2: 아무것도 모르.
0: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2: 마음에 들진 않고요.
0: 뭐라고요?
1: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0: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겉하세요, 겉. 한 번에 할 수 있게. 말하시면 안 되죠.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이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선생님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아유,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what time is it now?
2: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1: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2: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1: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2: So sorry.
1: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2: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1: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2: 이거 저 아이스케끼니까 이렇게.
1: 어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2: 알겠습니다, 선배님.
1: 자, 시간이 없어요.
2: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1: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1: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2: 나왔습니다.
1: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2: 큰 건가요?
1: 일단은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2: 듬직 이렇게.
1: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2: 인사, 인사.
1: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2: 네.
1: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2: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1: 이렇게는 반말이고.
2: 아, 이렇게.
1: 이렇게. 분명히 돼.
2: 이렇게요.
1: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2: 네.
1: 반가워, 얘들아. 안녕.
4: 안녕.
2: 안녕하세요.
1: 잘한다.
4: 잘했어요.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인사도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2: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4: 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요 최유정 선생님이에요.
1: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4: 최유정 선생님.
1: 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4: 최유정 선생님.
1: 맞아요.
5: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0: 강아지 볼까요? 시작.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1: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를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1: 동화책 좋아해요?
2: 네!
1: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살수 있을까?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3: 나 돌아왔다니까.
1: 이렇게 되니,
3: 아니에요?
1: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쌤,
1: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1: 네.
0: 그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1: 네.
0: 잠깐 여기 앉아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1: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1: 네.
0: 스펙타클한 걸 좋아해요. 먼저 엄마.
1: 엄마.
0: 허나.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도 할 거예요, 건이. 엄마!
1: 건이 토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이제 할머니 가볼게요, 할머니.
1: 네.
0: 이제 할머니는, 허나! 그 문이 열리는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그 캐릭터가 분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빨리 갑시다.
1: 네.
0: 자, 친구들. 이제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어요.
1: 많이.
4: 너무
1: 큰가? 오구 잘 먹었네. 입도 크고.
0: 이거 먹어볼 사람. 싫어? 나도 싫어. 푸쇼!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1: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0: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1: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0: 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1: 이거 생각보다 어떨까?
0: 6, 3, 2.
1: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0: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잘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0: 그, 컷. 컷 하세요, 컷. 그, 유정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0: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1: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안 되나요?
0: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2: 영어.
0: 자, 우리 유정쌤.
3: 네.
0: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3: 너무 못해요, 저는.
0: 그게 무슨... 잠시만요.
3: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0: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래요, 모자래요. 뭐 잘하시냐고. 계획만한 뭐.
3: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0: 마술?
3: 짜자자자잔. 오, 진짜 준비하네. 마술쇼를 해볼게요.
0: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3: 자, 윙가르디언 레비오사! 손가락!
4: 아, 가짜 손가락인데.
3: 맞아요, 가짜예요. 짠!
5: 가짜 손가락이에요.
3: 진짜 크죠? 어? 불빛이 나왔네?
0: 뭐야?
3: 뭐야?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로 옮겨볼게.
0: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3: 웃었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0: 설마 이게 끝이에요?
3: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0: 어머머머.
5: 우와.
3: 어때?
5: 이 손가락이잖아.
3: 맞아요.
0: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3: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4: 또 보여줄 게 있다고?
3: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피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5: 저쪽에 구멍이 뚫려있다. 저쪽에 구멍이 뚫려있다.
3: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0: 아니 일단 여기,
3: 여기 있잖아. 있어요, 네.
0: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3: 해리 팽터, 해리 팽터.
0: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5: 없어요.
3: 없어요.
0: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보겠습니다.
6: 무언가를요?
0: 오! 오 뭐야?
3: 뭐?
0: 어 뭐야? 뭐야? 어우 비둘기.
3: 거짓말.
0: 자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직 버켓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5: 없어요.
0: 있어요.
3: 없는데요.
0: 아 비둘기. 지금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3: 네?
0: 지치시면 안 돼요.
3: 앉으셨어요.
0: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3: 저 앉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마술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3: 네.
0: 아무튼 유정쌤.
3: 네.
0: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3: 네, 제가 잘 해볼게요, 선생님.
0: 저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3: 네.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2: 네!
3: 아!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펭수 선생님 왜 안 올까요?
7: 아!

0: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1: 네.
0: 여기 탈 사람.
2: 여기 한 명 더.
0: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1: 아니에요, 아소리는 걸어갈 거예요.
2: 아소리. 아니, 아소리 여기
0: 카트가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3: 아, 너무 멋져, 최고.
2: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0: 아이들을 착해서 탄 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2: 오케이.
0: 자,
2: 오케이.
0: 준비됐습니까?
2: 네.
0: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1: 출발!
0: 오르르 오르르 오르르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재밌다. 선생님의 집이에요.
2: 아, 여기
0: 자, 자, 지금부터 어때? 선생님 집 갈 거예요.
1: 네,
0: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집들이.
2: 조심조심히.
0: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우와. 선생님 집이에요.
1: 선생님 에게 누울게요.
0: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1: 아니에요.
2: 네.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여기 작아야.
2: 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0: 조기 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2: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2: 네. 네.
0: 다음에 또 놀러 와요.
4: 냄새 나요.
0: 선생님, 빨리 오세요.
2: 네.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0: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잘 누웠습니까?
2: 잘 누웠어요.
0: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2: 와, 자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1: 네.
2: 진짜?
1: 네.
2: 그럼 출발.
5: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2: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5: 지금 완전 골아 떨어졌죠?
2: 골아 떨어졌죠? 어떡해.
0: 아음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6: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7: 야구 안 할 거야? 아! 아! 그래, 앞 질러봐. 또 질러. 끝까지 해봐.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이 집.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 겉만 봐서는 타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3: 국내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0: 군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1: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3: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6: 대수사는 신축보다 힘좀 들어요.
4: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7: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1: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7: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 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 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8: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7: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1: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7: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1: 어머니나, 아, 이건 너 대거 저기 사는 집인가?
7: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아.
1: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7: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9: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7: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1: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7: 아이고,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1: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7: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9: 연면적이 99.6평입니다.
7: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9: 그렇게 보이시죠?
11: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0: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 날 기다려주고.
3: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0: 바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1: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7: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9: 네, 명확합니다.
7: 컨셉이 명확합니다.
1: 아, 좌측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세계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11: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0: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3: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7: 아니 이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3: 감사합니다. 네,
7: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네. 네.
7: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3: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새로 구매해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0: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7: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3: 그러셨네요.
10: 맞습니다. 맞습니다.
3: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7: 집 공사하기도 전에 구매해서 다 만들어놓으시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3: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1: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3: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0: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3: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1: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7: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0: 네.
7: 진짜 이

0: 창 너머의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네. 돼요.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네.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네. 볼 수 있는
0: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예요?
2: 네. 이제 동선에서 네.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3: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2: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주로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3: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의 샹들리에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2: 보통 우물 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1: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3: 집안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0: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떤 공공시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3: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하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2: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0: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네.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예.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예.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0: 기단 같은 네. 이미지를 좀 만들고 네. 싶고.
2: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예.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0: 그런데 이 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네.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1: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예.
2: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온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4: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1: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군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건물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 다 가지고
2: 하도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네.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1: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는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5: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0: 네. 제가 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2: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0: 아 여기 전문가시라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2: 사실 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3: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워봤는데 무려 51개.
4: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1: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3: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2: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3: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1: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4: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2: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3: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매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0: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5: 맞습니다. 예.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0: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5: 아, 그럼요.
0: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2: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0: 가을에요?
2: 네.
0: 왜, 또 올까요?
2: 보세요.
3: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1: 2층에는 안방과 큰딸 아이 방이 있고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느낌에 주기 위해서 참 공들였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3: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1: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1: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1: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3: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1: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3: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 있지만 근생 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네.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1: 와 너무 고급스러워.
3: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3: 아직까지는. 네.
2: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주저주저 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또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3: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0: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 살아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2: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3: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2: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1: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2: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건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 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2: 어?
1: 어?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4: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더운데 아, 예. 고생하셨어요.
2: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1: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5: 손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1: 에휴,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2: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4: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 아, 얼마 안 됐어요?
4: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네.
1: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5: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4: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5: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0: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1: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2: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을 지게
1: 아복,
2: 됐어요.
1: 아복화도. 화도.
2: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스타코 부분이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1: 오, 기대되는데요.
3: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죠?
1: 오, 집이 엄청 칼라풀합니다.
4: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3: 1층의
4: every
3: 크기는
4: color you want.
3: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4: 와,
1: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2: 색이 많죠.
1: 예, 전체적으로 이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2: 혹시 뭔가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1: 씨앗. 아, 요거 파란 거 요거.
2: 이게 바로.
1: 아보카도인 줄은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파랗나?
0: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으로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2: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0: 너무
2: 저는
0: 혼란스러운 것 같잖아.
2: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1: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3: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다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2: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3: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0: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때 일을 할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매일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게 많아서 좀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2: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0: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2: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0: 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2: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문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0: 이 집이 저희 집,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아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아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1: 건물을 잘랐어요?
0: 네, 잘랐습니다. 그럼 배수선이 돼야 되고.
2: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0: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 H빔들을 이렇게 쏙 인용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2: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3: 이거 먹을 거야.
4: 먹을 거야? 남편이 그 설계해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 가진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0: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4: 맞아, 차를 먼저 팔았어. 네. 응.
0: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1: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딨냐고.
4: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0: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4: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0: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2: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0: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4: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5: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5: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0: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예.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5: 뜯어보니까 네.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도 너무 궁금해요.
0: 맞습니다.
5: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네. 좀

0: 구경해도 될까요?
1: 네.
0: 네. 한번 가보시죠.
1: 네.
0: 안내해주세요. 네.
2: 예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0: 아, 아까 여기가 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2: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0: 예,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3: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부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2: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중에 벽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셨고.
0: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침실 겸 놀이실 겸 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1: 처음에 여기가 아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3: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2: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오이 몇 개 없고.
1: 감사합니다.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2: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한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0: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예,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3: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0: 계단실에도요?
3: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0: 여기에요?
3: 네.
0: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이 과거의 흔적을 살리셨네요.
3: 네, 바로 여기입니다.
0: 예.
3: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0: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0: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1: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3: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4: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2: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3: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5: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6: 아이고야.
5: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1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1: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자동차 LED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아빠 안젤로 씨. 어느덧 3년째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됐습니다. 아빠는 막내딸이 아빠라는 말도 배우기 전에 한국으로 왔답니다. 휴대전화로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막내딸의 시큰둥한 반응에 사진으로 남아 아빠는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3년간 보지 못한 아빠를 만나러 한국으로 날아온 삼남매.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놀라고 난생 처음 보는 눈에 두 번 놀란 가족들.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눈 삼매경에 빠지는데요.
1: 여기요? 저도 그래요?
2: 네.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빠를 찾아 나서 보지만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1: 아까 이약된 너는 보험이었어요.
0: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아빠가 일하는 이곳은 자동차 LED를 비롯해 전자기기의 다양한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정의 한 라인을 책임질 만큼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필리핀에서 온 아빠 안젤로 씨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아 프로의 향기가 나는데요.
3: 나도 같이 sa Pilipinas, may experience ako sa pagtatrabaho, the same din sa ito electronics company rin siya. So naging mas madali siya sa akin na pag hindi siya naging maghirap sa akin mag-adjust pagdating sa mga electronics company. So naging compatible siya sa skills.
0: 필리핀에서 써먹던 기술이 한국에서도 먹힐 줄이야. 어느덧 3년째 실력 발휘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4: 헬로요. 잠깐만 두 가지 주세요.
5: 플러스가 위로 가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아래로 가야 돼요?
6: 아, 네. 마이너스 위로.
0: 한국어는 서툴러도 새내기들에겐 든든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요.
6: 검색은 마이너스.
5: 아, 마이크 검색이 위로 가야 돼요?
6: 그렇게요.
4: 진짜 몰라.
6: 아, 왜? 왜 이래? 아, 이거, 여기 이거, 똑같대. 이렇게 해야 돼. 가운데 있잖아.
0: 서른 명의 외국인 동료들에겐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답니다.
6: 또 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돼.
4: 하고, 많이 도와줘요.
0: 어디 그뿐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앞장서는 아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유, 쉴 틈이 없어요.
6: 이거 타임을 놓으면,
0: 공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 그러다 보니 회사의 또 다른 프로젝트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뜻이겠죠?
7: 안젤로 씨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가르쳐주는 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회사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회사에서 탐낼 만한데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아빠. 다 이유가 있습니다.
6: 아이도 세 명이라서 돈 많이 벌여 해야 돼요.
0: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결심한 한국행. 3년이 지났지만 아빠의 마음은 늘 가족 곁에 있습니다.
8: 보고 난 필리핀에서 말리 빠용 안 왔고 용비 분석 없고 11 months 고 말리 만 거.

0: One year na po siya nung malis po ako. So, hindi ko siya ganong nakasama, anak ko. So, yun ang pinaka nawawala sa akin time na kasama ko yung bunso ko. So,
1: Philippine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올롱가포. 작은 해안가 마을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보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2: 마미, 산다.
1: 아빠 눈을 쏙 빼닮은 똘망똘망한 요 녀석. 네가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막내딸 게이븐이구나. 둘째 아들 지호에 이어 천방지축 귀여운 공주를 챙기는 의젓한 큰딸 자스민. 뭐가 그렇게도 신나는지 아침부터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게이븐, 같이 좀 웃죠.
3: �ag-ano kami ng bahay, maglilinis, mag-aayos, papagandainan para maaliwanag.
1: 집이자 가게로 운영 중인 공간. 아이들은 커가고 방 하나 크기의 집은 네 식구가 살기엔 많이 좁습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난 뒤론 엄두조차 나지 않던 페인트 칠. 오늘은 네 사람의 힘만으로 임무를 완수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머리를 맞대어보는 가족?
4: 나보고 나서 아님 북사는 띠라 아는 띠라 전.
1: 아, 이거 뚜껑 열기부터가 난관인데요. 아, 기다리다 지쳐.
5: 또또또 엔 어, 에또 어 열미 오까.
4: 나이스.
3: 아, ano siya? Ayun nga kanina, mahirap siya buksan kasi pag ano, lalaki talaga dapat nagbubukas niya. Kaya lang dahil nga wala siya.
1: 힘을 써야 할 때면 유달리 아쉬운 아빠의 빈자리. 이때 비장함을 들은 둘째 아들 출격.
6: 네, 트라이 좀 바가
3: 가요. 바가 가요. 뭐 말하려고 그러나.
1: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겠노라. 겁 없는 도전장을 내는데 아유, 기특대라.
3: 왁사딩딩이요, 왁사딩딩.
1: 불안불안한 거죠. 벌써 같은 자리만 무한반복 중인 아들.
3: 나만의 대화가 가지 않니.
1: 이상해. 어이구, 우리 공주님.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아유,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났네, 일났어. 그나저나 이거 오늘 내로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근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7: 원래 모양 플라스틱 나 포티사 오포안.
1: 자, 해청우엿. 할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꼼꼼한 보양 작업부터 능숙한 롤러질까지 속전속결. 더뎠던 작업에 속도를 내봅니다. 아, 답답했던 내 속이 뻥 뚫린다. 어휴, 우리 막내 고사리 손으로 거들고 있죠요. 할아버지가 옆에 살면 진짜 든든하겠는걸요?
3: 말라킹 바가 yung ano ako ni Vianzo, papa ni Angelo nga, na natutulungan ako sa mga ganyang bagay, lalo na alam niya, hindi naman ako ganun ka, ano, may alam.
1: Tararantantan. 낡은 벽에 환골탈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네요. 페인트 소동이 끝나고 주방에 있는 모녀가 분주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는 곧 엄마의 일터이기도 하다는데요.
3: 스트릿 푸드, 피시볼, 킥캠, 스퀴드, 금평.

0: 보고 싶을 수가 있네요.
1: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을 하면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엄마. 비록 큰 벌은 아니지만 아이들 학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0: 남편 나만 to sa kanya ano ka. Ayaw niya kasi nga siyempre di pa nasa ayaw na kasi na ano ko na kahit pa paano parang gusto ko rin na meron din ako sariling income na hindi lang siya ganun para nga ano kasi total lumalaki na rin naman yung bata hindi na siya ganun yung kabantayin.
1: 엄마가 장사로 바쁜 사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막내 게이븐.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 역시 장난감에 푹 빠져 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주해지는 건 첫째 딸입니다.
2: 따라 포 사 올라 면 방아리. 뭔 방아리.
1: 장사로 바쁜 엄마를 돕는 건 첫째 자스민 몫인데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듬직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무심한 듯 손은 재빠르게 금세 뚝딱 완성해낸 자스민표 요리. 과연 맛을 본 엄마의 평가는?
0: 감사합니다.
2: 바로 po makatulong ako sa mga nagtatanggal. Makakatulong po ako kay mami kahit kami dalawa lang dito sa bahay.
1: 든든한 딸 덕분에 한숨 돌리며 마주해보는 식사 시간. 껍질콩이라 불리는 채소, 그린빈과 돼지고기를 볶아서 만든 요리. 아, 너무 잘 먹는데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3: 나 박수 아가야만 좀 할 바깥구나.
2: 성로 먹말랑. 아유 무난 무야.
1: 입이 방정이네, 입이 방정이야. 지호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잉. 모두가 퇴근한 시간, 아빠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 넓은 공장을 혼자 지키는 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다는데요.
4: 일하다가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1: 가족 생각이 날 때면 전화기 대신 일을 붙잡아 보는 아빠. 아빠가 없는 필리핀의 저녁. 3년 사이 아이들도 부쩍 많이 컸습니다.
5: 나 nandito si Angelo. Sana nakikita niya yung mga anak niya na naglalaro.
6: Para sana kaya wala siya.
5: Pag nandito siya, sana.
6: Malaki na yung iniwan niyang baby noon. Naglalakad na, salita na.
5: Oh, malalaki na yung mga anak niya.
1: Magne가 돌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떠난 아빠. 그 빈자리가 아이의 마음에 남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집으로 들어온 가족들. 아들은 이미 꿈나라로 떠난 지 오래고요. 더 놀고 싶은 딸의 마음은 제쳐두고 엄마는 딸에게 수시로 아빠를 기억하게 합니다.
0: 기다려 뭐? 기다려 뭐? 다시 나타. 다디. 얘또 다시 나타만해.
7: 아까. 이거 봐. 다시 다디.
0: 아 다디 모소. 이거 기다려 뭐 샤? 아이 나가팅이 샤 사요. 가세.
7: 가세. 베이비냐 파파.
0: 아이 베이비 카파냐. 오 베이비 카파냐. 이거 용 훌린 픽처냐 가세.
1: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 막내딸 마음속엔 어떤 모습일까요?
8: 막 돌아다녀 에어플라노. 나도 그냥 si daddy mo sa airplane, sabi ko ganun. Kaya pag kami dumadaan ng eroplano, hi daddy, bye-bye, ganun siya.
1: 비행기를 타고 아빠가 떠나온 곳. 오늘은 작업복 대신 외출복을 입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휴무날이면 아빠가 늘상 찾는 곳이라는데요.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비영 하나 주세요.
1: 아빠의 최애 메뉴 감자탕.
0: 형님,
1: 아니,
0: 감사합니다.
1: 한국어는 서툴러도 입맛만큼은 한국인이네요. 뜨끈하겠다. 그런데 다 차려진 식사 앞에 갑자기 사진 촬영하기 바쁜 아빠. 아니, 뭐 하는가 했더니 띵동.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나 본데요.
2: 얼로 갔네서.
3: 무슨 말이야?
4: 아,
3: 안 했다, 안 했다.
2: 따다는 것 같은 사건이야. 내가 봐, 아니야, 봐. 내가 보여, 내가 보여,
5: 올람 마라메.
2: mas marami ulam, no? Kaysa baka din sa kanila, sa atin baliktad, maraming,
5: maraming
2: kanin kaysa ulam.
1: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색다른 문화 차이. 아빠가 보내온 사진으로 가족들의 이야기꽃은 끝이 날줄 모르는데요. 자, 음식 사진에 이어 이번에 풍경 사진 가져야죠. 이번엔 배경 찍다 말고 셀카 모드 돌입. 아, 우리 아빠 사진 욕심 있으시네. 마지막 사진은 셀카로 마무리. 아빠의 눈물겨운 구애 성공? 엄마는 아빠의 이런 노력이 한편으론 짠하다는데요.
2: Tapos tatawag na lang kapag namamasyal kasi siya, tumatawag siya sa amin na, ito, ganun, dito ako.
1: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 공들인 노력에 비해 피드백이 영 시원찮으니 영상 통화까지 시도해 봅니다.
6: 바이토. 에, 파서 커파? 디브, 타오케 다디.
2: 다디, 어?
6: 나먹게 다디.
2: 아,
6: 바바이 나. 바바이 나,
7: 다디. 바바이 가
2: 뭐나?
7: 야, 보통
2: 팝인
7: 뭐.
2: 바바이
7: 가 뭐나? 바바이 가 뭐나? 게이벤, 하트, 하트. 게임.
1: 힝, 찬바람만 쌩하고 부는데요?
6: 사랑해, 다디.
2: 아, 시기나자.
1: 화면 속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눈길 한번 안 주는 막내딸이 서운한 아빠. 아쉬운 대로 사진으로 남아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짠해요.
7: 바이.
1: 아빠의 애정 공세에도 꿈쩍도 않던 막내. 언젠가 품 안에 안겨 사랑한다고 말해줄 날이 오겠죠? 어린 막내를 두고 한국으로 온 아빠. 사실 아빠가 한국행을 결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8: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이 집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예쁘다.
0: So halos palayasin na po kami. Pinutulan na kasi wala na po talaga kaming pera nun. Magsikap para sa amin na magkaroon man kami ng sariling bahay, wala man kaming ganong... Kasi ma'am, kasi in reality, kailangan ko magtrabaho ng napakatagal na panahon dito, na malayo sa kanila. Pero sa isip-isip ko, ma'am, kasi ma'am, gano'ng katagal, titisin ko na malayo sa kanila para maibigay kong pangarap ko sa mga anak ko. Hanggang kailan? Kasi ang nagiging kapalit ng pangarap ko, yung hindi ko nakikita, hindi ko sila kasama. Napakabigat sa akin.
1: 가족의 그리움을 눌러담고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아빠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꿈꾸는 아빠. 언젠가 가족들이 오순도순 함께 살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빠의 외로운 타국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 아이들이죠.
9: Hello, D. 그무스타 나만 가요.
1: 기특한 자스민, 아빠랑 전화하나 본데요. 딸만큼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죠.
9: 이기뻐, 잉앗, 바이.
3: Kailan ka tumawag sa Korea na ano? Kay Angelo ka ba tumawag?
9: Hindi po. Sa totoo ko pong tatay.
1: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 친아빠는 또 뭐고? 아, 궁금증 폭발!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 들어봐야겠네요.
10: 엄마 고삽 나가야겠다, 아니면?
11: 응, 고삽 나가면.
10: 오케이, 나.
11: 응, 나가면.
1: 엄마 눈치를 보는 자스민. 그리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 이거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Why?
10: Single mom. Kailangan ko magtrabaho para sa kanya. Kaya, yun, sabi rin nung papa ko na, oh, sige, ano, iwan mo muna. Magtrabaho ka, sabi mo. Yung ganun siya. Tapos hanggang yun nga, sa nakilala ko na si Angelo nun.
9: Nung ano, nagsama na po sila ni mami, pero po, ano, hindi pa rin po ako kasama nun. Kasi po, ando dun po ako sa mama ni mami. Dun po ako iniwan.
1: 8년간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스민. 그러니까 안젤로 씨가 자스민의 새아빠라는 말이네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어온 친아빠와의 교류로 새아빠를 아직도 삼촌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9: 그래서 이 부인이 보고 나서는 아니 kailan lang din po kami nagkasama sa bahay.
10: 나희야 나 rin siya kasi nga may isip na siya na dati dito tapos biglang daddy yung tatawag niya ganun. Kasi nga lumaki siya na sinabi ko sa kanya na ito yung totoo mong daddy.
1: 자스민 마음도 복잡하겠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9: 아니, kasi po based naman sa ano sa ginagawa niya at sa pinaparamdam niya, parang totoong anak niya rin naman po ako, parang wala namang iba. Parang nakakaano siya, ang sarap sa pakiramdam kapag ganun.
1: 아빠라 부르기에 조금은 어색해도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다음번에 삼촌을 만난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뛰어놀던 바닷가.
12: 바닷가에 베이비 파시기브.
1: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아빠와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빠가 그리울 적이면 한 번씩 찾는 장소라죠. 모래성도 쌓고 술래잡기도 하고 아빠랑 보낸 시간이 눈앞에 선한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아빠와의 접선을 시도해보는 자스민. 찬바람만 쌩 불던 막내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0: 오케이. makinig lagi kay mami, ha? Makinig lagi kay mami.
9: Kasi nag-enjoy na siya.
13: Dinosaur.
9: Ah, dinosaur. Nag-enjoy na siya maglaro.
1: 아빠를 대신해 엄마 옆을 지키는 든든한 큰딸. 자스민을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0: At saka tingin ko rin po yung isang cause nga po talaga ng awkwardness. Alam niya po talaga na may daddy siya. So tingin ko sa kanya na feeling niya kung malilito siya kung tatawag pa siya na ibang daddy pa, ma'am. Parang ganun. Tuwing na iniisip ko na tinatawag ako ng mga anak ko na daddy, tas siya tito. Parang feeling ko kasi nagiging unfair ako sa kanya, kay AJ. Pero sa akin lang po yun na ano.
1: 딸에 대한 서운함보단 늘 걱정이 앞섰던 아빠.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빠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3: 이게 핑이에요, 바꾸리게.
2: 원, 투, 쓰리, 포.
10: 이거 너무 ano kay daddy, makargahin mo?
2: 몰랑나.
1: 이 기쁜 소식을 막내는 꿈에서나 들었을까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다다른 가족들.
2: tayo.
13: First saya.
2: Excited na kayo?
13: Makakarating na kami ng Korea.
12: Magbansa. First time.
2: Makikita

0: 난리냐.
1: 설레는 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좋습니다. 대망의 디데이,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싣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얼떨떨한 막내 공주님. 드디어 아빠 만나러 출발!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3남매와 엄마. 따뜻한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마주할 한국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혹독한 추위.
2: 말라믹 po sa Korea. Ako na lang, ako na lang. Kahit malamig po, titiisin namin para po makita yung papa namin.
1: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방법. 경기 광주행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3: 누나? 안 다밍 아직 다다안은. 빨리 tayo makapunta diyan.
4: Basta lang.
3: Ha?
2: Kailangan natin magtanong.
1: 아빠를 찾아 나서는 길, 3남매 중 첫째, 자스민이 총대를 맸군요.
2: Excuse me, 안녕하세요. 여기요, 저기 가요?
5: 네.
1: 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죠?
2: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요?
5: 저 안에 가서 티켓을 뽑아요. 거기에 타는 정류장하고 다 써 있어요. 차 시간하고.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특명 버스 매표소를 찾아서 쫄래쫄래 언니 오빠를 뒤따른 개입은 힘들지 않아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찾은 매표소. 잘하고 있어, 자스민.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데. 자, 이제 티켓만 끊으면 돼요. 허리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6: 뭐가 문제일까요?
2: 광주.
0: 광주?
1: 자스민이 긴장을 했나 보네요. 다행히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표 예매 성공! 근데 경기도 광주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3: 사사카이 ng bus na pink. Yes. Sana maghanap ka ng bus. Maghanap ka ng bus.
1: 아무래도 전라도 광주행 티켓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니, 티켓을 잘못 끊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삼남매는 아무것도 모르지 잔뜩 들떠있기만 한데. 이러다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버스 타는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안 돼! 안 돼!
7: 경기인데 이거는 저긴데 전라도 광주 건데 티켓 체인지 체인지.
1: 아, 10년 감수했네요. 친절한 기사님의 도움으로 전라도행은 면할 수 있게 됐어요.
8: 경기 광주 가이 안녕하세요.
1: 이번엔 제대로 티켓팅 성공. 아빠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탄 버스. 자, 이제 달려봅시다잉. 오랜 비행으로 고단했는지 게이븐과 엄마는 그새 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호는 게임 3매경이고요. 자스민은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이 온 줄도 모르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공장의 또 다른 시제품 개발로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가족들은 경기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반기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눈입니다.
2: 나 그냥 원하는 스노우.
1: 가장 신이 난 건 막내 게이븐이네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건 처음이니까 신기할 만도 하죠. 뭐.

0: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싸움에 푹 빠진 아이들.
1: 라비병. 어, 애 나와보자. 따라나, 따라나. pupunta tayo sa ano, oh, sa hahanap natin to.
0: 멀지 않은 곳에 아빠의 공장이 있는 듯한데요. 낯선 타국 땅에서 길찾기란 서울 가서 김서방 집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 그래도 삼남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아자, 아자.
1: 사안 나가다 올라간 택착 먹어 가연.
0: 그런데 그때
1: 어이, 또 또 또 윤미 또나연.
0: 아빠의 소울푸드 감자탕입니다.
1: 아, 무슨 뭐 와이드. 또 또 가까 이니 다디. 또.
2: 다해 맞는다 가요. 또 가요. 또 너무 신이.
0: 끼니도 잊은 채 한 달음을 달려온 길 우연히 마주한 감자탕 가게. 때마침 출출하기도 하고 아빠가 소개한 음식이니 그냥 지나치고 갈 순 없겠죠.
1: 안녕하십니까 모나. 아야 안 사이드 디시야 망아얀.
3: 이게 뜨뜻한 나무나든다 그러면 오버스야.
0: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아빠는 감자탕 감자탕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의 소울푸드 영접의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요 녀석 입맛까지 다시네.
4: 이는 대감실 하진 않냐?
5: 대감실 뭐다?
4: 이리 우리 한국에는 대감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집어봐봐. 할 수 있는가?
0: 익숙한 숟가락 대신 처음으로 잡아보는 젓가락.
4: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안 돼.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안 돼. 한번 해갖고 될 것 같은 거 뭐.
0: 불굴의 의지로 재도전. 그런 오빠가 애처로워 보였는지 게이분이 돈가스를 건네줍니다. 아유, 그렇게 맛있자야. 그렇다면 아빠가 좋아하는 감자탕 그 맛은 어떨까요?
3: 마하 인쇼.
1: 저 같았어.
0: 거의 뭐 뼈 발골 수준인데 여긴 젓가락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뭐 이 정도면 가족들 입맛에도 합격인 거죠?
3: 그야 뭐빠나 나구스토하니 ano to? To kasi po sobrang sarap at saka malambot. Makakain talaga siya.
0: 아빠를 찾으러 가는 길에 마주한 공원. 근데 뭔가 좀 낯이 익죠? 아빠가 외로움을 달랠 때면 늘 찾던 공원입니다.
3: 미, 미. 내비 너무 낫네, 이거. 봐.
1: 아,
3: 또. 방금은 쉬어야겠다.
1: 세연이가 공원, 공원. 올라, 올라. 내가 찾고 싶어, 선수다니. 너무 멀리노? 엘사, 아이고 꽉꽉, 아이고 꽉꽉 해놓고, 아이고 꽉꽉.
0: 암수 오리도 정답게 짝을 지어놓는데 아빠 늘 혼자서 이곳을 찾았겠죠?
6: 그냥 masaya kasi ano kasama yung mga bata nandito kami sa ano sa pinapasyalan niya po. Siyempre, ang tawag dito, kulang, may kulang.
3: Nakakaiyak din po kasi
7: miss you.
3: Nauna po akong miyak sa'yo.
0: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다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 생긴다는 아빠. 여전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 안젤로, 오늘 안전교육 있는 거 아시죠? 안전교육. 네, 안전교육하러 이제 갑시다.
0: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회사. 오늘은 1:1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8: 교육에 앞서서 먼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상이 발생됐을 때 하는 보호조치 간략하게 좀 먼저 교육을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VR 렌즈를 착용하시고 TV 쪽을 보고 계시면 플레이가 되거든요.
1: VR 기기를 착용한 채 실감 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아빠. 가족들이 온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가족들이 왔어요. 여기 왔다고요, 여기.
2: 누구세요?
3: 아빠만 하러 왔어요.
2: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4: 누구? 안젤로? 미스터 안젤로. 예.
2: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내가 나갈게요.
4: 예스, 예스, 예스.
1: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먼 길 달려와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공장장님.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아, 안젤로 씨. 안젤로 씨 가족이에요. 안젤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지금 좀 기다려야 돼.
5: 따라와.
1: 같이.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생활하는 방을 둘러보기로 한 가족들. 두근두근 아빠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짜라라. 가지런히 정돈된 아빠의 방. 영상 통화로만 봤던 바로 그곳. 아, 깔끔한 아빠 성향이 보이죠? 이건 작업장에서 쓰는? 아빠의 모자도 써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막내. 아빠의 온기라도 느낀 건지 둘째는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엄마의 눈에 띈 건 힘든 기색 없이 늘 묵묵히 가족부터 챙겼던 남편. 낯선 타국 생활, 홀로 버텨야 했던 순간들도 많았겠죠.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나 봅니다. 함께였다면 나눴을 일들이 오롯이 남편 몫이 돼버린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아빠의 침대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삼남매.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빠의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빠의 안전교육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이제 몇 걸음이면 아빠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빼꼼. 어때, 아빠 보여? 아빠가 맞습니다. 딱 3년 만이에요. 아빠에게 들킬세라 가슴이 콩닥콩닥. 이건 뭐 거의 군대 포복 훈련 수준인데요? 가히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가족 상봉 작전?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막내도 들뜨나 봅니다. 더 이상 아빠와의 만남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 가족의 서프라이즈 상봉작전이 개시됩니다. 쥐죽은 듯 조심스럽게 사무실 진입 성공. 다행히 아빠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고요. 사전에 입을 맞춘 공

0: 긴장 관계자와 서둘러 최종 코스에 돌입합니다.
1: 안젤로 씨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가말라경 bagay sa buhay ko, yung pamilya ko po talaga. Sila yung pinakamalagang bagay sa buhay ko. So, umalis ako mag-isa, hinarap ko mag-isa yung lungkot. Kahit mag-isa, nagkasakit ako, pero tuloy pa rin para sa kanila, para sa pamilya ko po.
1: 지금도 많이 그리워요?
2: Sobra. Sobra po sila na namimiss.
0: 웃으며 버텼던 아빠의 시간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0: oton sumiring
1: kahit na hindi nanggaling sa akin si AJ, naging anak ko na po siya sa puso. Sa puso ko po siya nanggaling. Although hindi naman mas close po siya kay mami niya, pero anak ko pa rin ang turing sa kanya kasi kapatid po rin siya ng mga anak ko.
2: 처음으로 듣는 아빠의 속마음.
0: 자, 안재로 씨 고생하셨어요.
2: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가족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게이브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가 조금은 낯설겠죠.
3: 웰컴.
2: 돌고 돌아 전해진 진심, 깊이 간직해뒀던 마음이 이제야 서로에게 닿습니다. 자스민, 이제 소가리는 그만. 네 곁을 지켜주는 삼촌이 아닌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까.
4: 라기랑 silang magtulungan. Lagi na lang iparamdam nila sa akin ang pagkakaisa at pagmamahalan. Kasi pag nararamdaman ko kumalina sa isa-isa at alam ko sa puso ko po yun na lumalakas po at papatuloy pa ako sa mga.
2: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지낸 가족에게 꿈만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눈을 좋아하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가족 나들이 첫 번째 코스. 아빠가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하기야, 아빠만 보면 시큰둥하던 막내딸과 손도 잡고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한 아이들. 온 세상이 하얀 겨울도 신기하고요. 보이는 모든 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5: 사야 po kasi after 3 years po nakasama ko po ulit si Daddy.
2: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함께하는 가족.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4: 심플 lang naman po kasi yung pangarap ko sa kanila. Hindi naman po, ano, basta kompleto kami, masaya, walang sakit. Kahit simple pamumuhay lang po, basta kompleto kami. Hindi naman po kailangan na marami kang pag-aari o ano, basta. Ang importante is pamilya pa rin po talaga.
2: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에게 전부인 가족.

0: 가족이 마주하기까지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낯설물 넘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간 소중한 시간들. 짧지만 그래서 더 진했던 추억들. 앞으로를 버티게 해줄 든든한 힘이 되겠죠? 며칠 후 다시 찾은 공항. 꿈 같은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순간. 이제 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별 앞에선 좀처럼 적응되지 않은 엄마입니다.
1: 이겼다. 마지카 올라 맘이 랍다디. 어?
2: 바이바이.
3: 바이바이. For me to be able to meet my dream for my family, to provide them a better life. 사 pagdaan ng panahon, magagawa kayo para ko sa kanila. Fighting.
0: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다 보면 머지않은 날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찾아오겠죠?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띵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0: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는 레아 6살입니다. 나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0: 이거 누구야? 쥐어릴 거야? 맛있어?
1: 네.
0: 야, 뭐야?

0: 자, 우리 갑시다. 빨리 와.
1: 김이랑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내가 내리고 있을게요.
2: 뭐? 큰 거 두 개 들어가겠나? 됐다. 안에
0: 실고. 안에.
2: 안에 실고.
3: 드디어 간다 이제.
0: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설렐 것 안 같나? 맞지? 원래 사는 걸 내가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4: 엄마는 6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아버지는 처음 오셨고. 프랑스까지 오려면 최소 정말 짧게 잡아도 10일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5: 오봉서우는 조광익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0: 내가 제일 마음에 안 좋은 게 딸이 프랑스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못 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내가 은혜 안 들어 참 미안하지. 참으로 미안하지.
1: 부모님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2: 자기도 지금 긴장하고 있나?

0: 달에 그 건강검진했나? 조기암이라 그래서 갑상수술하고. 그래서 한 번씩 또안 좋을 때가 있거든.
1: 잘 생기면 나.
0: 장거리라서 걱정은 되긴 한데 가야죠.
2: 조심히 몸 조심 다녀오세요. 몸 조심히.
0: 알겠어. 아, 오늘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럼 쭉 하면 되네.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겠다 지금 겁이 나가. 이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어?
1: 작품은 얘인데 267.
3: 66.
1: 그럼 왜 그래? 잡는 거 다르나? 응? 아, 이름이 내가 잘못 봤는데 이쪽으로 왔네. 병근이 병근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제가 해 혼자 가는 게 진짜 두려워요. 끈이 갑자기 없어 제가 또 그 비행기 도수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걱정은 되긴 한데

0: 우리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1: 시간이 부족하나?
2: 안 나오시지?
0: 피디님!
1: 아, 그, 너 느리네.
2: 뛰어야 돼. 문 닫혀요. 뛰어야 돼요.
1: 몇 번?
0: 50점이네.
1: 잘 했거든요. 와.
0: 또 두 마리 있다.
2: 뛰어.
1: 빨리. 50이 끝났겠다.

0: 앉으세요, 이제. 밥 먹자. 우리 이제 엄마 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러 갈 거야. 공항에.
1: 우리도

0: 8시 이제 갈 시간이다.
1: 'Parce que vous devez être 5 dans la voiture, c'est ça?
0: Oui.
2: Ouh là là.
0: Allez.
3: Allez, à tout à l'heure.
2: À tout à l'heure. Cherchez-le, mamie Corinne.
4: Ouvrez-le. 더운 날 너무 더워서 그냥 내 마음에 모든 예쁜 얼굴 함께 미안해
0: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비리바비베리 비리바비베리 비리바비베리 화이팅! 양들이 우를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5: 볼라 비온드.
2: 엄마 봐봐!
0: 왜? 아! 아! 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2: 우리 제발
1: par les pattes de devant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c'est bon
0: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살자 끌고 나와서 여기 설치를 한 거예요.
1: 아, c'est bon.
0: 아, 나 너무 힘들어.

0: 다 줘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2: 괜찮겠는데?
0: 안 되는데?
2: 있지?
1: 이거 말 안 되네.
3: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0: 그치?

0: 갑시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늦었다 늦었다.
1: 엄마.
0: 네.
1: 뛰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고 차가 가면 어떡하겠어?
0: 그렇지 그렇지. 이런.
1: 공항 보인다. 야.
0: 아, 얘들아.
2: 조려.
0: 아. 아버지.
2: 예. 예, 할아버지 보자. 앗! 예! 예!
3: 애들 보는 순간에 피로감이 좀 확 풀린다는 거. 막 그런 느낌. 엄청난 막 확 있다가.
4: 애를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막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나는 너가 앉는 거는
4: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1: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1: 네.
4: 와 좋아.
0: 엄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 빨리 엄마 빨리 자자. 방에 빨리 침대.
5: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3: 게임이 안 되지. 한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0: 아이를 세워야 된다고?

0: 우와, 잘하는데.
1: 됐어.
0: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가 앉을까?
1: 여기.
0: 알았어. 할머니 들어갈게.
1: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응.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0: 어이. 자, 갑시다. 네. 갑시다.
1: 갑시다.
0: 갑시다.
1: 갑시다.
0: 갑시다.
1: 예쁜 엄마랑 할머니.
0: 예쁜 엄마랑 할머니.
1: 별 하나다, 별 하나, 하나.
0: 어, 별 하나 찾았네. 우와. 우리 레아를 비추고 있네. 그치? 같이, 레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1: 같이 가자.
0: 할머니 진짜 아빠 나랑 말 전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1: Merci.
0: Merci.
1: Merci.
0: Merci.
1: Merci 아니야. Merci 먹고 싶어요.
0: Merci 아니야?
1: Merci 사와서 물에 넣어서 줄게요.
0: 내가 따라 Merci인 건데.

0: 그자 어디로 가노? 집으로. 그자.
1: 그자. 아 케빈. 어. 어이구. 어. 케빈 집에 왔네 드디어 이제.
2: 아 이렇게 안 나네요.
1: 가자.
0: 기현이 신발 안 벗고 가냐?
1: 나 신발. 으쌰.
3: 고생 많으셨어요. 마이튼.
1: 아, 우리 일단 누가 누가 우리 사이하고 케빈하고 이거 겁나는 큰 집을 공사한다고 짜놓은 거.
3: 엄마 이거 앉아 물 먼저 한잔 하시면 할까요? 엄마 물 한잔 내가지고.
4: 이거
1: 왜요? 잠이 와가지고.
4: 잠 뭐지 지금? 지금 시간이 되신데.
5: 차도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3: 그렇지. 여기 오는 게 이제 오는 게 여기가 제일.
5: 여기서 못 찾을 때 문 내고 있어. 몇분 몇명이 돌아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씻고 빨리 그 가자. 너도 돈씩 너도 피곤하다. 애도 피곤하고.
3: 그냥 오늘 어. 그. 그게 오늘 우리가 뉴스가 있어요. 일단 네. 오늘 하루 도착하자마자 지금 프랑스의 폭염주의보가 지금 이번 주까지 떠가지고 그 단오 축제는 취소됐어.
1: 아, 맞나?
3: 어, 단오 축제는 취소됐고. 단오 축제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아버지가 또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니까. 아버지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나도 준비한 것도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대신해서 대안해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때가 아버지 물 타주세요.
1: 내가 아버지가 제일 좋고, 그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또 그렇구나.
2: 그건 그렇다고.
1: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줄 테니까.
1: 그래. 빨리 좀,
0: 이제 씻고 아버지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1: 빨리.
0: 자자. 자자.
3: 아니.
0: 오늘 자자.
3: 수고해.
0: 수고했어, 오늘도.
3: 이.
0: 언니.
3: 언니.

0: 모든 함께 아주 빙판 잡힌 좋아 빙아 잡힌 사랑해 오르리 모든 지니핑을 불러줄게 말랑핑 함께 펴라 모든 슈리스타트앤딥 기술자크를 그리고 모든 날 햄보핑 써 좋아핑 친절해라
1: 얘들아
2: 일라봐
1: 일라봐 한번 숨을 쉬었어 보사 보사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와 드디어 뭘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라도 조그만 거지만 하나라도 애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뭐올 때 한계가 있으니까 와 드디어 뭘까? 슝! 우와! 우와! 가지고 온 붙이고 내가 할머니 여기서 밀 짜잔!
0: 한국이에요
1: 지하니까 아, 레아까 헷갈렸어
3: 입어볼까? 어.
1: 엄마 좀 입혀주세요 레아는 핑크색 좋아한다 했지? 어? 한국 공주 같네 한국 공주 같네
4: 여기는
1: 엄마도 김치 담을 거
3: 어, 어. 이거는 그거 미숫가루고
1: 어, 16가지
3: 이건 아, 김이랑 미역이랑
1: 이거는 조선간장
3: 조선간장 아 조선간장 이 귀한 거를 어,
1: 이거 참기름
3: 난 참기름이 제일 좋아
1: 그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방에 한계가 있으니까
3: 그치
1: 어 언니야 이거 한 입 봐봐
3: 야 나도 한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가져보네
1: 이걸 조금 어 한 입 봐봐
0: 우와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정말 예쁘다 엄마
3: 그리고 꼽아보면 돼
0: 이거 보여줄래요 엄마? 이거?
3: 나 네가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제대로 크게 그치 아예 제대로 해야지
4: 이야.
1: 그거 나중에 집 고축하면
4: 이야.
1: 이게 노심에 놔둬도
3: 아, 아예 완전
4: 이야. 내가 보자. 이 집은 잘.

0: 네, 공주님 또 뭐 할까요?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1: 신나님, 날로 가죠.
0: 제가 신나님이에요, 할머니가?
1: 네. 신나님.
0: 아, 너무 웃긴다.
1: 여기 있어요?
0: 할머니가 신녀가 됐어. 와, 할머니가 신녀가 되어버렸어, 갑자기.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신녀가 됐어요.
1: 어떻게? 아니, 그래도 머리 숙여야 돼.
2: 얘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사실인데.
3: 얘들 귀여워. 할머니가 너무. Et le temps préparé.
4: Il faut faire combien?
3: Il faut faire quand même 4 parce qu'on est nombreux. Au modèle

0: 소스 토마토, 우다 오시 라 크레마, 샴피뇽.
1: 정리된 역할이 요리를 남편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게.
2: J'aime bien cuisiner comme comme pour qui sont avec nous.

0: Ah, parce que c'était le plus simple et le plus rapide à faire.
1: 밥을 최고로 만드니까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넣을 거예요.

0: 베비.
1: 예.
0: 예. 베비.
1: 예.
0: 천천히 가자.
1: 예. 이쪽, 이쪽,
0: 이쪽, 이쪽. 복도.
2: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3: 창고 다 뚫어봤는데 으스스한 그런 게 있거든. 사실 물건이 뭐 창고 여기 저기 꽉 찼어요. 뚫어보면 이게 이곳에 딱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실까. 정리.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안 위험하게.
1: 예.
3: 젠. 이게 연장거서 이런 게 흩어지지 안 됩니다. 그래, 찾게 좋잖아. 어, 눈, 으쌰. 여기, 여기. 오케이. 원 플러스 원. 함께 하는 게 좋잖아. 금방, 금방. 함께 하는 거. 남이 누가 와서 보면 깨끗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 있으면 이미지가 딱 보는 사람 눈이 이미지가 이야. 특히 비즈니스 동양인들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깔끔하게 하는 거. 딱 될 수 있으면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더 좋지.
4: 야 이래서 뭐 중세시대다 안 그러면 프랑스 때다 안 그러면 영국이다 뭐. 그러면 와서 보는 사람
5: 알겠어요.
3: 또 차는 게.
6: 할머니 너무 힘들어.
7: 이카에서 할머니가 심심하잖아요. 안경
8: 안
7: 보여. 이제는 안경 나오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신하님 봐. 지금 차 이러면 벌써 신하님 도와주세요.
6: 안 돼, 안 돼, 안 돼. 아기 공주니. 아우, 힘들어, 할머니. 아우, 신이 할머니 힘들어. 어? 공주님.
2: 우리 엄마 체력도 좋아.
9: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찢어주는 거예요?
7: 알았어, 더 줄게. 할머니.
2: 아버지. 피곤하셔요.
3: 아, 돌리네.
2: 네. 할머니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3: 아.
2: 나중에 아빠 좀 조금만 쉬다가 그 이제 애들하고 좀 놀아줄래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 목표 중에 하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애들 그걸 위해서 여자 가서 음식 마무리하고 올게요.
3: 가자, 빨리 넣어놔, 빨리 넣어놔. 가자.
2: 가자.
6: 자. 와.
3: 가자.
2: 갑시다.
3: 가자.
6: 할머니도.

0: 신난다 이제.
1: 신나 할머니 오세요 빨리.
0: 네. 알겠습니다.
2: 신유 할머니.
0: 신유 할머니 알겠습니다.
1: 뭐든 가주세요.
0: 기다려 주세요.
1: 하나호호 미미소.
0: 할머니 문 닫아 주세요.
3: 아빠 엄마 나는 저기 저 다른 차 타고 갈게요.
4: 네.
3: 거기서 만나요.
0: 안녕. 우리 나중에 만나. 아기 공주 노릇을 너무 잘하는데.
1: 엄마랑 할아버지랑 아빠.
4: Oui, on va manger, on va manger.
0: Tu peux pas?
4: Maintenant, je peux pas. Jani.
2: Maintenant, je peux pas.
3: 부모님들은 보통 오시면 그래도 유명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고 하니까 저 아버지가 똑똑한 와중에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다 그렇게 느끼고 컸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4: What's so?
3: 야, 여기 레아랑 지안이 온 적 있지?
5: 네. 여기에 먹을 거예요?
3: 아, 여기서 피자 먹을 거야.
0: 숲에 새 소리 듣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5: 야.
2: 지안이 이게 뭐야?
0: 우와.
3: 해발 750m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기도 하고
2: 멋있다 여기
3: 풍류지 풍류
2: 야
3: 우와
0: 케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아, 어머나 케빈.
3: 이거 봐. 이거 내가 케빈 생일 선물 사준 거다.
0: 뭐?
3: 이거. 맥가이버 갈.
0: 케빈한테 딱 특별한 선물이네. 와. 케빈 고마워.
1: 어?
0: 우리 케빈 덕이네.
3: 차를 얼마 살 때
4: 보냐? 이곳 따며.
3: 어? 엄마, 장모님 말을 잘 들으래, 나보다.
0: 본래 사이 사랑 장모야.
3: 그렇지. 부산 여자
4: 잘 들으세요.
3: 꽁니 아버지가 이번에 기회가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0: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진짜 고마운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곳에도 오고, 어? 정말 고마워.
2: 사실은 아버님이 좀 진짜 좀 그랬었지. 마음 와서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지. 어디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러는 게 비일비재해서 늘 마음이 좀 걸리지. 늘 걸리지 뭐. 빵점이지 아빠지만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

0: 그럼도 많은 아버지도 많이 느끼고.
1: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식들이랑 얘기할 때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표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랑 어린 시절 추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0: 야, 다 이리 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
1: 화이팅 한번 할까? 예.
0: 야,
1: 이런 스타일이지, 그죠? 야, 화이팅, 레아야, 이거 봐.
0: 야, 레아, 이거 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로도 이렇게 하고. 아, 뭐, 데빈도 하고.
1: 데빈도 이렇게.
0: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심은데 이제 오늘 이틀 됐다 이거. 이틀 됐는데 살아 남았네. 은혜가 미나리를 워낙 좋아한대요. 도마도 같은 물 주고. 이게 화단이구나. 내가 그냥 청소하는

0: 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응? 애들 그 뭐, 요거트 이런 거 떼려고 엄마 잘 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됐지만 오시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뭐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배려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한 몫을 하고 가려고 이제.
1: 어. 7시까지
0: 지침. 갔다가 한 5시 했을 때 뭐. 응. 올 때 좀 연락할게요. 갔다 올게요.
2: 나도 갈 준비해야 돼.
3: 오늘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겠다. 신경 안 쓰게 해놔야겠다. 뭐 정리정돈 해야겠다.
4: 치안. 리아. 굿모닝. 아가씨들, 일어나, 이제.
2: 어? 일어나서 이제 하고 갈 준비해야지.
4: 오셔. 와. 언니를 일, 뭐? 언니 일어났어, 드디어. 우리 지안이 가자.

0: 내 하치안에 닮았네. 이리 와봐. 빨리 먹자.
1: 응? 빨리. 씻었어요?
0: 어, 할머니 씻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2: 케빈,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나?
3: 부산 바닥 제일 좋아해요.
2: 부산이 최고다.
3: 부산 음식도 회. 회? 너? 어떤 단어? 회? 회?
2: 회.
3: 회.
2: 맛있지. 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
3: 여기 소 많아요.
2: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원가 잡게 되잖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할 수 원가 잡게 되지. 양봉하는데 가니까 6명이 필요해, 6명.
3: 아니, 준비해야 돼.
2: 오케이.
3: 시작해. 뭐, les filles, vous vous dépêchez. Et Léa, habille-toi vite. Et après, on va à l'école. Indiane, on va aller à l'école aujourd'hui. Donc, il ne faut pas arriver en retard.
0: Oh, 아빠가 입혀주네.

0: 가자, 레아, 이리 와.
1: 가자.
2: 슛.
1: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옳지.
0: 기준에서 보자.
3: 네.
1: 응.
0: 응.
1: 얘네 자동차 좀 가르쳐줘. 운전, 드라이브.
4: 마뉴얼.
2: 해본 적 있어요?
4: 마뉴얼.
1: 있지. 자동차.
5: 그러니까 내일은 거기 분들도 갑자기 이런 행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내가 도와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캐빈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랑 잘 시간 잘 보내주시고 아빠 잘 부탁해요.
1: 등진 스타트는 1단?
4: 네.
1: 1단에서 1단 스타트.
4: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1: 와, 6단까지는?
4: 네. 굿이 날 때만 이렇게, 이렇게.
1: 좋지, 좋지.
4: 수월이 있도록 위로
1: 부진할 때만
4: 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자 한번 해보 한번 해보세요.
1: 등진 1단 스타트.
4: 네.
1: 2단 3단 4단 4단 5단 6단 약간 움직여 볼까요? 바로 부진 됐어요.
4: 예.
1: 핸드 브레이크?
4: 핸드 브레이크?
1: 오케이.
4: 오케이.
1: 어, 12시인데,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0: 애들 간식?
1: 얘기.
6: Veuillez parler après le bip.
1: 이야. 할아버지 프랑스에서 첫 은행이다 이게. 응?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0: 그래요. 어우, 예. 예. 예?
1: 어잉.
0: 가방 어디 있어, 가방?
1: 가방이.
0: 응. 할머니 보러 가자. 자, 그래. 신할 거 먹으러 가자. 이야. 안 돼, 지연. 지연아, 같이 먹어야지.
1: 자. 네, 무서워요.
0: 과일. 너.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1: 네.
0: 친구랑?
1: 네.
0: 내가 되게 고팠구나. 이미 배가 많이 고팠네.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1: 그 바깥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주 더웠어요.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0: 가까.
1: 빨리 갈래요. 어서
2: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 뚱뚱뚱.
2: 으쌰 으쌰. 먹었다. 이제 보자. 꽃 설명해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향으로 숲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쌰. 이들인가?
3: 인자미.
4: 모든 게 진심이네. 진심 아닌 사람들이 없다.
5: 하나씩 시키죠. 스테이크, 타임, 육회, 소머리. 와인 한 잔 시키자고 하는데.
6: Manger un samgyeopsal sans soju.
4: 술도 그만 먹지.
6: 슬퍼요.
4: 슬퍼. 술 안 먹으면. 맛있겠네.
7: 이거는 소머리 같이 먹는
8: 것인데.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9: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0: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11: 이거 교차 검증했나?
10: 네?
9: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1: 이거 기밀 아닌가?
10: 맞습니다.
9: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11: 이게 자네가 썼나?
10: AI가 썼습니다.
11: 그럼 출처를 써야지.
9: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1: 아, 이게 뭐야?
9: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1: 점심 뭐 먹을까?
9: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1: 아, 안 돼!
9: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1: 자네인가?
12: 아니에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릉 소리가 내게는 힐

아끼는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문제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사람은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저는 패셔니스타다.
3: 저는 브랜드다.
2: 내 신이다. 은희경은?
4: 은희경은?
1: 은희경.
5: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6: 너무 괴롭다.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촉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 선물에서도 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3: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4: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5: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김수영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0년,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은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맨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를 안 붙여갔대. 아파트가 숲 사이에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성공해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패싸움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아,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술집이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 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에게 가르쳐준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

0: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서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한 분위기였죠.
1: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2: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3: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4: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0: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4: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0: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희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1: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원한 맛수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2: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2: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에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시점을 프리로 만들었어요.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고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2: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미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점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4: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4: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3: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4: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3: 네, 정미숙입니다.
4: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4: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4: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6: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0: 방언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줘? 왜 안 써줘?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9: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수

0: 갈수록 안전해집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3: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저는 바꿨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취미는 과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과학이란 게 끝이 없다.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남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을 물으면 할 때 답이 없어요. 끝이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하고 이거를 하면 다음이 궁금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셔가지고 예.
1: 이제 완전히 과학자가 다 된 것 같아요.
2: 대학원을 갈 준비가 된 거죠.
0: 뭐 그렇죠? 그래요?
1: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아니요. 전혀.
3: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은 권태기가 없는 연애 같다.
0: 아, 권태기가 없어요?
3: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권태기가 전혀 없죠.
0: 아니, 와이프랑이 아니라 과학이요. 과학이요.
3: 둘 다.
0: 가족 얘기라.
3: 아, 그 과학은 네.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권태기 오면 상대가 궁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은 끊임없이 궁금해진다는 점에서.
1: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0: 저번에 우리가 이제 비행 했었잖아요, 비행. 네. 내가 이제 비행의 모든 거를 좀 알겠지 했는데. 거미가 날아가는 거를 이제 비행편에서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야, 거미 날아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작, 비행기가 왜 날게 됐지? 아... 비행기가 어떻게 날게 됐지? 이런 거를 내가 까먹었어요.
2: 시작했을 때만 저희가 뭐 유체역학 다 공부할 것 같았는데 진짜 거미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려가지고.
0: 네.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유체역학, 뭐 흐른다. 요 정도만 기억하지만 유체역학을 어쨌든 알아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3: 근데 저도 이제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유체역학은 진짜 어렵다는 말하자면 악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역학.
1: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취미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항상 쉽게 풀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0: 제 생각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청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시거든요.
1: 네, 그래서 오늘 유체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유체역학의 대부예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대부님!
3: 대부님!

0: 맞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유체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있는 민택이라고 합니다.
0: 아, 유체기계를 만드는 곳에 계시다.
1: 네네네.
2: 정확히는 뉴리오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발사를 했던 뉴리오의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계신
0: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엔지니어시네. 네.
1: 저희들이 하는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거고요.
0: 터보 펌프?
1: 네. 누리오가 한 200톤 정도 되면 추진제라고 해서 뭐 연료 이런 거 있잖아요.
0: 추진체.
1: 그게 한 180톤.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게 180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하면 뭐 1리터 쓰는데 1시간씩 걸린다면 얘는 그냥 1초에 몇백 킬로 태우니까 그걸 뿜어줘야 되잖아요.
0: 그래서 터보 펌프구나.
1: 그렇죠. 네. 터보. 우리 발사체 엔진이 심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0: 심장학과에 그러면 이 발사체로 따지면 심장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심장 쪽이죠.
0: 이야, 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심혈관계.
0: 네. 그러잖아, 오늘 유체역학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발사체하고 유체의 역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1: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체기계라고 합니다. 유체를 이용하는 거. 터보가 유체에서 힘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차.
0: 풍차.
1: 네, 풍력 터빈.
0: 예, 예.
1: 터빈.
0: 예.
1: 수차, 물레방아. 예. 네, 수력 터빈. 그 물걸 해가지고 이제 전기로 팩팩 돌리면 스팀 터빈. 이런 것들 다 유체기계라고 하는데.
0: 유체기계.
1: 증기기관이나 자동차, 비행기, 로켓 전부 다 이런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0: 맞습니다. 아,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그런데 유체 역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1: 그렇죠, 그렇죠.
0: 생소한 게 많아요.
2: 맞아요.
0: 유체라고 하면은 뭘까요? 약간 흐르는
1: 그런다.
0: 뭐.
1: 그런다. 우리가 이제 거예요? 그 돌덩이. 예. 뭐 공 예. 이런 걸 막 날아가잖아요.
0: 예.
1: 근데 지가 몸의 모양을 막 바꾸진 않죠.
0: 그렇죠.
1: 돌덩이가 굴러가다가 교각에 부딪히면 그냥 부러뜨리겠죠.
0: 예.
1: 근데 물은 교각에 부딪히면 돌아가겠죠.
0: 그렇죠. 흘러죠.
1: 물이니까. 그게 유체.
3: 근데 또 유체랑 액체는 다르잖아요.
1: 유체, 액체도 유체라고 볼 수도 있고, 고체 중에서도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있고.
0: 고체 중에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1: 있고. 점탄성 유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찹, 마요네즈.
0: 예, 예.
1: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0: 네.
1: 평소에는 그냥 정지된 상태의 고체 같잖아요. 언더로도 안 나와. 그런데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훅 나와버리죠.
0: 아, 한번 힘을 딱 줘버리면 후루룩 나오듯이. 점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점탄성.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게 유체의 어떤 기본 성격이고 고체는 부딪힘이 이렇게 탄성을 아주 통통통 하는 게 탄성이 고체의 성격이라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1: 콘크리트, 무슨... 어떤 아스팔트 이런 거.
0: 고체인들 액체인들 타는 애들이
1: 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뭐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기에 구름이 오는데 저 구름이 얼마만큼 와서 여기에 비를 뿌릴까 폭풍우는 과연 내일 올까 말까 저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왜 비구름 바람을 그늘이 오셨을까 금덩이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0: 계속 그렇게
3: 유체역학의 아버지셨네요 다 유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1: 얼마나 그게 무서웠을까요, 그때는?
2: 제어할 수 없으니까.
1: 제어할 수 없으니까.
0: 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쵸. 그걸 그렇죠.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문명사가 바뀌었다.
0: 아,
1: 그 오늘 조금 한번.
0: 그 흐르는 애들, 물부터 시작해서 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흐르는 애들을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성분에 올라타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걸 이용을 할 것이냐?
1: 그렇죠, 그렇죠.
0: 유체 역학이 어마어마한 학문인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1: 이게 가르치려면 그게 그 말 같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복잡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0: 상식과 반대된다?
1: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휘어간다고 치죠.
0: 휘어가요?
3: 강물처럼 이렇게.
1: 예를 들어 안쪽이 빨리 돌까요? 바깥쪽이 빨리 돌까요?
0: 잠깐만. 이렇게 휘어갈 때?
1: 물이 이렇게 휘어가요.
0: 물이 물이라고 하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3: 바깥쪽이 빨리 흐르지 않나요?
1: 그렇게들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0: 실제로
1: 안쪽이 빠를 수밖에 없다.
0: 진짜요? 그럼 그 쇼트트랙 그것도 안쪽으로 파고들면 어차피 속도가 더 나잖아요. 아닌가요?
1: 그거는 이제 아까
0: 다른 건가?
1: 이제 고체하고 유체 차이죠.
2: 그
1: 사람은 좀 딱딱한 물질들이 하니까 이제 유체는 이게 옆에 있는 그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위기 교수님 저는 바깥이 당연히 빠르지 않냐라고 했는데 유체 역학적으로 보면 안쪽이
4: 빠르다.
1: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이제 예. 복잡한 수식을 하면 이 수포자가 많은 이 초등학교 예. 교육에서 이렇게 예. 하면 안 되거든요.
0: 계속 포기죠. 아니 상식이랑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궁금해요. 네.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 이거를 지배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2: 아, 수학이요? 수학. 네. 수학을 믿어야죠. 네.
0: 수학이면 또 우리가 반론이 어렵죠. 네. 오늘 공식이 나옵니까?
1: 네.
2: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어려울 것 같은데.
1: 한번 보실까요?
0: 바로. 아, 공식이에요?
1: 네.
0: 네. 안 될 것 같아요. 저 에스파 아니야?
3: 에스파.
0: AP. 뭐예요?
1: 이게 이제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0: 너무 무서워요.

0: 상금으로 준다는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비의 스토크스라 들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그 상금 걸려 있다는?
2: 네.
1: 아 그 이거 풀기만 하면 상금. 아 잠깐만. 그럼 아직도 안 풀린 거네?
2: 그렇죠.
1: 네.
0: 아직도 아무도 못 푼 걸 알고 있어요.
2: 푸는 건 둘째치고 네. 이게 지금 해가 존재하는가?
0: 아 그것도 몰라요?
1: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수학이 다 있어.
2: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전체를 푼다든지 네.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1: 그렇죠.
2: 우리는 지금 취미는 과학에서는 일반 분들께서 그 유명한 나비엑스도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어 알파벳이 U가 있거든요.
1: U, 예, U, U.
2: U가 처음부터 U, U, U, U, U 반복돼.
1: U는 뭡니까?
2: 유체 속도.
1: 속도?
2: 네. 그 속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간에 P가 하나 있어요.
1: P, 예, 저 P 있어요. P.
2: 어, 압력.
1: 아, P는 압력이다.
2: 압력이 유체의 속도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아. 그다음 압력이 당기고 밀고 할 때 유체가 무거우면 아무리 당겨도 천천히 오고
1: 네.
2: 유체가 가벼우면 빨리 올 거잖아요. 네. 그걸 결제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로우라고 하는 밀도.
1: 어. P가 생겼는데 저게 로우예요?
3: 바로 로우. 앞에 있는 거.
1: P하고 저 P는 다르구나.
3: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1: 그리스 문자로 로우.
2: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점성. 끈적끈적한 거.
3: 뮤라고 네. 표현돼요. 네. 꿀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네.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흘러내려가는 네. 속도가 다른데 그 끈끈함 정도를 말하는 걸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밀도와 압력과 그리고 그
2: 점도.
1: 점성.
2: 어, 어.
1: 점성.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2: 그렇죠. 이 세 개가 어. 지금 왔다리 갔다리 어, 서로 예, 주거진 바꾸냐. 예,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도, 압력, 점성.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유체 역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심지어 나비스톡 방정식을 이해했다고 말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밀도. 제일 밀도. 처음 나오는.
1: 밀도.
2: 네, 고체에서는 질량에 해당되는.
1: 왜 밀도가 첫 번째입니까? 밀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이거 밀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죠.
1: 오해요?
2: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다.
1: 어,
2: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1: 무거운 게 가라앉죠.
2: 어, 그러면 나무 10kg가 있고
1: 예.
2: 돌 1kg가 있어요.
1: 예, 예.
2: 어떤 게 가라앉나요?
1: 돌이죠.
2: 무거운 게 가라앉다면?
4: 돌은 1kg밖에 안 되잖아요.
1: 어,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아, 돌은 무조건 가라앉죠.
2: 예, 예,
1: 돌은 가라앉는데
2: 예.
1: 나무는 뜨니까.
2: 무거웠잖아요. 10kg.
1: 아, 10kg인데 무게랑은 상관이 없네.
3: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2: M이라고 한 질량을 다루지 않고
1: 예, 예.
2: 밀도를.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1: 그럼 나무가 10kg인데도 불구하고 돌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2: 그렇죠. 돌이 단단하잖아요.
1: 그렇죠.
2: 이건 밀도가 단단한 거죠.
1: 아, 돌이 밀도가 단단하니까.
2: 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3: 어,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죠.
2: 그 본문. 네. 본문 제일 첫 문장.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1: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빨리 해석해줘요.
3: 밀도라는 게 어떤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밀도에다가 그 부피를 곱하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밀도에 부피를 곱하면 그 고체든 뭐든 그 암튼 그 안에
2: 질량이
1: 질량을
2: 된다.
1: 알 수가 있다. 근데 아... 뉴턴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1: 밀도를 뉴턴이 제일 처음 발견한 거예요?
2: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돌덩이로 배 만들면 안 된다. 나무로 떼목 만들어야 된다.
1: 아.
2: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는 아마도 사금 채취 때문에 알게 된 거.
1: 사금?
2: 네. 네. 강물에 흐르는 모래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1: 네.
2: 그중 이렇게 하면.
1: 흔들어가지고.
2: 네. 가라앉는 건 가라앉는데 어떤 놈이 먼저 가라앉을까?
3: 무거운.
1: 아, 밀도가 높은.
2: 밀도가 아. 높은. 아.
3: 아, 자꾸 무거운이라고 그러면 안 되네.
1: 무겁다고 하면 안 돼.
3: 안 돼, 안 돼, 안 돼.
1: 무겁다고 하면 안 돼요.
3: 어, 안
1: 나보다,
3: 돼.
1: 나보다 이해 못 하는 거야. 네.
2: 그게 그 당시에는 그의 금이었다.
1: 금이. 아, 밀도가 더.
2: 금이 굉장히 밀도 높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2: 아.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
1: 누구예요?
2: 아르키메데스.
1: 어, 유레카? 아,
2: 네.
1: 유레카요?
2: 유레카 너무...
1: 목탕에서 유레카!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
2: 네.
1: 그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순금인지 아닌지
2: 다 하셔 다 하셔
1: 그
2: 금을 갖다가 뭐 한 10kg를 갖다 금세공사한테 주고 왕관 만들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거기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섞어서
1: 섞었다.
2: 금 빼돌렸다
1: 빼돌렸다
2: 근데 이걸 갖다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1: 그래서 목탕에 들어간 거잖아요.
2: 목탕에 들어갔을 때 왜 물이 넘쳤냐. 이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잴 것인가. 가득 차 물에 탁 넣으면 넘친 물만큼이 부피일 거잖아요.
1: 부피가.
2: 자, 부피는 알았어요. 부피는 알았으면 원래 질량하고 딱 비교하면 될 텐데 금이라는 게 아까 10kg 금덩이가 있을 때 물에 탁 넣었을 때 부피랑
1: 네.
2: 이물질이 섞인 금관이 탁 들어와서 부피라. 어떤

0: 클까요?
1: 이물질이.
0: 이물질 섞였어.
2: 이물질이.
0: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거예요. 아. 너무 금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불순물을 섞어도 금방 아는 거죠. 아. 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거의 원탑 밀도가 높은 놈이에요. 밀도가 19.3이라고 합니다.
2: 19.3이요? 네.
0: 물의 19배 이상.
2: 물의 19배. 네. 금이.
0: 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정도냐면은 한 1m, 1m 이렇게. 네.
3: 상자.
0: 네, 상자. 물이 그 1m, 1m를 채우면
3: 1kg.
0: 1톤이 돼요. 1톤.
2: 1톤.
0: 공기는 1kg고. 1톤인데 금은 19.3톤이라는 거죠. 아. 요 정도만 돼도.
4: 있으면 좋겠다.
0: 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게 이 금괴를 잡아.
2: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꾸 뛰는 거예요?
0: 이거 손으로 이렇게.
2: 손을 잡고.
4: 그 금괴 하나에 그 몇 킬로 정도 돼요?
0: 그 12킬로쯤 돼요.
2: 아, 한 손으로 못 들지. 그러니까 아령인 건데.
0: 투포환이 8킬로가 안 되거든요.
2: 아, 투포환이요?
0: 근데 이게 12킬로라니까요.
2: 아, 그러니까 금괴 이거, 이만한 거 하나
0: 이걸 이렇게 한다고?
2: 손목이 다 날아가.
0: 아니, 핸드백에 넣어서 도망가.
2: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1: 여러 개를 채워가지고.
0: 12킬로면 2리터짜리 페트병 6개예요. 그거 이렇게 든다고?
2: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0: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었냐. 우리가 금을, 그렇게 큰 금을 안 들어봤잖아요.
2: 그렇죠.
4: 한번 들어볼 일이 없어요.
1: 본 적이 없어요.
2: 무거운 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라는 이 사실을 네. 이미 그 옛날에 알아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0: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부력이라는 거. 부력이라는 자체가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게 되겠죠. 아, 부력. 이게 밀천의 무게만큼 떠는 힘을 작용한다는 게 이제 부력의 법칙인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자기 있는 시라쿠사라는 조국에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큰 배 만들면 그때 당시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립이 안 됐으니까 물에 딱 진수했는데 가라앉아버리면 어떡해. 너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배수량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2: 배수량이라는 게?
3: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넣으면은 그만큼 넘칠 거잖아요. 넘치죠, 예. 그 넘치는 양을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생각할 때 이게 몇 톤급 함, 뭐 몇만 톤급 잠수함
2: 있지 뭐. 오,
3: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배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2: 실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3: 심지어는 그런
4: 적재량인 줄 알았어요.
2: 적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배 있잖아요. 큰 거.
3: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그 양.
1: 근데 배마다 배수량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그 거대한 유조선은 막 60만 톤 이렇게
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럼 배수량이 높다 해서 이게 무조건 더 좋은 배다가 아니라 그냥 밀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 정도다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0: 그렇게 이제 딱 되면 얘가 적재량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 예측이 돼요. 그걸 통해서.
0: 네, 거기 보면 이제 유조선 같으면 그렇죠. 뭐 기름도 채워야 되고 화물선 같으면 컨테이너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실으면 얘가 뜨는 걸 갖다가 버틸 수 있는가. 아. 그래서 배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딱 선이 거죠.
2: 아, 그렇죠.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4: 그 뭐 흘수. 아, 흘수선 하는 게.
2: 그럼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고. 아,
0: 더만큼 하면 이제 잠기죠.
2: 아, 가라앉긴다.
3: 근데 참 대단한 게 그렇게 큰 배들이 뜬다라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2: 그러면서 부력이랑 해가지고 이제 배 설계들이 이렇게 발전이 나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문명 하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 아, 대항해 시대.
0: 그 보면 이제 삼각도 같은 게 나오면서 해풍을 이용할 수 있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거꾸로 오르는 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다 하면서 유체역학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3: 거죠. 야, 밀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2: 밀도 중요해. 대항해 시대에도 그냥 열린 건 아니에요.
0: 네.
2: 유체를 다루는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레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2: 아, 빨가벗고 뛰쳐나올 만해. 엄청난 네. 거니까. 어쨌건 인류가 밀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네.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0: 그다음에
2: 삼형제 중에 또 둘째를 만나야죠.
0: 압력.
2: 네. 저 P. 네.
0: 저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2: 마이너스. 예, 예.
0: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2: 왜 마이너스가 중요할까요?
0: 마이너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 네.
3: 보통 화이트보드가 나오면은 어려워진다라는 뜻인데
2: 아니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네.
0: 자, 이게.
2: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났어요.
0: 네. 자, A 지점과 B 지점으로 이게 유체가 간다고 쳐요.
2: 네. ASP로.
0: 가면 여기에 압력과 여기에 압력, 어떤 쪽이 높을까요?
1: A가.
0: A가 높아야죠.
4: 아, 간다고 치면요. 네.
0: 가는 방향의 반대가 크지 않아요.
2: 네.
0: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0: 가는 방향이 반대?
1: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흘러 이게 유체가 흘러야 되잖아요.
2: 예예예. 예.
0: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건 뒤에서 뭔가 밀거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
0: 그러면 이 압력은 뒤에 있네. 네.
2: 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0: 압력이 센 거네요.
1: 이걸로 아까 굽어지는 물이 왜 안쪽이 빠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0: 오? 네. 어떻게요?
1: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죠.
2: 휘어가요?
1: 네. 휘어가요.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이렇게.
2: 이게 재밌다.
1: 휘어가는데. 여기 이제 딱 봅시다. 여기 A 지점이 있고 예? B 지점이 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휘어간다는 뜻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2: 그렇죠.
0: 아, 네.
1: 힘이 작용하여 휘어가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PA와 PB 중에 뭐가 높습니까?
2: B.
0: PB 아니에요?
1: A가 높죠.
2: A가 높죠.
1: 힘이
2: A,
1: 네. 이쪽에서
0: 아, 이쪽에 뒤로 오니까.
2: 아.
1: 그러면 이렇게 가는 A에, A는 압력이 큰 쪽으로 가니까 감속이 되죠, 감속.
2: 아.
1: 이거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가속이 되죠.
2: 아. 이쪽으로 휘어서 가는데,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그치. 계속 받는 거군요.
0: 조금 안쪽이, 당연히 압력이 많이 프레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쪽은 빠르고.
1: 가속이 될 수밖에. 네.
0: 바깥쪽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늘릴 수밖에 없고.
1: 이렇게 이제 유체학을 전공하는 사람 배우는데 상식적으로는 자꾸 바깥쪽이 빠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2: 네.
1: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기계학회에서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욕조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면 되잖아요.
3: 네. 근데 저 경험적으로 체험해본 적 있어요. 유수풀 같은 거 있잖아요.
4: 베이. 흘러갔는데 있잖아요. 구불구불.
3: 튜브 타고 떠돌고 있으면 안쪽이면 무식하더라고 항상. 밖에는 천천히 부딪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그러지라고 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2: 아 맞네.
0: 이제 압력이 나서 압력이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1: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똑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하는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세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아, 그러면 절대적인 압력 값이 문제가 아니라
1: 네.
5: 얼마나 두 압력이 차이가 나냐.
1: 그렇죠.
5: 이게 중요한 거네요.
0: 자, 공기의 압력.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1: 기압의 힘을 갖다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2: 뭐예요?
1: 뭐죠? 메디치 가문 아시죠?
2: 그 피렌체.
1: 피렌체.
0: 메디치 가문.
1: 네.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어떤 이 뭐 문화와 예술, 과학에 대해서 후원자였던. 네.
5: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1: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0: 뭡니까?
1: 자기가 이제 궁전을 막 짓다 보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10m보다 더 깊은 물에서 물이 안 길어지는 거예요.
2: 아, 물이 깊으면 펌프를 써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1: 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도 물어보고
2: 예.
1: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때 잘 해결을 못하니까 제자였던 토리첼리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실험을 맡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펌프를 하면 요렇게 하면 이 안에 진공이 잡히죠.
2: 네.
1: 진공의 차이만큼 그 힘으로 일기압의 차이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10m까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10m가 자기 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리첼리 입장에서는.
2: 네.
1: 그때 다시 밀도를 이용합니다.
2: 밀도를?
1: 물보다 밀도가 높은 걸 이용하면 이거 높이를 10m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1: 그래서 물보다 비싼데 밀도가 높은 놈은?
2: 수은.
1: 네, 물의 한 13배쯤, 13.6 정도인데 네. 이걸로 하니까 10m가 아니고 76cm만 하면 됐어요.
2: 아.
1: 무거우니까. 기압이 버티는 힘이라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 놈이면 이 높이를 갖다 작게 해도 버티겠죠.
2: 그렇죠.
1: 그게 76cm인 거예요. 왜냐하면 10m 남짓을 13.6으로 나누면 한 76cm 정도가 돼요.
2: 네.
1: 네, 그렇게 해서 이 76cm가 일기압이 시작이 됩니다.
0: 네. 일기압의 시작이. 네,
1: 760mmHg.
2: 76mmHg가 네. 그게 그거였어요? 네. Hg가 수은 그 원소 기호 네. Hg죠. 네. 오 마이 갓.
1: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하는 게 밀리미터 Hg를 토르라고 해요. 토리첼리.
2: 토리첼리.
5: 아. 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에 보면은 세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만들어서 뚜껑에 스포이드로 내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0: 올라오지.
5: 네. 아무리 세게 눌러도 딱 올라오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0: 그건 맞죠. 아, 한 절반 정도.
5: 네. 근데 나 진짜 세게 눌렀는데도 세게.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까?
0: 아, 그런 생각도 할 생각이 없어. 그런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러네. 최고 힘을

0: 줘도 딱 가운데고
1: 그 원리를 지금 이용을 한 거예요.
0: 네. 그게 결국에서 1기압의 크기는 뭐다라고 이제 딱 나온 거죠.
2: 이때는 그럼 밀도가 뭔지는 뉴턴 덕분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0: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로 이미 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 근데 그 높은 곳이 원래 그 기압이 좀 그쵸? 낮잖아요.
0: 네.
3: 높은데 올라가면 기압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토리첼리가 알아낸 거예요?
0: 이거 토리첼리 실험을 하니까 예. 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3: 누가요?
0: 파스칼.
3: 파스칼은 어떻게 유명하신 분인가?
0: 팡세. 이 사람은 토리첼리가 못한 걸 난 해야 되겠다. 해서 14m짜리 유리일관을 만들어요.
3: 아니요?
1: 토리첼리는 그걸 못해서 줄였는데 이 사람은 직접 내가 한다.
0: 그러니까 10.3m가 나왔어. 그래서 정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3: 아...
0: 산에 10m짜리 못 가니까 토리체갈 만든 그 76cm짜리 그걸 들고 가니까 이게 자꾸 낮아져. 그럼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죠.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4: 파스칼. 근데 압력의 단위가
3: 기압이 낮다.
0: 파스칼이에요.
4: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네. 뭐 헥토 파스칼로 맨날 얘기하죠.
3: 그렇죠. 그 파스칼이에요?
0: 그 파스칼. 헥토 파스칼이에요.
1: 왜 태풍의 단위?
3: 파스칼 그래요.
0: 네.
1: 그 파스칼이에요.
3: 아, 그 파스칼입니까?
0: 토리첼리는 수원에서 머물렀잖아요.
3: 네.
0: 그래도 14m까지 만들었는데 공의를 인정해줘야죠. 더 큰 공이 있긴 합니다.
3: 네.
0: 제일 유명한 이제 이 시대에 만들어진 파스칼의 원리.
3: 파스칼의 원리.
0: 네.
1: 파스칼의 원리가 뭐죠?
0: 유압 기계를 만드는 건데요.
3: 네. 이 프레스요.
0: 자동차 모시죠.
3: 네.
0: 자동차가 그래도 꽤 무겁잖아요.
3: 무겁죠.
0: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가 발만 깠다 가면 서요.
3: 그렇죠. 브레이크.
0: 어떻게 해요?
1: 생각을 해봐봐요. 차가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그냥 기어를 잘못 놔서 밀리고 있어. 그럼 그 바깥에서 밀려고 그러면은 절대 못 막잖아요.
4: 맞네.
1: 근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멈춰요.
0: 그건 여성이 이렇게 살짝 밟아도 서잖아요.
3: 그건 그만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써야지.
0: 그렇지, 그렇지.
3: 내가 유체육하게 돈을 썼으니까.
4: 저
3: 충격받았다, 또.
4: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요. 아니, 가는 거는, 엑셀을 하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모터를 돌리는 걸 아는데,
3: 네.
4: 브레이크는 어떻게 차를 세우는 거지?
0: 파스칼에 걸려.
1: 그렇잖아요.
4: 저 그래서 막연히 그냥 브레이크 페달은 마찰로 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0: 그 마찰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3: 압력이지, 압력.
0: 압력.
3: 네, 압력.
0: 내가 이 발바닥에 주는 힘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저런 어마어마한 압력을 줄까?
3: 이쪽에서 증폭을 시켜야겠지.
0: 네.
3: 힘을.
0: 예, 압력. 그렇죠. 증폭을 시키는 방법.
3: 예. 그래요.
0: 탱크 안에 그랬어. 압력은 똑같다. 여기다가 구멍을 요만큼 뚫어요.
4: 네.
0: 그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만해.
3: 크게.
0: 네. 여기에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네. A2라고 해요.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
3: 단위 면적당 힘.
0: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을 우리 대포근 선생님이 네. 이만큼의 힘을 줬어요.
3: 네.
0: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힘이 나올까? 그죠?
3: 같은 힘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죠. 구멍이 넓어가지고
0: 이 압력과 이 압력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4: 네.
0: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P1과 P2는 같아야 되죠. 그러면 A1의 F1과 그죠?
2: 네.
0: A2의 F2는 같죠. 근데 A1보다 A2가 굉장히 커요. 만약 그게 100배가 되면 내가 주는 힘이 100배가 나오는
3: 야.
0: 간단한 원리 같은데 그렇게
1: 예를 들면
4: 어렵다. 근데 잠깐만 나도 이해 안 됐어.
1: 예를 들면은 압력이 1이에요. 1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1이에요.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이 1이고 힘을 1만 줬을 때 1인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3으로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압력은 1이어야 돼요. 그럼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4: 3분의 1이잖아.
1: 3으로 늘어나야죠. 3분의 3이어야죠.
0: 예. 네.
1: 저기서 잠깐만.
4: 헷갈리는데?
1: 아니, 그러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봐봐요. P는 A분의 F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똑같아요. 1이에요. 1이라고 볼게요. 요거 A1은 1이에요. F도 나도 조금만 힘만 줬어요.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3으로 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4: 그럼 3이 되겠죠.
1: 3이 되겠죠. 그럼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3: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 넓어가지고 4면은?
1: 그럼 4면, 4가 되는 거예요.
3: 되고 더 커지면 5가 나와요.
1: 5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압 브레이크
0: 밟을 때 그 안에 요만한 노즐이 있을 거예요.
3: 네, 노즐.
0: 근데 저쪽은 면적이 크죠.
3: 크겠죠, 당연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저를 옮길 때도, 포크레일 할 때도, 요거 손만 해도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4: 근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딱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0: 에너지 보존 만족하는.
1: 만족하는 거죠.
2: 네. 근데 이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속에 있는 유체라는 거가 압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항상 1대1 유지가

0: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 웬만한 유체들은 전부 다 비합축성입니다.
1: 아, 그럼 기체가 아니라 보통 액체를
0: 액체를 쓰죠.
1: 넣어야겠네요.
0: 예.
2: 어쨌건 밀폐된 유체 안에서 그 가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3: 맞아요,
2: 게
3: 맞아요.
2: 일대일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0: 예.
2: 거 말씀하시려고
0: 그걸
2: 하는 거죠?
0: 이용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 같지만 아까 말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대환 교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체학은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4: 너무 상식에 많이 위배돼요. 이게 지렛대 원리랑 근본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똑같이 작용하는 점을 갖다 이동한 만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면적을 달리하면 그만큼의 힘을 갖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2: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은 힘을 들여서 착용만 하면은 내가 이만큼의 힘을 줬는데 그 일의 힘으로 더 큰 보폭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네. 그런 장비들도
0: 원래 아틀라스,
2: 이런 원리가 아닐까요?
0: 아틀라스 로봇이 네. 유압을 이용했어요.
2: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 같은 건 입게 되잖아요.
3: 맞아요.
2: 이런 것도 다 이제
0: 노르치 역학으로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5: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가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커피 맛있게 내린다고.
2: 그 조그만한 게가 쉬익
3: 맞아 맞아 맞아.
2: 그 밥솥도 그렇겠네요. 압력밥솥.
0: 압력밥솥 구멍이 네. 2.23mm 되거든요. 그 앞에 추가 50g짜리가 있어요.
2: 그렇죠.
0: 그게 1기압을 냅니다.
2: 아, 그래요?
0: 50g짜리.
2: 그것도 다 그 메커니즘이 있구나.
0: 근데 감아서 솥뚜껑은 예. 한 10kg 되거든요. 그거는 기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왜냐면 면적이 커서.
2: 커서.
5: 되게 무거워서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 너무 반직관적이야.
0: 아...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이제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니까.
5: 아, 재밌네요. 오늘 너무 네. 재밌네요.
4: 저희 지금 유체 역학이 아니라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0: 이대한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 네, 이걸 갖다 이해시키기가 쉽진 않아서.
5: 맞아요, 맞아요.
2: 저희는 그 유압 시스템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쉽게 저는 어쨌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빨리 끝나니까. 압력과 밀도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네, 좀 영향을 좀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밀도랑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마지막. 네. 점성.
0: 이 마지막.
2: 점성은 근데 설명 안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점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끈적끈적하다는 거.
0: 구름.
2: 아세요? 나만 아는 건데. 자, 이 유체의 끈적끈적한 성질. 공기에도 점성이 있다. 방정식에서 이 점성.
0: 마지막 항. 네. 저 마지막 항이 원래는 사람들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는. 근데 넣기 전까지 있던 앞에 거를 우리가 비점성 유동이라고 그러고 이 다음부터는 점성 유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뮤라고 앞에 이렇게
2: 뮤.
0: 되는 거.
2: 예. 네.
0: 마찰계수.
2: 마찰계수.
4: 아, 그리고 마찰계수가.
0: 네. 마찰계수입니다.
4: 아, 그 뮤 같은 네. 뮤예요?
0: 그 같이 우리가 고체끼리의 이 그것도 마찰도 마찰이지만 네. 그 물과 물 사이의 흐름에서도 마찰은 발생. 그것도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다 그 마찰은 발생하는 거죠.
4: 근데 앞에 말한 고체들 사이에는 뭐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어떤 마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성에서의 마찰은 좀 내부에서 있는 마찰 같은
0: 그렇죠,
4: 느낌이
0: 그렇죠.
4: 있네요.
0: 다른 이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어려웠던 거예요.
5: 우리가 보통 마찰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뮤라고 하는 점성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보시면
5: 건가요?
0: 시작점을 보면 압력차로 유동이 발생해서 왼쪽에 있는 저 밀도 있는 유체가 이제 가속이 돼서 막 끌려오거나 이렇겠죠. 근육을 막는 놈.
5: 아, 진짜 멈추게 하는 것.
0: 네. 양쪽에 있다는 거는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오지
2: 그걸 막지만. 네. 그게 점성. 점성이 그러면 약간 그 흐름을 조금.
0: 방해하는.
2: 방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컨트롤.
0: 방해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4: 유체가 잘 못되게 하는 게 일종의 점성인데 그게 어떻게 유체 역학의 핵심이 되나?
0: 이 문제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4: 오? 끈적끈적한 문제네요.
3: 네. 왜 싸워요?
0: 이게 이제 또 프린키피아 이야기. 서문에 뉴턴이 쓰진 않았지만 뉴턴의 제자가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데카르트를 갖다가 가련한 파충류라고 합니다.
1: 데카르트? 갑자기요?
2: 데카르트를요?
1: 그 정도로.
0: 제가 학부 때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영어로 미저러블 랩터리라고 돼 있는데.
4: 진짜요?
0: 네.
4: 그 시대의 그 위대한 데카르트를.
2: 너무하네. 데카르트는 우리 종친인데.
1: 아, 대시인데.
2: 그렇지, 그렇지.
0: 예. 우리 대시예요?
2: 우리 대시. 예, 예, 예. 아니, 왜 데카르트 선생님한테.
0: 뉴턴이 프린키피아 쓸 때쯤 되면, 뭐 지구가 태양을 둔다는 건 이제 상.

0: 시키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냐? 돌리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진공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공을 믿지 않은 이유는 힘이 전달되는 반드시 물질끼리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물질이 접촉하지 않고 전달되는 힘 대표적인 게 마술, 주술, 염력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는 과학이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완전 그 회의론자로서 그런 거 다 배격하려고 했는데 마법처럼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납득할 수 없다.
0: 말이 안 되지. 그 당시를 이게 주름 잡던 데카르트는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려면 우주는 빈 공간이면 안 되고 에테르라는 유체가 꽉 차 있는데 에테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꿈으로 지구도 따라 도는 거지. 되게 그럴듯하지.
1: 그럼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데카르트가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0: 거예요? 한참 전부터.
2: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주의 그 에테르의 기운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겠죠.
0: 그게 프린키피아입니다.
3: 네. 뉴턴이라고.
2: 뉴턴. 네. 뉴턴이
0: 프린키피아에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2: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0: 고무대를 돌려요. 네. 그러면 물도 따라서 돌죠, 이렇게.
2: 네.
0: 따라서 오는데 먼 쪽은 좀 더 느리게 돌겠죠.
2: 예. 그렇죠.
0: 가까 쪽은 빠르게,
2: 빠르게 돌겠죠.
0: 그죠? 요걸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행성 1이 있어요. 있는데 요게 거리가 R이라고 칩시다. 예. 이거는 두 배라고 쳐요.
2: 수성, 금성.
0: 네. 뭐 그 정도 되면 예.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와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가 거리에 보통 반비례합니다. 선형적으로. 네. 그러면 N은 2분의 1의 U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궤도 주기. 궤도 주기는 보통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T1이란 놈은 속도가 U1이니까 2파이 R이겠네요. 근데 T2는 U2분의 4파이 R이 되겠죠. 두 배니까. 근데 U2가 2분의 1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 8파이 R의 U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궤도가 두 배가 됐는데
2: 2배.
0: 한 바퀴 도는 시대는 네 배가 됐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네. 거리의 제곱에.
2: 네.
0: 근데 케플레의 법칙은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3: 그건 관측을 통해.
2: 그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0: 그래서 데카르트의 보텍스로는 그대로 따로 네가 그러면 이게 회전해서 돈다고 치자. 그럼 딱 이대로 하면 2분의 3승에 제곱을 비례하게 되잖아요.
2: 그렇다니.
0: 그러면 보텍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
2: 그 보텍스 이론에 대입을 해봤더니 이거는 돌아가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0: 말이 안 돼. 그러면 네. 보텍스는 아니다. 해서 도입한 게 도입한 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2: 만유인력이 이렇게 가지고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안을 딱 정의해서 풀면 타원 궤도부터 모든 게 다 설명.
3: 네. 그럼 만유인력은 사과가 떨어져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씨를 안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만유인력이에요.
2: 데카르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예,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네. 거잖아요.
1: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 게 사실 근대에 말하자면 아버지라고 불릴 네.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데카르트랑 뉴턴인데
2: 그렇습니다.
1: 이 천체나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런 긴장관계랑 갈등이 있었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2: 아주 좋은 소재예요. 뉴턴과 데카르트의 관계가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잘난 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조상님의 공격을 네. 받았는데
2: 네,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할 때 네. 거리에 선형적으로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왜? 점성 때문에. 여기서 점성 유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2: 점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0: 이때 점성에 대한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유체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점성을 넣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1: 밖에 있는 애들이 네. 왜 더 천천히 도냐라고
0: 그렇지.
1: 하는 걸 설명할 때 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0: 없었지.
1: 거죠.
0: 네. 그래서 네가 말이 맞다는 바깥쪽이 천천히 열면 이제 뭔가 마찰이 걸려서 천천히 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것은 보텍스는 아니다. 그게 프린키페의 핵심적인 거예요.
2: 이제 그러면 데카르트도 아 미안 내가 실수했느라고 인정했나요?
0: 아니 아니 가련한 파충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우리 선생님을 감히 네가
2: 안 굽혀요?
0: 네 그게 배륜이죠. 점성 때문에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점성 없다고 해봐. 점성 없다고 하면 잘 맞아. 잘 맞아. 그게 배륜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이 있으면 이게 유체가 막 소멸하고 없어질 거잖아요.
2: 네.
0: 운동이 넘치고. 근데 이걸 없애면 베르누이 정리라면 잘 유지가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잘 맞아요.
1: 근데 현실에서는 점성이 없는 유체가 없잖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점성, 이게 공기가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3: 베르누이는 단순하게 그냥

0: 압력이랑 속도의
1: 그
0: 관계만을
1: 두 개를
0: 이야기하나요?
1: 속도의 제곱함과 압력을 잘 더하면 하나의 단일한 물리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비행기 딱 이게 탑승하시다 보면 조종석 바로 와보면 피토 튜브라고 뾰족 나온 게 있습니다.
2: 대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 튜브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베르누이 정리는 잘 쓰고 있고 베르누이 정리가 더 확장되면 우리 베르누이 친구였던 오일러가 오일러 방정식 나비스톡스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이 당시에는 요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성 빠진 형태가 딱 정돼요. 등장해요.
3: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 운동방정식 FMA 할 때 마찰력 고려 안 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1: 마찬가지.
3: 유체도 똑같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유체의 어떤 움직임을 기술 네. 굳이 현실 자꾸 마찰력 안 가져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1: 베르누이 오일러 했는데 웬만큼 다 맞아요.
4: 다 맞아 떨어지니까.
1: 지금도 그러니까 항공기에도 그거 달고 있는 거예요.
4: 맞아요. 베르누이 정리면은 유체는 이제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건가요? 유체 역학은 끝인가요? 이제 그냥 오일러랑 그렇죠. 베르누이가 다 어느 정도 해결해버렸습니까?
1: 이 안티 뉴턴파가 이렇게 공격하면 예. 뉴턴 지지자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
4: 또요?
1: 또 반박을 합니다.
4: 자존심 싸움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과학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1: 1752년에 달랑베르 패러독스라는 게 나옵니다.
4: 달랑베르?
1: 역설. 어.
4: 역설. 뭐예요 이게?
1: 이게 어떤 거냐. 공이 있어요.
4: 공이 있어요?
1: 공이 이렇게 날아가.
4: 예.
1: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 압력이 있고 뒤쪽에 압력이 있겠죠?
4: 네.
1: 그러면 이쪽이 크지 않아요?
0: 그러겠죠.
4: 그렇겠죠.
1: 날아가는 방향이. 그래서 그만큼 얘가 저항을 느끼는 거잖아요.
4: 네.
1: 자,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아까 비회전, 비점성을 하면 이게 같습니다. 대칭으로 나와요.
4: 뒤에 있는 힘과 앞에 있는 힘이 똑같다?
1: 네.
4: 왜 그럴까요?
1: 그냥 그 방정식자 수학이 그래요. 어. 그 수학 자체가.
4: 네.
1: 이 모순자.
2: 베르누이 정리는 똑같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은 똑같지 않으니까.
1: 완전. 네. 그게 달랑베르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4: 어.
1: 그럼 그 사람, 오, 뭐야? 그래도 아니 이거 이것저것 잘 맞던데 했는데 야 이거 안 되잖아.
4: 거기에서도 오점을 발견하고.
1: 네. 뉴턴은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저 점성에 뭔가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네. 정도까지만 했고
4: 네.
1: 그걸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고 수학을 유도했고
4: 네.
1: 이제 이 둘이 결합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3: 그러니까 빼면서 현실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부정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설명하긴 했지만. 빼는 행위에서 왔던 그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달랑베르의 역설이었던 거네요.
1: 이제 우리가 다보순에 빠졌잖아요.
4: 네.
1: 좀 자제하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수학을 잠시 내려놓고 네. 실험을 열심히 그렇지. 좀 해야겠다.
4: 영실험도 없는 거니까.
1: 말이 안 되지. 네, 실험을 하면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4: 어떤?
1: 1830년대 정도 돼서 네. 그 뿌아제이유라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4: 뿌아제이유. 네. 100년이 지난 거예요?
1: 100년 주차나.
4: 그러니까 저도 1800년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1800년
1: 뜨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분이셨는데 혈류이동을 갖다가 했어요.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유리관을 작게 계속 만들어요. 모세혈관까지 가보려고. 근데 그 정도까지 작게 만들고 실제로 굉장히 작게 흐른다는 걸 알게 돼요. 직경이 2분의 1로 줄면
4: 네.
1: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4: 와.
1: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마찰장이 필요한 거예요.
4: 네.
1: 여기에 나비어라는 사람이 가세라는
4: 거예요. 아, 드디어. 나비어, 드디어 나비어 네. 스토크스의 네. 그 나비어요?
1: 네. 예. 그냥 오일러가 무시했던 저기다 점성 하나 넣지 뭐.
3: 아, 그럼 저거를 추가한 게 나비에.
1: 나비어입니다.
4: 아. 나비에가 근데 사실은, 점성을 다시 추가를 했고.
1: 네, 근데 엄밀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걸 따로 공부하셨던 스토크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가 있어요.
4: 네. 두 명이에요?
1: 두 명, 나비에
4: 스토크스. 나비에 스토크스가 한 명이 아니에요?
1: 네. 프랑스 영국 합작품.
4: 아, 나비에하고 스토크스가 네. 다른 분이십니까?
1: 네. 근데 이 공식이 스토크스. 엄청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뉴턴은 그냥 이 점성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된다는 정도까지만 했고, 점성을 빼버리고 오일러와 베르누이 했다면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4: 네.
1: 이 방정식으로 상당 부분이 설명이 돼요. 된장을 떴어요. 그럼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죠. 더 확장하면 용암이 만든 주상절기도 그걸로 그것도 된장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목성의 그 레드스팟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적반.
4: 대적반.
1: 그것도 이걸로 풀어요.
4: 만능 방정식이에요?
1: 네. 심지어 지금 은하 우리 우주가 탄생한 초기 수십억 광년짜리도 이걸로 풀어요.
4: 네.
0: 나비엔 스토크스 뛰어가리.
4: 나비엔 스토크스 공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4: 어떤 겁니까?
1: 기상청 슈퍼컴퓨터.
4: 기상청 슈퍼컴퓨터요?
1: 네.
3: 비바람
4: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1: 네, 비바람 비바람.

0: 구름.
1: 아, 비바람.
0: 오늘의 주제는 비바람 구름이 왜 나왔어요?
1: 야, 오늘의 주제는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0: 비바람 구름 왜 공부해요?
2: 아, 비바람 구름. 아, 기상 쪽에서 많이 쓰겠네요. 바람의 그 뭐 압력이라든가 뭐 기압이라든가.
0: 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 이게 1세기서부터 나오는 게 나비스톡트 마제시 이에 발달하면 또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진 게 난류라는 현상입니다.
2: 난류.
0: 예. 예. 수돗물을 이렇게 딱 틀면 조용히 흘러요.
2: 조용히.
0: 세게 틀으면 그냥 콸콸콸콸. 이 콸콸콸이 날립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히 옆에서 보시면 큰 움직임이 있는데 작아지고 작아지고 뭔가 꼬불꼬불한 게 계속 만들어져요.
2: 네.
0: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해?
1: 그렇죠.
0: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 슈퍼컴퓨터 푸는 게 보통 8, 9km 하나를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보여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청에서 양재역 정도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아무리 전 세계 기상청 슈퍼컴이 잘 풀어도 절대 예측 못하는 거. 토네이도.
2: 토네이도. 예.
0: 토네이도는
2: 예측이 안 되죠.
0: 불과 몇 미터 안에서 일어나요.
2: 갑자기 이제 커져버리니까.
0: 네.
2: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0: 그게 난류라는 현상.
2: 아, 난류.
0: 난류는 어떤 거냐면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이 동시에 작용해요.
2: 아.
0: 그것도 이 방정식으로 다 지금 많은 부분 규명이 됐습니다.
2: 야, 그럼 앞으로 이 나비인스토크스 방정식으로 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난류를 극복하게 되는, 난류를 정복하게 되는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네요.
0: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계속 나오게 있네요. 네. 야. 위치역학 하나 설명하려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만든 공식이 나비인스토크스. 이제 이름만 딱 알아도 되게 우리는 또 고급진. 네. 그런 또 지식 하나를 얻은 게 아닌가.
1: 그렇죠, 그렇죠.
2: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로서는, 네, 이 나비스톡스 만이 방식을 탁 놓고 설명하는 게 어떻게, 네, 가능할까 한번 해봤고요.
2: 여기 오늘 최초인가요?
0: 아마 과학 프로 중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내놓고 수식 설명하면서
2: 해보자. 예, 하필이면 국내 최초인데 제가 함께 해가지고.
0: 아니, 데프콘 선생님이라서 제가 쉬운
2: 거예요. 아, 제 선생님이라니.
0: 왜냐하면은 이 칭인원 과학이 이제 거의 100회를 하면서 수 없는 여기에 많은 게 쌓여 있어서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개념부터. 이제 요 정도 왔으면 이제는 이 시점 100회쯤 됐을 때는 이제 나비스톡스만 한번 딱 열어놓고.
2: 기대하셨다.
0: 우리 대포 선생님 딱 놓고 한번 요거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
2: 예. 제가 뭐 100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금방 까먹고요. 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그쪽은 방송이고 계속 다시 볼 수 있으니까.
0: 아,
2: 예.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서 나비인스토크스 방정식을 꼭 가슴에다가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오늘 느낀 건 그겁니다. 보이면 안 되겠구나.
1: 아,
2: 늘 흐르는 사고를 가져야겠다.
0: 오.
2: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오, 인자요산, 지자요수.
2: 네. 다음에, 예, 또 좋은 게,
0: 아, 예,
2: 좋은 소재 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네?
2: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오?
2: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3: 네.
2: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4: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3: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2: LED, 예,
3: 그다음에,
2: 예,
3: 태양전지,
2: 예,
3: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2: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3: 예,
2: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0: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더운데
0: 아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터널로 들어가라고 해서
1: 어 근데 여기 기찻길이 있어서 네. 느낌이
0: 예전에
1: 좀...
0: 여기가 뭐 기차가 다녔나 본데
1: 네. 가볼까요?
0: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2: I can hear you, but I won't.

0: 시원하다.
1: 엄청 시원해요.
0: 너무 좋은데요?
1: 밖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뭐 진짜.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깜짝이야.
2: 장예원 씨, 반갑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예, 예. 자, 가운데로 오십시오.
2: 어서 오십시오.
0: 백만장자신가요?
2: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백만장자입니다.
0: 네. 지금 이 안에 터널에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세계 최초로 다음 와인도 개발하고 와인 터널까지 개발했는 하상호 대표입니다.
3: 제가 최초로 감 와인을 만들고 40톤 탱크가 10개가 있어요. 100만 개에서 110만 병 정도.

0: 와인터널 뭐하는 곳일까요?
1: 와인터널은 가은 와인을 숙성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가 원래 기차 터널이었나요?
1: 여기가 1897년도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04년도에 완성하고 네. 1905년도부터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37년도 네. 그때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서 폐터널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2: 그런 터널인데 여기를 이제 와인

0: 만드신 게 이제 대표님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2: 네.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어, 제가 우리나라 터널의 원조 아닙니까? 원조. 한 20년 운영하면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0: 근데 이 터널은 군 거죠?
1: 예, 청도군. 원래는 이제 이게 철도청 거였는데.
0: 아, 철도청 거요? 예,
1: 제가 이제 연간 한 3,7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지금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여기 안에 이렇게 시설하시고 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드셨나요?
1: 뭐, 조금 들었습니다.
0: 어느 정도?
1: 뭐, 10억 정도.
0: 10억 정도?
2: 10억. 조금이 아닌데요?
1: 좀 조절 했습니다.
0: 문이 이렇게 열려있고 한데, 여기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나요?
1: 어, 여기는 뭐 누구나. 네. 누구나 와서
0: 피서를
1: 예, 피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예, 예. 활용하고 있지요.
2: 그렇네요.

0: 야, 여기 뭐 벽에랑 천정에도 와인병이 뭐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다 먹은 병인가요?
1: 뭐 손님들이 먹고 남았는 걸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 했더니만 뭔가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너무 시원해서
2: 너무 좋아요, 여기.
0: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피서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연간 온도가 한 15도에서 한 14도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우리 앉아서 와인 맛을 한번 보실까요?
2: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데요?
0: 사실 와인 하면 뭐 보통 이제 포도로 만드는데 감으로 만든 와인은 상상이 잘안 됩니다.
1: 2005년도 와인인데 터널에 오래 숙성하면 이렇게 뭐 곰팡이도 피고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0: 좋았는데.
1: 이 자존심 문제인데?
0: 아, 좋았는데. 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시오.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0: 엄청 단향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은근,
2: 은은한 그 감 네. 향이 좀 납니다.
0: 되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 것 같은데요?
2: 포도주 중에 조금 단 포도주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달달함도 있으면서 그냥 단 것보다도 향이 일단 감으로 만들어서 향이 완전히 또 이제 포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1: 감이 옵니다.
0: 감이 와요.
2: 요건 죄송한데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1: 이 술은 지금 몇 병이 안 남았어요.
2: 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1: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 청도 반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게 반시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1: 그래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는 씨가 없는 그런 네. 그 감이 열리는지 외부에 이제 씨가 나는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도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근데 청도 감을 또 외부에 심으면 또 씨가 납니다.
0: 신기하네요.
3: 주위에 사람들이 야 씨가 없는데 왜 그래 감이 많나 이런 뭐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있고 또 분지고 암놈 숙놈이 그 수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감이 된다. 감으로 만든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감 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장 지역적인 그런 원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말이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감 와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 이게 숙성 어떤 탱크인가 보네요?
1: 예, 이 안에는 이제 와인이 꽉 들어있습니다.
2: 아, 와인 탱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 2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가 있는데 네. 총 28개 있습니다.
2: 28개. 네.
0: 그 와인을 몇 병 만들 수 있어요?
1: 와인은 10만 병 조금 더 만들 수 있죠.
2: 아, 10만 병. 예.
1: 공장에도 한 100만 병 정도 숙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 아, 숙성 100만 병이면은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뭐 최소한 뭐 한 250억.
2: 250억.
1: 예, 정도는.

0: 왜 따라보신 거예요?
1: 지금 곧 병입을 해야 되니까 병입해도 되는지 이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0: 맛있으세요?
1: 충분히 익었네요.

0: 이제 밑에는 아무래도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액이 있으니까 맑은 액의 상태를 보고 또 맛도 보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상태와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몇 퍼센트 말든지 바로 가보죠.
0: 아, 알죠.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오라, 오라. 이번 들어오세요. 더, 더, 더, 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더, 더, 더. 더. 앞으로. 아, 여, 40톤 되는 탱크를 청소하는데 와인이 5만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2: 깨끗해요?
3: 예, 깨끗합니다. 예.
4: 안전히 지금부터 왔죠?
0: 조심해요.

0: 됐습니까?
1: 내가 그 일도 하면은 깨끗하게 잘 될 수 있어.
2: 술은 위생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청소와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에서 이렇게 잔 대놓고 예.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2: 탱크 예. 마담 보실래요?
3: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2: 예, 예.
4: 이건 그야말로 그냥 지금 이제 담은지 2015년에
2: 11년 됐는데 곧 이제 병입을 네. 하려고
4: 10년 산으로 출시가 되는 거고
2: 그렇습니다. 이제 여과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죠.
3: 그래요.
2: 더 깔끔한
3: 톡 쏜다.
4: 이게
3: 약간 톡 쏘는데요?
4: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2: 아 차이 느끼시는구나. 그 와인은 이제 내가 느끼는 맛이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4: 저희가 입구부터 꽤 이제 걸어왔는데 아직 뭐 한참 저 안에 뭐 멀리 있습니다. 그 터널 길이가 총

0: 보니까 안에 박쥐가 많았어요.
1: 박쥐가 원래 동굴의 주인이죠.
0: 예. 그래 제가 조금 들어가니까 박쥐가 확 이렇게 나르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저 앞으로 옆으로 뭐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라는 걸 보고 박쥐 모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꿈을 적어서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꿈이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1: 돈 많이 벌겠다.
0: 방금 이야기한 건 또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 네. 아, 우리 리액션이. 아, 그쵸. 또 막 다들 그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쵸.
1: 대표님도 소원을 좀 적으셨나요?
0: 예.
2: 뭐 적으셨어요?
0: 어,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1: 아니 근데 대표님은 이 와인 터널이 잘 되게 해달라고.
2: 맞아.
0: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2: 원하는 대학에 잘 갔나요?
0: 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 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집인가요?
0: 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2: 세 군데나 갖고 계세요?
0: 대구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1: 네. 대구에.
0: 여기 이제 별장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네. 또 별장처럼. 아, 자연인처럼 사는 집이 있습니다.
2: 아, 네. 자연인처럼 사는 집.
1: 아, 여기가 이제. 산이 뭐 거의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이렇게 둘렀어요.
2: 맞아요. 아, 네.
1: 거실인 것 같은데 뭔가 생활감이 좀 없어요. 이게
0: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1: 아니 저기 TV가 거의 운동품 수준이에요.
0: TV를 잘 안 보니까.
1: 아, 가구들도 꽤 이제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2: 맞아요. 이게 티가 나는 게 에어컨부터 여기에 이 전화
0: 예.
1: 인터폰이 색깔이 바래
2: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0: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입니다.
1: 아 예.
2: 오 좋은데요 대표님?
0: 뷰가 좋아가지고.
1: 네.
0: 한번 보시죠.
2: 한옥처럼. 우와 감나무 밭 뷰.
1: 앞에 이제 산도.
0: 예, 산도 있고. 저런 넓은 산과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힐링이 됩니다.
2: 진짜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1: 아.
0: 그리고 이쪽 문을 열면.
1: 아, 이쪽에도 있네.
0: 예.
2: 우와, 거기도.
0: 뭐, 대나무 숲. 네. 이제 바람 불면은 대나무 숲이 삭삭거리는 소리도 아. 참 좋고. 조용하게 한번 있어보면 바람 소리가 들릴건데요.
1: 매미 소리도.
2: 예. 매미 소리가.
0: 풀벌레 소리.
1: 아, 풀벌레. 매미
3: 소리였나?
0: 매미 소리인가?
1: 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 쓰시는 저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2: 예, 가끔.
0: 예. 가끔 들립니다. 여기는 내 여름에 사용하는 또 다른 별장이라고나 할까? 1층에 형도 있고, 2층에 천장도 넓고,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한번 가볼까?
4: 형님! 운동을 합시다!
5: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6: 예, 좋은 아침입니다.
5: 항상 좋은 아침.
7: 대표님, 저기, 앉아.
5: 대표님,
7: 좀 더 놀자, 잉?
4: 당신다, 당신다.
7: 오파.

0: 대표님.
1: 예. 네.
0: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흥분하시는 거예요?
1: 예, 형님하고 항상 같이 하죠.
2: 예. 예, 그렇죠.

0: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1: 예. 제가 얼마 됩니까?
0: 제가 너무 힘든데요?
1: 아, 괜찮아요. 형 몇 킬로입니까?
2: 3킬로 됩니다.
0: 다 뛰는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1: 어, 뛰고 또 뭐 차도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씩 합니다.
0: 노래를 부르세요?
1: 아, 예.

0: 드시는 거예요?
1: 오늘 삼계탕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0: 그거는 그럼 대표님이 끓이신 거?
1: 아, 형님이. 오늘의 셰프는 형님입니다.
2: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격증은 없지만 뭐 역할을 좀 합니다.
1: 형님이 요리하면 설거지는 이제 또 제가 또 동생이 하고.
2: 또 벤치 놓고. 이 맛에 시골에서 하자. 자, 이거 넣고.

0: 느낌이세요? 미소와 저절로.
1: 피리네.
2: 맛이 어떠세요?
3: 아, 좋아요, 좋아.
1: 바로 이 맛이.
3: 응?
0: 그럼 대구집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1: 원래 일주일에 반은 여기 있고 반은 대구 있으라고 했는데 청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 걱정이 혹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면 어떨까 좀 고민됩니다. 수시로 전화합니다. 번호 괜찮나? 승하고 둘이 뭐 옷 벗고 지내니까 제일 편합니다.
4: 이 힐링 공간, 예? 자연 속에서 사실 사람 오면 이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뭐 오늘이 뭐 최고로 Now and Here 아닙니까? 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뭐 그래서 합니다. 또 오히려 또 오히려 발전을 위하여
5: 형제의 우애를 위하여
4: 위하여

0: 성도 특산품으로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우리 하상호 대표님. 저희한테 주실 게 있죠?
1: 제가 네. 이 백지 수표를 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500만 원인가요?
1: 예, 500만 원.
0: 500만 원, 500만 원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제가 가두리 양식업을 한다고 네.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2: 그때가 몇 살쯤이셨을까요?
1: 그러니까 86년도 예, 그 한

0: 이었어.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했으니까.
1: 그때 500만 원이면 꽤큰 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양식장을 하셨나요?
0: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뭐 성격상 취직하면은 6개월 만에 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욕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야,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매사에 뭐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이었는데, 저는 모험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더 수월할 텐데. 야, 좀 제발 말좀 걸지 마라. 일이 방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 뭐 그래, 내가 또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또 아버지나 큰 형님이 또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보니까 판이 좀 작더라고. 나는 월급쟁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0: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저는 민물 양식업이 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향 인근에 50만 평 되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양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그 부모님께서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 졸업했는데 왜 갑자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냐라고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반대 안 하셨어요?
0: 근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이제 가는 길에 또,
1: 해봐라.
0: 예, 또 뭐, 지원해 주시고.
2: 그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야, 네가 코에 키우려고 내가 대학 보냈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섰어요. 그래도, 아, 이거 뭔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립니다. 남자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1: 사실 근데 뭐 양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3: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한 번에 이제 태풍이 세르마 태풍이라고 태풍이 오는데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하면 바람이 하면 싹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태풍 전야라고 조용합니다. 바람 한점 없어요. 그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해요. 태풍 오니까 죽는다고. 난못
2: 난못
0: 나갑니다.
2: 나갑니다.
0: 난못 나갑니다. 가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면 선장이 타타이 배와 함께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양어든 거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뭐 난리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죽는다고. 그래서 배 타고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태풍이 팡 하면서 오는데 가두리가 그게 막 몇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저걸 했는가? 나이가 20대야.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양식업을 했습니다.
1: 아니,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했던 양식장은 어떻게 좀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0: 대구야. 아파트 한채 정도.
1: 아파트 한채 정도.
0: 뭐 20대 그래도 뭐 아파트 한채 장만했으니 뭐 그런 대로 만족을 하죠.
1: 그왜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계속 안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0: 정부에서 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게 됐나요?
0: 그러면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 전기밥솥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밥 가지고 그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에게, 엄마, 내 그, 식혜 사업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빨래 빨다가 갑자기 빨래를 확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도 식혜 만들 줄 안다. 응, 막 웃으더라고. 와, 그래. 제가 문 닫고 나오면서 좀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2: 뭐 마음이 좀, 뭐 좀 편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또 가산습니까?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식혜.
3: 너무 잘 알죠.
2: 아, 아세요. 네. 식혜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탄산 음료는 아니면 주스 정도 음료가 캔에 뭐 담겨서 이렇게 나왔는데 식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전통 음료가 캔으로 팔리는 그런 하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엿기름이 뭔가 아세요?
3: 알죠, 알죠.
2: 식혜 원료, 뭡니까?
1: 엿기름.
3: 엿기름.
2: 엿기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엿기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면, 네. 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엿기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엿기름 공장을 만드신 건가요?
2: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식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입니다. 원료 엿기름이라 하거든요. 사업화되려면 이게 이제 균일화가 돼야 되고 균일화 그리고 연중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 주위에 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에 의존하고 또 뭐 계절마다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을 하게 되었지요.
1: 그러면은 이제 엿기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식혜만 만들어 팔면 되겠네.
2: 그래 제가 엿기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에 이제 구매 담당자가 네. 소문 좀 듣고 지역에 왔는 거요.
1: 엿기름을 좀
2: 안더라고. 드디어 찾았다면서.
1: 네. 엿기름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대표님
2: 집밖에 없었습니다.
1: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엿기름만 납품만 한 건가요?
2: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업체가 파우치로 네. 이제 파우치 째먹는 있잖아요.
3: 네.
2: 거기에서 조금 만들었어요.
1: 네.
2: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야, 캔으로 가자. 캔으로 가면은 이거는 판이 커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음료 공장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캔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할게. 당신은 팔아라.
1: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캔 식혜가 없었죠?
2: 없었죠.
1: 없었고, 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3: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1: 아니, 왜냐면 그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2: 아, 엄청났지요. 네. 그때 출시되자마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식혜를 마시고,
1: 맞아요.
2: 애들부터 어른까지 대박났는 거예요.
1: 맞아요.
2: 광풍이 불었습니다.
1: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1: 아니, 오랜만에 한번
3: 괜찮아요?
1: 나온 김에
2: 저도 하는 거
1: 드려봐요. 예예 드려보시죠 한번. 아 여기
3: 언제로
1: 1993년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네,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대박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혜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식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3: 아, 그래요?
2: 그렇지.
1: 이 아무 때나 맨날 집에서 상시적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3: 네.
1: 아주 어떤 특별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가족 잔치나
2: 잔치,
1: 이럴 때만 담궈요.
2: 맞아요.
1: 그래서
3: 기다려야 돼요.
1: 그때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2: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0: 지금 도면상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팔리거든. 매장에는 진짜놓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시행 안 준다고 막 부랴부랴 막 전화가 오는데, 그래,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돌리고, 이 식혜 사업이 막 이래, 커지니까, 우리 소비 랭킹 3등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제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에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4: 닭식혜가 24년 식재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1: 여기서 드는 의문이,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돈은 어디서?
0: 그래,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이제 식혜 사업하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몰빵.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안에 그냥.
3: 진짜요?
0: 그냥 날아갑니다.
3: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1: 뭔가를 보셨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0: 그래,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3: 전 재산인데.
0: 아, 이게 어깨도 무겁고. 제가 나이 뭐 이제 뭐 31, 32 뭐 이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거 잘못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 모든 전재산을 보증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3: 그때 어느 정도를 버셨을까요?
0: 그때 한참 일할 때는 연간 한 300억 정도.
1: 연매출이?
0: 예, 예.
1: 90년대에?
0: 90년.
1: 90년 중반에 연매출 300억이면 뭐 최하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3천억 하는 거네.
0: 뭐, 그래 됩니까?
1: 아니, 어찌됐든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0: 그래,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야야, 야, 니 대단하다. 오. 내가 평생에 버는 돈을 니는 한 달에 다 버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탁 쳐다보니까.
3: 대견하죠.
0: 대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더라고.
1: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게
3: 사실 이제
1: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3: 진짜 갚지 않으셨을까요?
1: 아니, 갚으셨어도.
0: 예, 그렇지.
1: 갚으셨어도 예. 대주주는
0: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녹아있죠.
3: 그럼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예. 말 그대로 백만장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0: 형제, 뭐, 이제,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차 사주고, 그 사업 자금 형제들 대주고.
1: 아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됐는데 계속 안 하신 건가요?
0: 제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장을 보고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04개 업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료 업체

0: 업체, 제약회사 다 뛰어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판이 작잖아요. 지금 보면 그 작은 판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작아지니까.
1: 제가 또 누굽니까? 위기가 기회 아닙니까? 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한번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혜 엿기름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0: 엿기름 공장하는 지인에게 그 낚시케 그리처 넘겼어요. 당신이 다 해라. 당신이 다 해라.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넘겨주고.
2: 얼마나 친한 지인인데?
0: 친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는 열망. 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3: 다 넘긴 걸 후회는 안 하세요?
1: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 있어서 그냥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했는고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때 혈기로서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진했습니다.
2: 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꽃감도 있고 뭐 감 말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 와인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제가 이제 공장에 청도에 있어서 청도 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나 깨나 감이요. 감을 가지고 뭘 할까? 감. 갑자기 포도로 포도 와인 하면 감으로도 감 와인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제가 또 누굽니까? 아, 남이 안 가니까 또 내가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들었죠.
2: 그러면 얼마 만에 개발을 하신 건가요?
0: 한 3년 걸렸는데.
2: 3년. 예. 잘 팔렸습니까?
0: 서울에 현대백화점 압구점 네. 본점이죠. 네. 입점을 또 해 주셨어요. 했는데 감 와인이 뭔가도 모르고
1: 그래서 이야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9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청도로 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청도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뭐 관광객이 관광객분들이 저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어림잡아 한 500만 명 가까이 그러면 1인당 뭐 만 원씩만 써도 그분들이 청도에서 한 500억은 쓰신 거니까
1: 엄청나죠. 예,
0: 식사라도 하시고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시고
1: 청도 홍보대사시네요.
0: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으로 또 감 와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예,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죠.
3: 청도 야호! 청도 야호!
0: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하상우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가요?
2: 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혼자 오만고생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돈 좀 번 분들은 사업 접고 인생 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도 어떤 삶의 주역이 되고 싶잖아요. 몸도 마음도 한참 이래 젊었을 때 이때 치열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와! 장난이 아니에요.

0: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야, 귀여운 게 많네.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1: 쭉 뻗어보세요.
2: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5: 일기장이요.
4: 방과 후에 한 일은?
5: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4: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5: 빨간 머리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오리를 길렀던 거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4: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5: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4: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4: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5: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4: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5: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0: 상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당신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글씨를 해독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교과서를 점령한 삐뚤빼뚤한 글씨. 채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지에 날려 쓴 글씨. 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하고 힘없는 글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0: 더 이상 쓰지 않는 시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0: 글씨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초등학교 4학년 세연이가 글씨 교정 학원을 찾았습니다.
1: 네. 잘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2: 그리고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0: 글씨를 진단하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 여기서 이런 불필요한 액션, 다시 잡는 액션들이 있거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거야. 여기 한번 작성해보자.
1: 네.
0: 세연이는 자신의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국어 시간, 뭐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나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일기 내용을 작성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손이 아파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세연아 이거 어야 아니면 아이야 라고 헷갈려 하셨던 부분 적이 있어요. 제 글씨는 균형이 안 잡혀 있었어요.
2: 엄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굴려서
0: 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2: 자, 네. 자, 연필 끝이 12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손 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0: 글씨는 자신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1: 친구들이랑 비밀 쪽지를 보내고 찾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작성한 거 누구냐 이거 너무 글씨가 그런 말을 조금 안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대충 막 날려서 쓴 것 같아.

0: 그 개미처럼 날렸었다. 잠자리처럼.
1: 해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2: 아이들 사이에서 글씨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3: 국어 시간에 발표할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발표를 못 해가지고 저랑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1: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열심히 쓸, 이쁘게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2: 글씨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필이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못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겐 다른 글씨가 간절하죠.
4: 제가 작년에 국가자격증을 준비했었는데 국가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처럼 뭐 태블릿 PC로 시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다 연필로 시험 봐야 돼요. 너무 좀 글씨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5: 은행에 가서 뭐를 주소로 쓴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뭐 피해자라도 가서 뭐 써야 되니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떨려요.
2: 글씨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구 14억 6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도 의사가 쓴 처방전입니다. 악필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인도 법원은 의대 교육 과정에 손글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악필로 인한 의료 사고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악필로 인한 처방 실수로 매년 7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죠. 대체 악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과거 교실에서는 일명 깍두기 노트를 가득 채우며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글씨는 학교 생활 속에서 노트 필기, 시험, 일기, 편지 등 수많은 쓰기 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 갔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6: 나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야.
7: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
2: 학교에서도 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충분히 써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8: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예.
2: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 학교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글씨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4월 한 달간 매일 40분씩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9: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얼마나 잘 잡나 보자. 우리 연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빵이야에서 연필을
10: 이렇게요.
9: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위에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쥐면 연필 바로 잡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보여주세요. 자, 너무 앞쪽에 가깝게 잡으면 안 돼요. 평소 하던 대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2: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필 잡는 법과 선 긋기 같은 기초부터 연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의 힘을 기르고 나면 사방 그림 익히기를 하는데요. 사방 그림이란 정사각형의 칸 안에 열십자 보조선을 그린 형태입니다.
11: 1번만 가운데에서 끝까지 3번만 가운데로
2: 초성, 중성, 종성이 제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바른 글씨가 되는 한글. 1학년 아이들은 낱자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글씨가 비뚤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사방 그림으로 연습하면 글씨가 점점 균형을 잡아갑니다.
12: 아이들이 사실은 늘상 말하기나 듣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사실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연필 바르게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획순에 맞게 날짜별로 쓰는 것,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잡아줘야 이후에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 첫 번째 도전은 지금 내 글씨 모양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점점 글씨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2: 제작진은 글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4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문장은 동요 반달의 1절 가사.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13: 처음에 이제 선긋기를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5분이면 끝나는 활동을 10분, 20분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반듯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9: 우의 이응 아기수리 몇 번 방이에요?
14: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15: 그 줄 맞춘
14: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워요?
15: 네.
2: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15: 어쩔 때는 시옥도 어려워요. 기억도 어려워요.
2: 세훈이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9: 자, 앞에 보세요. 다이아.
16: 선생님, 잘 못하겠어요.
9: 가짜요?
2: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글씨를 쓰는 것은 운동과도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0: 4주간의 글씨 교육에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0: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태훈아, 잠깐만 똑바로 안
2: 좀 지우고 다시 써볼까? 오케이, 땅에서, 아, 하늘에서 땅으로 반듯하게. 이번에 진짜 하늘 벗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써질 때는 좀 울고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 좀 달래주는 게 힘들었어요. 또 세훈이 또 아쉬운 글씨 있어? 다시 쓰고 싶은 글씨?
3: 없다.
2: 없어? 그럼 영어만 다시 써볼까? 반듯하게.
0: 세훈이의 아빠는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에 행동과 눈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4: 원래 이제 세훈이가 다른 태블릿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매체를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에는 좀 행동도 천천히 느려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0: 4주간의 글씨 수업 마지막 날.
5: 새싹처럼 쑥쑥 내 글씨가 자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자란 글씨를 멋지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0: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는 힘주어 바르게 써내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글씨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0: 인간에게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이란 것도 있습니다. 파인 모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이 말단, 특히 대표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의 근육 운동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근육 운동, 또 소근육 운동 기술입니다. 손글씨 쓰기는 소근육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지고 잡고 흔들며 넓은 세상을 배워가죠. 흙놀이, 모래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놀이는 물론 옷 입고 벗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의 일상의 활동들이 모두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0: 특히 만 3세에서 6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가락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이 소근육과 또 우리 눈과 운동의 그런 통합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시기에 그 경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뇌나 몸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이 독특한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과 손, 입술 등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요. 신체 부위별로 대뇌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봤을 때 가장 넓게 차지하는 감각, 운동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2: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인류 문명에 굉장히 위대한 발견들이 다 손을 통해서 뭔가 구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의 일부분이라고

0: 다 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글씨를 써보는 연습이 인지적으로 학습에까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1: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글씨를 학문과 수학의 결정체로 여겼습니다. 쓰고 또 쓰는 행위가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죠. 손글씨, 과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2: 아, 좋아. 아, 그럼 박찬이야.
1: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2: 진다가이가이보.
1: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풀어야 할 시간.
3: 뭔가를 만들자.
4: 뭘 만들자? 클레이로.
3: 네, 클레이 해. 그러면.
4: 형은 이제 학습지를 풀어야지.
3: 맞아.
4: 학습지를 풀라니까.
3: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4: 학습지를 풀고.
3: 아니, 좋아.
1: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3: 제가 좀 활발해서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 차리면 이제 거의 한 몇 시간씩 지나서 이미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 숙제 맞다 해야지 할 때는 이제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1: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서준이.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서준이네 반 6학년 학생들과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 고학년 권장 도서인 책 긴긴 밤을 나눠줬는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긴긴 밤을 견뎌내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5: 한 글자씩 내가 단어 또는 문장 형태로 내가 읽고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이거 빨리 써서 다 끝내야지 하고서 막 휘갈겨 쓰거나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1: 앞으로 4주간 하루 1시간씩 학교와 집에서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3: 필사를 제가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생소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 집중하기 어려운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은커녕 한 장을 쓰기도 버거운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2주째. 서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을 넘기기 힘든 책상 앞. 필사를 시작하니 무려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0: 서준이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1: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잡생각 없이 그냥 필사만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0: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좀 막막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든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안가부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1: 필사 프로젝트 마지막 날. 서준이네 반 6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4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글씨 쓰기를 했는데요.
2: 그리고 글씨 크기가 되게 일정해졌어. 그렇지.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저렇게 보니까 진짜 잘했다.
1: 필사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보니 아이들의 글씨가 눈에 띄게 진하고 반듯해졌습니다.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면서 좀 쓰긴 했는데 나중에 좀더 익숙해져서 더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더잘 써진 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서준이의 글씨는 어떨까요? 필사 1주차엔 기울고 흐릿했던 글씨가 약 한 달 만에 안정되고 또렷해졌습니다.
0: 원래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서 뭔가를 쓰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줘야 하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1: 제작진은 필사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수행 자기 평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은 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4: 오늘은 수행도와 만족도를 점수를 체크할 건데 오늘 나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몇 점을 줬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1: 과제를 끝내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즉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게 글씨 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발표 잘하기 순이었습니다. 58%의 아이들이 꼽은 바르게 글씨 쓰기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 COPM의 결과는 전후 검사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의 경우 총 14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보고했는데 수행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 만족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으로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4점에서 9점으로 5점이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도움으로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건 뇌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 표면의 혈액 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시게 되면 혹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1: 전전두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주의 집중, 단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그중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은 말하기와 같은 언어 표현에 관여합니다. 모니터의 문장

을 보고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전전두피질 활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활성 폭이 크지 않았지만 손글씨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활성됐습니다.

0: 대학생 8명을 관찰한 결과 타이핑을 할 때보다 손글씨를 쓸 때가 전전두피질의 활성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파일럿 실험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뭐 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공간을 어떻게 메꾸면서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타자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그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자기는 이제 키만 누르면 되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손글씨를 쓸 때 특히 이제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를 썼을 때 기억, 감각 처리, 운동 제어 관련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교한 연결 패턴은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손글씨 활동이 성인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까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팀과 함께 손글씨 활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매와 치매 전 단계 성인들의 인지 검사와 뇌파 검사를 실행한 후 한 달간 손글씨를 쓰게 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2: 글자는 틀려도 되니까 그날 그날 그 주제에 맞게 예. 편안하게 써보시고 한 페이지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제시된 주제를 보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상을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3: 특히 노인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시다가 주제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다던가 혹은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 쓰기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입말로 하는 어떤 말하기 표현보다는 확실히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좀 두뇌를 많이 가동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이형우 씨 댁을 찾았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경도 인지장애라는 결과를 받은 이형우 씨. 글씨 쓰기를 시작하며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4: 가끔 가족의 심부름으로 장보기를 할 때 그때 한두 가지 잊은 적은 있지만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전에는 두세 가지 기억 못했던 것도 어쩌다 한 가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약은 내가 맨날 챙겨줬지. 밥은 먹으면 무지건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더라고요. 요새는 잘 찾아 먹어요.
0: 손글씨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포함된 경도 인지장애군은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 경도 인지장애군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향상된 폭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대기하고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지연회상, 그다음에 진압력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경도 인지장애군 중 손글씨를 쓴 그룹의 인지능력은 1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뇌파 사진인데요. 빨간 영역은 인지 저하, 파란 영역은 안정적인 피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3: 지금 전체적으로 다

0: 그 고비율 영역, 빨갛게 보이던 고비율 영역들이 다 감소된 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좌우뇌가 조금 균형 잡히면서 파란색이 많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지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뇌파에서 변화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되게 유명한 스터디가 있잖아요. 순영원 연구라고. 부검을 해봤더니 나중에 거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니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가득한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생각할 적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손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우회로가 만들어진다고요. 우회로가 많이 만들어진 뇌는 사실 하나의 다리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예비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예비 배터리가 이제 활용되는 것처럼.
2: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 다시금 손글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필기체 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학교에서 필기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했죠. 아이들의 손글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글씨 교육에 열정적인 6명의 교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3: 이건 제가 딱 4월 1일에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이제 편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글씨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 수 있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십자공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줄에 10칸씩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칸이 너무 이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씨 교정을 하면서 배운 공책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글씨가 예뻐져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걸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젠 칸이 없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네모 칸에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제 글씨체랑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뿌듯함을 이제 느끼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4: 네, 저는 올해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씨를 좀 앞에 보여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 글씨인데 요렇게 쓴 글씨였다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5: 변했다.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확 되더라고요.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모양 틀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글씨 연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알고 나면 원래 다른 글씨를 잘 썼던 친구들은 이 기본 정자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고, 아이템을 장착하듯이 그렇지 않고 날려쓰기만 했던 친구들도 바르게 써보면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자기만의 글씨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6: 손글씨를 제가 아이들한테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저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사하는 거를 좀 줬어요.
1: 유영희 선생님은 이른 아침을 공략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습실에 모인 아이들.
2: 아이고. 아이고. 짧은 거 그러면 글을 쓰게, 생각을 쓰게 많아진다.
1: 이곳에 온 학생들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 아이들.
0: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기쁨과 슬픔. 잘했네.
1: 이들이 글씨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예쁘게 쓰려고. 논술이나 그런 거 볼 때도 글씨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1: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은 언제나 아낌이 없습니다.
0: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 알지? 글씨가. 그리고 선생님이 있으면 끝까지 진짜 잘 쓴다. 봐봐.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4: 막 쓰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쓰니까 좀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점점 교정이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뿌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씨는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노력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쓰는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유영희 선생님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 전체가 손글씨를 써서 대회에 출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입시의 무게를 짊어진 청춘들이 글씨를 쓰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연습 공책을 가득 채우며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갑니다.
2: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쓰고 있어요.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이 시를 접하게 되는데 마음에 좀 깊게 와닿은 시였던 것 같아서.
3: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정지용 시인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 정지용 시인 시집을 많이 읽다가 이게 뭔가 딱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서 썼습니다.
1: 시를 써내려가다 보면 시인의 깊은 생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흐름에 둘러싸인 공주의 한 작업실. 나태주 시인의 작업실입니다.
4: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종이한테 부탁해요. 잘좀 글씨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붓한테 부탁해요. 내말좀잘좀 받아주고 내 부탁을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 네가 좀 써달라 이렇게.
1: 시가 그를 찾아오는 날이면 손글씨로 시를 받아냅니다. 그에게 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종이와의 대화. 1인칭이 2인칭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자 고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계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손편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4: 귀찮았어요. 편지. 편지예요.

0: 사람은 어떠세요?
1: 고맙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쪽지 편지는 요만큼 온 것도 난 버리지 않아요. 어? 손편지. 그 쪽지 편지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 들어있죠. 어? 나는 이 손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0: 글씨를 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자기 확인 행위죠. 자기 확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글을 내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내 거죠.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씨 쓰는 것은 이거 아날로그인데, 이게 배제되면 디지털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반성해. 자기가 읽어봐서는 물론 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타인이 읽어볼 때도 해독이 가능하게 써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 최소한도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2: 글씨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글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엔 삶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직면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과정이다.
4: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 삶의 궤적 같은 게 글씨에 남는 흔적이잖아요.
5: 나중에 그 솜씨가 없어지면 전부 다 무미건조한 텍스트만 나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6: 글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지점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재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강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자동차도 조선도 기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의 손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해졌습니다. 문제

문제는 돈이었죠.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1960년대 한국 앞에 놓인 숙제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샘물을 뽑는 제선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제강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변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 영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 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전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다 팔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컨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컨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배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맞추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탬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K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형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메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K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 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함,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심.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좀 100% 좋을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의 등장을 보게 될 것 같은 빌로도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

0: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소개 좀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희 우르과 풍각쟁이들이라는 팀이고요. 이런 음악 합니다.
0: 네. 저걸 짚을까 말까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살인면이에요. 의상 컨셉만 한번.
2: 아, 옛날 그 연주자분들이 빨간 가운을 입고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마지막으로 이 알맹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면들.
2: 아, 그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0: 뒤에 기타리스트 분 요 페달 보드가 도마죠, 이거? 아까 발견했는데, 예, 도마예요. 쉽지 않습니다.
3: 그 길을 갈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4: 전고로 막
5: 사실상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각자 섞는 건데 국악 장단 위에 뭐 레게라든가 뭐 아프리칸 리듬도 섞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다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6: 국악 전통 장단 중에 언무리 장단이라는 그런 장단 위에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디를 사용해서 힘차게 달리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7: 재밌게 봐주세요.
6: 와, 안 맞아 심지어.
8: 아, 즐겨주세요.
9: 아, 근데 재밌게가 이미 즐기는 거
6: 맞아요.
10: 하나 둘 셋.
7: 재밌게 봐주세요.

토크 음악을 하고 있는 김초원이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은 저에게 홍대 마녀라고 불러주는데, 뭔가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어두운 면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었거든요. 19살 그쯤에 서울 올라와서 완전히 홀로서기로 음악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고 취업해라.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했어요. 나 촬영에 거의 EBS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더니 그 EBS에서 하는 헬로루키인가 뭔가 그거 맞아? 해서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런 건못 해주셨지만 속으로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전자음악하는 넬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홍대 클럽 다니면서 진짜 슬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풀다가 이제 피라라님의 팬이어서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약간,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약간 파괴적이다 보니까 춤도 추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풀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예.

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바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좀 골라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이제 바꿔보는 연습도 하지만 절대로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주운전 방조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원인, 사고, 단속, 처벌, 안전운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운전 중에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 원인이라고 한다는 건뭐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전반에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riving. 운전이죠? driving.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ing. 기본적인 단어부터요. drunk driving. drunk driving. 힘을 앞에다 주세요.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Drunk driving.
0: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또 나왔는데, DUI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두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DUI,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뭐 미드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따왔고요. 여기서 U를 따왔고요. 여기 I를 따서 DUI 이게 뭐라고요? 음주운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번갈아 저희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절대 철자 순서밖에 안 됩니다. DUI, DUI 몇 번만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0: Good. 자, 이거 뭐냐면요. 음주운전이란 명사죠. 술 먹고 운전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술을 먹어야죠. Drink and drive. 그죠? Drink and drive 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게 안 돼요.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쓰려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왜 여기서부터 하냐?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쓰는지가 정리가 돼야 문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should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동사로 풀어줄 수 있는데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볼까요? People should never. 이건 아주 강력한 부사죠.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자, 그래서 여기선 drunk driving이란 단어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요. 주어를 이걸로 잡을 거면 이렇게 동사로 풀어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0: 가장 기초적인 문장부터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자. driver죠? driver. 근데 어떤 driver예요? drunk driver. Drunk driver, 그죠?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 Drunk driver.
0: 간단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다, 위험하게 하다, 그쵸? 본인도 위험하죠. 아니, 술 먹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게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을 텐데, 자 그러면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남을 위험에 빠지게 할수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험이란 단어는 danger잖아요. Put the driver in danger. 자 put in danger. 느낌 오시죠? 콜로케이션. 자, 위험에 빠뜨리다. 누구를? driver. 운전자.

0: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Put the driver in danger. 들어보세요.
1: Put the driver in danger. Put the driver in danger.
0: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others. Put others in danger. 그죠? Put others in danger. 들어볼게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간단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입에 붙여놔야만 쓸 수 있어요. In danger, in danger. 오케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럴 때는 음주운전을 뭐로 잡을까요? 명사로 잡을까요? Drunk driving을 주어로 잡는 거예요.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S가 붙어야 되죠? 3인칭이고 현재 시제니까 S 붙여서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문장들 영작할 때 틀리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0: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오케이.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되죠, 우리가.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든 강화된 처벌을 통해서든 규정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어떤 개선된 인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또 확산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는 drunk driving accident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뒤에서 꾸며볼까요?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로 잡아볼게요. drunk driving accident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요. accidents that are 생략했겠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고 caused by drunk driving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사고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한 번 더요.
1: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뿌리 뽑다는 뭐 그대로 뿌리를 뽑아 볼까요?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root죠. root. 뿌리, 뿌리. 이걸 동사로 쓸 수 있어요. root out. 자, 뿌리 잡아요. 뽑아요. root out. 그죠? root out. 강세를 앞에다 줘요. 뒤에다 줘요. 뒤에다 줘야죠. 왜? 구동사는 무조건 힘을 뒤에 줘야 돼요. root out. We need to root out drunk driving. root out. root out. 쉬우면서도 아주 유용하죠? 들어볼게요.
1: Root out. Root out.
0: 인식이란 단어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인식. 우리들의 인식.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Awareness. 좀 어려운 단어예요. Awareness. Awareness. ness가 아니라 ness. Awareness. Awareness. 조금 더 높은 인식을 greater awareness라고 그래요. Greater awareness. 이거 발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좋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자, greater awarenes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작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 부분을 갖다가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즉,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강세 주세요. 부정어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Never okay.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문장 다시요.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오케이? 들어볼게요.
1: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0: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영작 연습하는 문장들은 정말 엄선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오늘 이제 원인을 얘기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이제 원인이고 그렇죠? 그 인식 제고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세 가지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자, drunk driving 자체는 음주운전이란 명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사 두 개를 붙여서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그렇죠?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다. Danger. 앞에 in이죠?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개선된 인식.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자, 이번 주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

기본적인 단어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수 있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EBS English 앱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와서 저랑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Gather versus collect. Gather versus collect. 오늘 비교할 단어들, gather, 그리고 collec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gather입니다. 이거는 모이다 혹은 모으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th 발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직은 잘 안 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th 발음은 th 하고 the 이런 발음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둘 다는 살짝 메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메롱은 혀가 살짝 나와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Gather, gather. 그래서 살짝 보이죠? 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Gather, gather. Very good. Gather.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Okay, gather의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Gather는요,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을 때 주로 gather라고 합니다. 물론 물건들도 gather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도 사실 gather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모이다 할 때도. 그래서 when people are coming together in one place. 어떻게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도 gather라고도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gather the boxes.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Gather, 모이다, 모으다, gath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우리 같이 상자를 모으자.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상자가 흩어져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ather the boxes. 해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Very good. 두 번째는요.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가야만 해. 그래서 뭔가 어디 사무실에 이제 여기저기 핸드폰이 여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고 잠바는 저기 있고 이렇게 흩어진 느낌에서 이제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챙겨서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네, 물건을 영어로 things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시죠?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이거는 식구들이 TV 주위에 모였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때 여기 위치 저기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gather 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read this out one last time.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다음은 collect입니다. 네, collect는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ct. collect. 여기서는 오 발음이지만 호 이런 느낌 아니고 collect. 여기는 거의 A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call 할 때 collect. collect. A하고 U 사이인 것 같아요. collect. 오케이?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collect. col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그래서 커보다는 lect에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s. collect 취미나 연구의 목적으로 뭐를 모을 때 collec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llect when we are gathering many different things, especially as a hobby, right? 그리고 뭔가 거둬들일 때도 collect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둬들일 때도 사실 gather하고 약간 겹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I used to collect postcards.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Collect, 수집하다. Collect. 첫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너는 어렸을 때 우표를 수집했어? 네, 여기서는 취미 생활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 gather보다는 collect.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그러면 Yes, I collected stamps. 아니면 Yeah, I collected coins. 뭐 이런 식으로 collect. 취미 생활에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가 훨씬 적합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used to collect postcards. 나는 엽서를 모으곤 했어. 그래서 똑같이 취미 생활로 뭔가 엽서를 모으는 거는 collect postcards.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어. 네,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이 문장에서는 사실 I gathered my things and left도 괜찮아요. 근데 gather는 조금 더 뭔가 흩어진 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정리해 드릴게요. Gather, 이거는 모이다, 모으다. 뭔가 흩어진 거를 모을 때 gather.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gather. 그리고 collect는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뭔가 취미생활 관련돼서 collect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Great job,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 주제는
1: Daily Routines입니다.
0: Daily Routine입니다. Daily Routine. Daily 하면은 매일의, 날마다의라는 형용사고요. Routine 하면은 정해진 틀이죠. 그래서 Daily Routine 하면 매일의 일과 정해진 하루의 일과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내일은 이렇게 보낼 거 no. 그런 건 루틴이 아니에요.
1: Yeah, things that you do on a regular basis.
0: It has
1: right?
0: to be the same.
1: The same.
0: Every day.
1: Yeah, for sure.
0: 그래서 데일리 루틴이 이번 주의 주제고요.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used to have a strict daily routine.
0: 네, 저는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Strict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그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yeah.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Mm-hmm. 그래서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Okay.
0: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계신 조던 씨입니다.
0: Exactly.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네, 전에는 일과가 나름 꼼꼼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So Jordan said,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네, back in college,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한 일과를 유지했었는데 딱 뭐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But now that I am unemployed, 지금 실업자 상태, 실직 상태 또는 일을 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I let it go to the wayside. Let it go to the wayside. 이 wayside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다,
1: yeah.
0: 방치 just,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1: Just kind of let it go wherever 네. it goes.
0: 그냥 하루를 방치 상태로 두고 yeah.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네요. 오케이.
1: Okay. Right. Yeah, let's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1: 'Since we stick to a strict routine here on the show, you know that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사실은 충분한데 back when I was in college라고 해서 과거라는 느낌을 더 살려줍니다.
1: Yeah, you really get the feeling like that there's been a lot of time,
0: Yeah,
1: or it's like
0: back.
1: really in the past.
0: 사실 조던 씨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최근에 졸업을 했거든요.
1: Right?
0: 그래서 back when I was in college 하면 더 실제보다 더 옛날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1: Yeah.
0: 아무튼 예전을 말할 때 강조할 때 쓰기 좋은 표현이 back when입니다. I had a really strict daily routine. 저는 일과가 아주 엄격하게 꼼꼼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1: But now, she says, but now that I've graduated and I'm unemployed, I've really let that routine go to the wayside.
0: Now하고 now that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들었을 때나 읽었을 때, but now 하고 컴마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제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조던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but now that I 이거예요.
1: Yes, but now that I've graduated.
0: 네, now that I, now that으로 시작하는 이 말은 뭐뭐 했으니 이런 상태이니까라는 뜻이죠. 그래서 now that I've graduated 이제 졸업을 했으니. And I am unemployed. 일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I've really let that routine go to the
1: Wayside. Wayside.
0: 네, 길가 도로변을 뜻해요.
1: Yeah.
0: 길가나 도로변으로 가게 내버려 둔다, 가게 내버려 뒀다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냥 내버려 둔다,
1: Yeah.
0: 뭐 방치한다는 뜻이 될까요? Why is it a bad thing to let it go to the wayside?
1: No, because you can't really do or accomplish anything over
0: Yeah.
1: there. It's
0: 저도
1: just there's nothing there.
0: 네.
1: It's just it's gone.
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Yeah.
0: 도로변으로 그냥 가게 내버려뒀다. 원래 이제 뭐 그런 반대되는 것은 어딘가 보면은 뭐 집이 될 수도 있겠고
1: Right.
0: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1: Yeah.
0: 버리는 느낌이죠.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거.
1: Yeah, to the wayside. Like it doesn't have a purpose
0: It
1: anymore. It's
0: doesn't
1: just
0: have
1: sitting there.
0: value.
1: Yeah, value.
0: 그렇죠.
1: Yeah, something like
0: 약간
1: that.
0: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중한 물건이라면 밖에 내놓지 않겠죠.
1: Yeah.
0: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내놓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는 것을 let something go to the wayside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1: Yeah.
0: 그럼 다음 부분을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0: When 하면서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 재학 중이거나 or you'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서 and you have 그러니까 A or B and C니까 A 해서 C일 때 또는 B
1: B
0: 해서 C일
1: C
0: 때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you have a set schedule. 일하면서 you have a set schedule.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이 있을
1: Right.
0: 때에는 어떻다고요?
1: Then she says,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0: 이 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는 place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1: Yeah, no, it's not a 장소.
0: 네.
1: It's where you put something.
0: put이라는 의미로
1: Yeah,
0: 쓰였습니다.
1: where you put it.
0: 두다, 배치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it's a lot easier 훨씬 쉽습니다. 무엇이? To pick specific times, 특정 구체적인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쉬워요. To place, 놓을 시간대인 거죠. 근데 무엇을 놓을 시간대냐면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해야 하는 일. 이 문장의 구조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The things you need to do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ou need to get these things
1: Done.
0: done. 근데 그 things가 앞에 온 거죠. Things that you need to get
1: Get
0: done.
1: done.
0: 해내야 하는, 완료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 중에 3시, 4시, 아침 뭐 9시 어디에 place 할지 이 specific times가 있겠죠.
1: Yeah.
0: 하루 일과 중에.
1: There are specific times and they're around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It's much easier that way.
0: 네, 일정표를 짤때이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을 마치 장소처럼 spots, places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놓는다라는 의미라서 place가 쓰였습니다. 네, 오케이.
1: Perfect. And she says next,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0: 이것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You need to get done 하고 끊겼잖아요. 이제 길이상 그렇게 끊은 건데 or you want to get done.
1: Right.
0: 그래서 해야 하는 일 아니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인데요. Yeah. In the day 그날 이걸 아까 place라고 했잖아요. 놓는다. 장소가 아니고 놓다란 동사로 쓰였고
1: yes.
0: 어디에 놓는가 하면 around 겹치지 않게 놓는 걸 말해요.
1: Right.
0: 여기에 캘린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앱을 쓰시거나 종이에
1: right.
0: 쓰시거나 2시, 3시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1: yeah.
0: 거기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1: Yeah, you can't put it there. You have to put it around,
0: around.
1: It, either before or after
0: 맞아요.
1: Or the next day or the day before.
0: Exactly.
1: If you look, think of a calendar.
0: 네. 앞에 놓거나 그 다음에 놓거나 전날, 다음날 around만 가능한 거죠.
1: Around, yeah.
0: 네,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so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의무가 뭐라고요?
1: Obligation. Obligation.
0: 네. 여기서는 의무라고 꼭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1: Yeah. Stuff that you have to do. 네. I have obligations today. Even if it's, you know, meeting with someone to have coffee, that could still be an obligation.
0: 네. 그래서 그날 아니면 다른 날 해야 하는 일이나 일정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1: right.
0: 가리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obligations, engagements,
1: appointments,
0: plans.
1: Oh yeah, that's a good one.
0: Yeah,
1: the most simple one, plans.
0: 네, pla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일정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반대쪽으로 왔을 때 똑같이 일정인데 해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1: yeah.
0: 누구를 어디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뭘 찾으러 가야 된다. Those are obligations.
1: Yeah, they're obligations because they're things that you have to do.
0: 네.
1: Not necessarily, oh, I just want to do it, so I'm doing it.
0: 그게 다 해야 하는 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1: That's right.
0: Okay.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1: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0: 그래서 앞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일을 할 때는 일정 짜기가 더 쉽다고 했는데 그런데 I've graduated, 저는 졸업도 했고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라고 했어요. 해야 할 수업도 없다, 즉 I don't have any classes, any more classes to take.
1: To take.
0: 들을 수업도 없는 거죠.
1: Or attend.
0: Attend, 참석할 수업도 없는 거예요.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1: So, she says,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0: 그냥 곧이곧대로 보면 여기저기 다 있다. All over the place.
1: Oh, she's going to many places today?
0: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e sign is all over the place.
1: Yeah.
0: The what else can be all over the place? The evidence
1: oh, yeah.
0: is all, over the,
1: all
0: place.
1: over the place.
0: 증거가 사방에 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는 엉망이다.
1: Yeah, it just means there's no set schedule.
0: Yeah.
1: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enever.
0: 왔다 갔다
1: and
0: 하는 거예요.
1: Always changes.
0: Exactly.
1: Yeah.
0: So my schedule is messy.
1: Yeah, messy, right?
0: Yeah.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1: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0: That
1: sounds awesome.
0: That's the dream life.
1: Right?
0: 완벽한데요. I wake up when I want,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I get ready when I want. Get ready라는 거는 이제 외출 준비 같은 걸 말하죠.
1: Yeah, so like... Getting out of your pajamas,
0: 네.
1: you know, showering,
0: 옷 갈아입고, 씻고, 뭐,
1: clothes.
0: 네, 저 같은 경우는 면도하고, 뭐 이런
1: oh,
0: 것들을 다
1: yeah,
0: get ready인데요. 그래서
1: mm-hmm.
0: 요즘 인터넷에 get ready with me라고 해서 GRWM 줄여서 그렇게 많이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외출 준비하는지. 그게 get ready인데 그냥 준비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1: yeah.
0: 부분이 있어서 외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ork out when I want. 운동하고 싶을 때 한대요. Okay.
1: That's
0: Sounds pretty awesome.
1: Awesome. So she says again,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0: 그리고 제 하루 일정이 엉망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1: All over the plac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1: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0: 지금은 그렇긴 한데 I am slowly 천천히 mm-hmm. working 여기서 말하는 working은 일하고 있다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1: It's
0: 뜻입니다.
1: Putting in the effort.
0: 네, to get it back, get the daily routine, daily schedule,
1: daily schedule.
0: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Mm-hmm. 여기서 말하는 place는 장소가 아니고 상태를 가리키는데.
1: Yes, a condition.
0: 네, right. 어떤 네 상태죠. 그래서 healthy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예전에 학생일 때 그랬던 것처럼
1: right.
0: 그런 그 상태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 She says,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0: 네, 일도 처리를 하면서 여기서 get work done이라는 것이 물론 진짜 업무 일도 될 수 있겠지만
1: Of course.
0: Things that she need to do.
1: Yeah, things she has to do. She's unemployed, so you know, just whatever she needs to do.
0: 일도 할 일도 하면서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Mm-hmm. 그러면서 동시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리려고 지금 slowly working,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Back when I was in college, I had a really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ve graduated and I'm unemployed, I've really let that routine go to the wayside.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0: 핵심 패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back when I 하면 제가 예전에 뭐뭐 했을 때란 뜻이고요. 두 번째, now that I 하면 이제 제가 뭐뭐 하니까, 뭐뭐 한 상태니까, 뭐뭐 했으니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입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back when I를 이용해서 저는 부모님 집에 살았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게을렀었어요.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with my parents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at home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그 다음, 예전에 제가 스포츠를 할 때, 또는 스포츠를 했을 때 매일 연습했었어요.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One last time.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이번에는 now that I를 이용해 볼 겁니다.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니,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저는 정말 바빠요. Now that I have a family, I am so busy. 발음 연습 해볼까요?
1: Now that I have a family, I am so busy. Now that I have a family, I'm so busy.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에는 이제 체육관에 다니니까 힘이 더 세졌어요라고 하고 싶다면 I've gotten stronger now that I go to the gym.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죠. Now that I go to the gym, 이제 체육관 다니니까 힘이 세졌어요. 발음 연습해 주세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품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숙적소 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고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죠. Right? 자,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What does it take to be a great explorer? 자,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탐험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I think we're going to find out in this book. Let's continue reading about Christopher Columbus. Who was Christopher Columbus? Christopher Columbus was born around 1450. He grew up in the port of Genoa in Italy. At that time, people were starting to travel further in ships to find new places to trade with. Christopher's father was a merchant. He wanted his son to make lots of money, so he sent Christopher to work on trading ships when he was just a boy. Okay, 자,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항구 제노아 여기 항구에서 근처에서 살았답니다. Okay, so he was born 1450년 그때 태어났는데요. All right. So,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를 많이 탔는지 it says here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더 멀리 배를 타고 더 멀리 갔어요. 왜냐하면은 to trade, 자 무역을 위해서 더 많은 곳을 발견을 하고 찾고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무역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Christopher 아빠는 he was a merchant. 자 merchant는 뭐 상인, 무역상인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 아들을 Christopher Columbus를 이런 배에 보낸 거예요. 네, 일하라고. 그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킨 거죠. Right? 이래서 이 Christopher Columbus가 어려서부터 배를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hristopher Columbus가 사실 유럽을 떠나서 더 먼 곳을 발견을 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Becoming an Explorer. Christopher learned the skills he needed to be a good explorer by sailing around Europe. He navigated using the stars and the sun, and he learned how to use a compass and to make maps of new places. He wanted to find a quicker way to sail to Asia to trade, and he thought he could do this by sailing west across the Atlantic Ocean. The journey from Europe across the Atlantic Ocean. 자, 좋은, 멋진, 위대한 탐험가가 되려면요. Right? They need to be good at navigating. Okay. 자, 친구들, 이 navigating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항해하다. 자, navigate, to navigate, 항해하다. 그래서 어떻게 navigation을 하는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 by using the stars and the sun. 자,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네, right? So, 이 시간도 알잖아요. 해를 보면은 네, 그런 것처럼 이 navigation도 이거 해를 보고 별도 보고 위치를 보고 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But 또 하나 더. They learn how to use a compass. And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compass는 나침반이에요. 꼭 이거는 필수였죠. 왜냐하면은 이 compass는 이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 뭐 서 아니면 동 이런 거를 다 알려주니까요. So, 이렇게 해서 자, 우리 Christopher Columbus는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은 더 빠른 방법이 아, sail west across the Atlantic Ocean. 자, 이 Atlantic Ocean을 서쪽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continue reading about Christopher Columbus next time. 자, Christopher Columbus. 아, 아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배를 탔고 아, 이태리에서 태어났다. 오,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었어요. Right? Okay. So we are learning about Christopher Columbus and next time we'll see what happens on his journey across the Atlantic Ocea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시즌에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생활 밀착형 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네네.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1: 예.
0: 조금 흥분되는 느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일상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다 보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0: right.
1: 생활하면서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문득 영어로 저희가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0: Exactly.
1: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습관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0: 아 하나의 그 아 이거는 나의 라이프의 일부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가정 영어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어린 동생 재우기 대작전입니다. 자, 지금 어린 동생이 이제 드디어 잠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뭐 엄마, 아빠와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1: 대화를 하면 안 될 텐데요.
0: 아 그럼요. 조용히 해야겠지만.
1: 네네.
0: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이고.
0: 아, 그러니까 말을 너무 크게 한
1: 지금 또 여러 번깬 상태인가 봐요. 예.
0: 이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이러면서. 왜냐면, 아기들은 왜뭐 잠을 안 자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1: 자꾸
0: 예, 뭐 이런
1: 울어.
0: 궁금함이 있을 수
1: 아이,
0: 있잖아요. 그죠?
1: 그럼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로서.
0: Right.
1: 쟤는 왜 졸려올 텐데 안 자지?
0: 궁금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린 동생이 잠들었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3: 쉿!
2: M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3: 동생 또 깨울라.
2: 응?
3: 응?
2: Sorry?
3: 동생, 마유.
2: My you fell
3: 마유,
2: asleep.
3: be quiet. 쉿. Wake up. Wake up again. 쉿.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Why?
2: Why do babies
3: 응.
2: wake up so
3: Easily.
2: easily,
3: 아,
2: like suddenly?
3: 그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 원래.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Why?
3: You too.
2: Me too.
3: You baby. When you were baby, wake up.
2: Really? Easily?
3: You too. Mayu,
2: Oh.
3: same.
2: Oh,
3: Right?
2: 마이 새끼.
3: 쉿.
0: 네.
1: 아유.
0: 학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여러분들.
1: 그쵸.
0: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0: You'll wake him up again.
1: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동생이 있을 거예요. 어린 동생이 잠든 거예요.
3: 아유.
2: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마유가 마침내 잠들었어요. 마유가 아이인 거예요.
3: 축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2: 아니, 축제.
3: 네네, 축제예요. 조용한 축제. 빈수레는 요란해요.
2: 아, 네. 조용한 축제.
3: 맞습니다. Mom, 마유, fell asleep. 오. 그러면 여기가
2: 네.
3: 이 마침내 해당되는
2: 네.
3: 글이 없네요.
2: 뭔가 동사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네. 마침내.
3: 잠 들었다.
2: 어허.
3: 마유가 마침내.
2: 어허.
3: 마유 마침내는
2: 마침내.
3: at last.
2: 오케이. 오호.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3: 드디어.
2: at last.
3: 딴딴따라단.
2: 오케이. 자.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일단은
3: 아,
2: at last도 좋아요. 마유가
3: finally
2: fell asleep. 자, at last. 이거는 보통 에이. 영화 같은 데서
3: 오.
2: 전사들이 at last.
3: 오.
2: Our time has come. 우리의 시간이 왔다. 너무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2: So, 마침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finally라는
3: finally.
2: 표현 알고 계시죠? 자,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3: 과거형으로?
2: 맞습니다.
3: 네.
2: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잠든다. 아니니까 fall의 과거형
3: fell
2: 써서 fell asleep 잠들었다. 자, 그래서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3: 네.
2: 얘는 하나의
3: 세트.
2: 세트입니다.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는 fall에서 바꿔 주면 되겠죠. 그죠?
3: 네.
2: 오케이. 그래서 fall 대신에 잠들었다라고 쓰려면 fell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거는 영어에서는 사실
3: 네.
2: 나는 잠들 수가 없다 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3: 네, 네.
2: Right. 할 수 없다라는 조동사 뭐예요?
3: Can.
2: Can't. Right? 잠들다는 다시 한번.
3: Fall asleep.
2: 그러면 아, 나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 잠이 안 와.
3: I can't fall asleep.
2: There you go. That's it. I can't fall asleep. 너무 더워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그녀는 잠들었어.
3: 오.
2: 근데 엄청 빠르게. 자, quickly를 드릴게요.
3: 네.
2: 오케이? 그녀는 잠들었어 엄청 빠르게.
3: She fell asleep quickly.
2: Quickly. So quickly 하면
3: so quickly.
2: 조금 더 양념을 칠 수 있죠. 그렇죠?
3: 네.
2: 엄청 빠르게.
3: 음흠.
2: 자, 이런 식입니다. 단순하게 일만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3: 네.
2: Right? You guys, 소리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Right? I can't fall asleep.
3: I can't fall asleep.
2: Oh, she fell asleep so quickly.
3: She fell asleep so quickly.
2: All right.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Fa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딱 잠드는 그 순간의 동작을 강조해줘요.
3: 네.
2: 그래서 잠들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she is asleep. All right. I was asleep.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3: 아, 네네. 네.
2: 뿅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3: 네.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기는 잠들어 있어. 그러면 이미 잠든 상태죠.
3: 네.
2: 그때는 얘를 쓰면 어색해져요.
3: 오.
2: My baby falls asleep 이러면 내 아기는 원래 잠든다.
3: 아,
2: 이상해요.
3: 그러게요.
2: 네, 그래서 my baby is asleep.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다.
3: 예.
2: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동작 강조, 상태 강조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3: 네.
2: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2: Alright. 근데 아이가 모르고 소리를 좀 냈나 봐요.
3: 저런.
2: 아, 그랬더니 동생 또 깨울라.
3: 아,
2: 깨면 어떻게 돼요?
3: 깨면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2: 다시 처음부터.
3: 예, 이렇게 잠들었다 깨면 또 막 두 시간 걸려요.
2: 맙소사.
3: 때로는.
2: 아,
3: 예.
2: 네.
3: 자, you will wake him up again. 네가 깨울 거야 그를 다시. 여기는 뭐 나눌 데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2: 오케이. Wake up도 들어가고.
3: 맞아요. 여기 그러면. 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2: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3: 그죠?
2: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 위성어 느낌 한 세 개 써볼까요? 네 개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지금
2: 많이
3: 경고
2: 당황했군요.
3: 경고
2: 오케이 오케이 네.

0: 자, 여러 개 썼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기를, 만약에 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면 원하는 만큼 H를 넣기도 해요,
1: 네.
0: 실제로.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SHH까지 보통 씁니다. 표기를 할때 이게 쉿, 조용! 이라는 느낌. 물론 이제 허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쉬 소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쉬 하잖아요.
1: 네.
0: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wake him up again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ake가 나왔는데 우리가 wake up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일어나는 거예요.
0: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1: 네.
0: 차리고 아침에, 그렇죠? 근데 내가 wake up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wake up 시키면 그 사람을
1: 깨우는 게 되죠.
0: 깨우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깨는 거든, 뭐, 남을 깨우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wake의 과거형, PP형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1: 어허,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났어 할때 woke up.
0: 아, 오가.
1: 그리고 분사는 wake는 아니에요?
0: 오.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0: Very close.
1: 어?
0: Very close.
1: 아, walk은이에요?
0: Walking, yes.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1: walking.
0: 게, 이 과거형 발음할 때요, walk 하지 마세요.
1: 어?
0: 그거는 걷다잖아요.
1: 아, walk.
0: walk, right? walk. So, I walk u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woke up. 거의 오에 가깝게 발음을
1: 오,
0: 하는
1: 와, 이거
0: 겁니다.
1: 진짜 몰랐어요.
0: Right? 처음 느낌이죠, 그렇죠?
1: 네.
0: So, 한번 해볼게요. woke, woke up.
1: walk up.
0: 어, 지금도 조금 벌려졌어요.
1: 어려운데요?
0: Right? 완전히 이 모양 모은 느낌으로 woke up,
1: Woke
0: woke up.
1: up.
0: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Woke up. Woke up.
0: 지금 또 너무 모으라니까 업도 업 이렇게
1: Woke
0: 되는데
1: up.
0: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1: 아우,
0: 필요합니다.
1: 껍데기
0: 오케이.
1: 먹고 싶네요. 자꾸
0: okay.
1: 껍껍하니까.
0: woke up. Al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우는 거. Wake someone up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 him, her 이런 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되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일반 명사가 나왔다. The baby, right? My husband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건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빼도 돼요. Wake up someone 이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깨우지 마. 나 깨우지 마.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1: Don't wake me up.
0: 그렇죠. Don't wake me up. Wake up me는 안 돼요.
1: 네.
0: 대명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로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우릴 깨우셨어. 자, 깨우 과거네요.
1: 그죠? Mom
0: Mom.
1: woke us up.
0: 아하. Mom woke us up. 이런
1: Mom
0: 식으로
1: woke us up.
0: 남한테 우리 엄마가 하면 my mom 해도 되지만요. 그냥 뭐 가족끼리
1: 네.
0: 엄마가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마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So, 중요한 건, 아, 얘네들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1: 네.
0: 일반 명사는 밖에도 상관없다. 자, 읽어볼게요.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0: Mom woke us up.
1: Mom woke us up.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운다. 왜냐 많은
1: 오.
0: 분들이 깨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알고
1: 알죠.
0: 계시더라고요. 네, 재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one to sleep.
1: 아.
0: 슬립적으로 가져다 논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0: Right.
1: 또.
0: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엔 할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Shh. You wake him up again.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아기들은 왜 이렇게 쉽게 깨요? 이렇게
1: 오.
0: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 나이대가 되면 한 7살, 6살 이때가 되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
0: 야, 이런 느낌.
1: 셔틀버스가 지나가요.
0: 아,
1: 예.
0: 그런데 완전 아기다.
1: 그렇죠.
0: 아,
1: 너무
0: 그러면.
1: 베이비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0: 예민하네요.
1: 하죠.
0: 오케이, 오케이.
1: Why do babies wake up so 쉽게?
0: 아하.
1: 쉽게니까 그거겠네요. Easily. Easily.
0: easy도 아니고 easily, 어?
1: Yeah, 쉽게니까.
0: 아, 뭔가 부사의
1: 부사로 가야
0: 느낌.
1: 돼요.
0: Okay.
1: ly를 꼭 붙여요.
0: Alright.
1: 네.
0: Why?

0: why가 나왔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y? 한 다음에 이제 질문 어순이 들어가요. Do babies wake up? 아기들이 깨어나나요?
1: 응?
0: 자, 거기에 양념을 착착 치면서 so early. Easily, I'm sorry. 네. Easily.
1: Easily.
0: 쉽게.
1: 오.
0: 맞습니다.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So 부사로 바꿔서 easily.
1: easily. Alright.
0: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남을 깨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1: 깨는 거.
0: 깨는 겁니다.
1: 스스로.
0: 여기서는. 네.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Wake up and get up 있어요.
1: 네.
0: 네, 보통 너 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둘 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정확하게 만약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wake up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안 움직여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1: 아하.
0: 의식이 딱 돌아온 거.
1: 네.
0: 그게 바로 wake up입니다.
1: 네.
0: 근데 get u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이제 정말 일으켜서 침대에서 나오는 것까지
1: 되겠다.
0: 포괄적으로 또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아무튼 부사를 지금 썼는데 부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용사는 보통 우리말로 만약 직역을 하면 뭐뭐 한이잖아요.
1: 네.
0: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 뭐뭐
1: 게
0: 하게
1: 하게
0: 그렇죠? 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쉬운이 아니라 쉽게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렸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뭐예요? 그녀가 달렸다.
1: She ran.
0: She ran. 근데 그녀가 빠르게 달렸다. 그러면
1: She ran quickly.
0: quickly도 좋고 fast.
1: Fast.
0: Fast. Fast가 속도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1: Oh.
0: 어떨까요?
1: I study so hard.
0: Really? Uh-huh. Really hard.
1: Really
0: so hard.
1: hard.
0: 이런 식으로 부사는 뭐뭐 하게입니다.
1: 네.
0: Right? So 여기서는 fast 같은 게 형용사 이런 게 헷갈리는 이유가
1: 맞아요.
0: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거든요.
1: 개도 되고.
0: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과 책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1: 네.
0: 훨씬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1: har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0: hard도 something is very hard. Yes, yes, yes.
1: 어려움도
0: right,
1: 되고.
0: Right.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란 뜻이에요.
1: 열심히.
0: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She ran fast.
1: She ran fast.
0: Mm-hmm. I studied really hard.
1: I studied really hard.
0: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1: 네.
0: baby. baby 뭐예요?
1: baby 아기요.
0: 아기죠.
1: 네.
0: 근데 아기의 경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 같은 거 가면
1: 예.
0: 친구 아기 선물을 살 때 사이즈를 헷갈려 하죠, 그쵸?
1: 그쵸.
0: 그때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1: 네, infant, 완전.
0: 그리고 toddler. Right? 근데 아마, 보통 토들러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우리말로만?
1: 우리말로 진짜. 성이 토고 이름이 들러예요.
0: 들러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 infant라고 하면은 아기 중에 어떤 아기일까요?
1: 신생아.
0: 맞아요. 신생아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린 바닥에서 파닥파닥 하는 그
1: 정도. 100 이전의 아기들
0: That's
1: 정도?
0: Right.
1: 네.
0: toddler는 어느 정도죠, 그래도?
1: 한 2, 3세?
0: 맞아요.
1: 돌 지난?
0: 약간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1: 네.
0: 정도의 느낌을 이제 toddler라고 toddler.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자, 이랬을 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1: 그쵸.
0: 아유,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0: 기억을 못해요.
1: 네, 맞습니다. You were too.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Uh-huh.
1: When you were a baby.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0: 문장이 꽤나 길어졌어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붙은
0: 거의,
1: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너도 그랬다. 그랬다니까 너는
0: 많은 분들이 이거
1: 네.
0: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 이러면
1: 너도 그래.
0: 어? 그래? 예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예 상상이 안 갈 수 있습니다.
1: 너도 그랬었는데 지금 were가 나왔으니까 저 사실 like that 하고 싶거든요.
0: Like that?
1: 너도 그랬었다.
0: Okay.
1: 그렇게 됐었어.
0: 이거 맞추면 제 학생 중에 최초입니다.
1: 진짜요? You were that 할게요.
0: 하지만 그냥. 물론 잠깐만요. 아니,
1: 네?
0: 근데 최초다 아쉽네요.
1: 어? 왜요? Like예요 그러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Like that 한번 해볼게요.
0: 왜냐면 최초가 되게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1: 아.
0: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1: 아닌 것 같아 이것도요.
0: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어?
0: 최초입니다.
1: 우와!
0: 오케이, 지금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It's okay.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 와.
0: Okay. So like라고 하는 게 좋아하다도 되지만 like는 뭐뭐 같은도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 또한

0: 그것
1: 네.
0: 같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like that이
1: 아.
0: 어느 정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그뭐 그런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는 like that이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런.
1: Like this겠네요, 그러면. Like this.
0: 자, 정답.
1: 음흠.
0: So, 뭐 예를 들어 댄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1: Yeah.
0: 그런 instructions 같은 게 있죠. 어떻게
1: 그쵸.
0: 추라는 거. 그랬을 때 move your more hand like this. Like
1: 맞아요.
0: this 이렇게잖아요.
1: 그렇게는
0: 그렇죠?
1: 안 해요,
0: 이렇게.
1: 누구도.
0: 정말. 저만의 댄스예요. 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 아예
0: 지금.
1: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So, like this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you are like that. Okay,
1: 예.
0: 알겠어요. You are like that too. 그리고 you were a baby가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a baby. 너는
1: 너 애기였어.
0: 아기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아기였다.
0: 근데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1: 네.
0: 이게 바로 when의 힘입니다. When. 자, 볼게요. when을 쓰고 평소문 원순을 써주면 평소문일 때, 뭐뭐일 때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to에서.
1: 그쵸.
0: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죠.
1: 와.
0: 이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1: 네.
0: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길게 말 못하고 끊지? 그거에서 뭐 죄책감 가질 거 전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1: 네.
0: 확장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예요.
1: 예.
0: So that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말할 때.
1: 그걸 말할 때,
0: 어허?
1: When
0: You
1: you say
0: say,
1: like that,
0: 그냥 say that.
1: say that.
0: When you say that 이러면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말 자체를 할 때라는
1: 아,
0: 뜻이에요.
1: 맞아요. 그랬던
0: Okay.
1: 것 같아요.
0: So when you say that.
1: When you
0: 그러면
1: say
0: 이건
1: that.
0: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You, when you, when you lied
0: 나에게?
1: me,
0: To me.
1: to me.
0: When you lie to me. 자, 그러면 when 부분을 해봤죠?
1: 네.
0: 전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난 슬퍼. 내가 그걸 말할 때.
1: I'm sad when you
0: You?
1: say that.
0: 그죠? I'm sad when you say that. 이 얘기는 너 그런 말할 때나 진짜 슬퍼져. 하지
1: 오,
0: 마. 이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난 화가 났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그렇죠. I was mad 해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when you lied to me. 그치, 언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그쵸.
0: 문장이 뭐 엄청 길어졌죠,
1: 와,
0: 그쵸?
1: 진짜 영어 잘하는 느낌 나요.
0: Oh, yes. 이거보다 더 나중에 길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0: Very
1: baby.
0: nice.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두 번째는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You are like that too when you are a baby.
0: 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2: You'll wake him up again. You'll wake him up again.
3: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2: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ake someone up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과거형으로.
1: Mom, woke us up.
0: 그렇죠. 과거형으로요. 자, 날 깨우지 마, 날 깨우지 마.
1: Don't wake me up.
0: Don't wake me up. 아, 동생 또 깨울라. 자, 남자 동생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넌 그를 또 깨울 거야.
1: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그렇죠. You'll wake him up again.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oke us up. Don't wake me up. You wake him up again. 네, 다음은요. When 평소문. 그럼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슬퍼. 난 슬퍼, 일단.
1: I'm sad.
0: 당신이 그걸 말할 때.
1: When you say that.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난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과거.
1: I was mad.
0: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When you lied to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너도 아기 땐 그랬어. 너도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0: 그렇게 또한.
1: When
0: to,
1: you were
0: to 해야죠.
1: You were like that. You were like that too.
0: 그렇죠. 당신.
1: When you were a baby.
0: When you were a baby. There you go. So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같이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오케이,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Shh, you'll wake him up again.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4: Oh,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4: Really? Me?
0: Oh. 아, 시즌 첫날부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와, 이게 출발이 너무 산뜻한데요?
0: 아, 출발이 반이잖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Go and grab a coffee 였습니다.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Wake someone up.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어,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 뭔가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문장
1: 아마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본인의
0: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어요.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어, 저는 이거 좀100% 맞는 저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아,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House?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1: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Mayu.
1: Mom, 그 bring 마유.
2: Bring Mayu.
1: Go to 쇼핑몰.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1: Yeah.
2: 아,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come back house?
2: Home,
1: Oh,
2: yeah.
1: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y?
1: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1: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1: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I like it being quiet.
0: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1: 빨리 보고
0: 내용입니다.
1: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대화 주세요.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3: 그쵸?
0: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딥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3: 그쵸, 그쵸.
0: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3: 맞아요.
0: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3: Why is the house so today?
0: 자, why가 뭐예요?
3: 왜?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아하. 조용하니 오늘?
0: 아.
3: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0: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3: 그쵸.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U quiet
0: okay.
3: T
0: alright
3: yeah.
0: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3: 확신은 없어요
0: oh,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3: 네.
0: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3: 오.
0: 자 이거 약간 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3: 맞아요.
0: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3: 네.
0: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ot보다도 at에 가깝게 오히려 네. 발음이 될 겁니다.
3: Quiet.
0: So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3: 네.
0: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3: 예.
0: 만약에 아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3: N 아니에요?
0: L
3: L love
0: 어 왜 갑자기 아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3: Loud는요. 네.
0: Loud. 맞습니다.
3: 근데 이거는요.
0: 소리가 큰도 되고요.
3: Noisy 이거
0: 맞아요.
3: 뭐죠?
0: 그것도 가능해요.
3: 아, 이것도
0: 이거는
3: 돼요?
0: 좀 잡음이 심한 느낌,
3: 아~
0: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아우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3: 예, loud.
0: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3: 네.
0: 오늘은 뭐였죠?
3: Why.
0: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3: 이유.
0: 이유.
3: 그렇죠.
0: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3: 네.
0: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선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3: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3: Why are you crying?
0: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3: Crying이군요.
0: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3: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3: 네.
0: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3: 네.
0: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3: Why did you? 맞아요?
0: 네.
3: Why did you text me?
0: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래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오케이.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 했어. 이런 느낌.
3: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3: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3: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3: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3: yeah.
0: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3: 그렇죠.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3: To the mall 할게요.
0: 오케이.
3: Okay.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0: the mall.
1: Yes.
0: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몰.
0: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mall.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mall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 맞아요.
0: 나 어제 뭘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오케이.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1: 네.
0: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I finally,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take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0: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1: 긴급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1: Yes.
0: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0: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렇죠.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컴백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1: 네.
0: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렇죠, 뭔가 작전이에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1: 네.
0: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1: 아, 그래요?
0: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1: come back.
0: 힌트 드릴까요?
1: 아, return?
0: 영화에서
1: 예.
0: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0: 오케이. 자, return.
1: Yes.
0: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What time? 몇 시?
0: 몇 시?
1: 네.
0: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0: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1: 이거
0: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0: 언제?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세요.

0: 있을 텐데요.
1: 그러게요.
0: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1: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0: 시간, 시간.
1: 시간.
0: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1: 아,
0: 포괄적이죠. 그렇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하지만
1: 네.
0: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Okay?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니,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1: 그렇죠.
0: 있다는 거예요.
1: 에.
0: So,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0: Okay?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1: 오케이.
0: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Muzzin up?
1: Get up.
0: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너
1: 그쵸.
0: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That's it? What
1: Oh.
0: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0: What time
1: did you
0: did you
1: get
0: get up
1: up?
0: this morning?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0: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0: 뭐뭐 해. 이런 느낌. 너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며? 너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0: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1: 그
0: 라는
1: 전에 밥
0: 느낌.
1: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0: 하?
1: 예, 그 전에,
0: 아,
1: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0: Sweet, sweet.
1: 예.
0: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정된 미래 사실.
1: 네.
0: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0: 비동사.
1: ING.
0: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0: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런
1: 그쵸.
0: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0: So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1: 응?
0: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그쵸.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이러는 거죠.
1: 그쵸.
0: 지금
1: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1: 예.
0: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쵸.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Okay.
1: 네.
0: Very, very good. So,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1: 그러게요.
0: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아,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1: 분.
0: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쵸,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1: 네.
0: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에
1: 네.
0: in 얼만큼 뭐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뭐
1: 네.
0: 10분 1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1: 예.
0: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을 써요.
1: Within.
0: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아, less
0: or
1: than.
0: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Alright?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1: 30분 있다
0: 만나자.
1: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여기?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런

0: 황당하겠죠, 그렇죠?
1: 그쵸.
0: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In
1: 아.
0: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한 10분에 나가도 즐길 수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1: 아,
0: 기대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그렇죠.
0: So
1: 예.
0: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1: 예.
0: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ll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너 볼게.
1: 응?
0: Okay.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1: 응?
0: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해서.
1: 응?
0: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그리고
1: 네?
0: 비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1: 아우.
0: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1: 맞아요.
0: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right?
1: 네.
0: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때꽤애
0: 네.
1: 먹어요.
0: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요.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네.
0: months 하셔도
1: months. months. 네.
0: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0: See
1: you.
0: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1: 네.
0: 느낌.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면
0: 네.
1: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어,
0: 그럼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1: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1: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내주세요.
1: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1: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0: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1: Yes.
0: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1: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0: All 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1: 예.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어,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1: B-I-N-G.
0: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1: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그렇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1: 맞아요.
0: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0: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1: 오.
0: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1: 네.
0: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1: 예.
0: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1: They are coming back
0: 10분 있다가?
1: 10 minutes.
0: 그죠?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1: 네.
0: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오,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5: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5: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2: 10 minutes?
1: Yes.
2: Oh, that's quick.
1: Oh,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0: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1: 네.
0: Right,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어,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1: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아우 택도 없습니다.
1: 네.
0: 적어도 다섯 개, 열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무슨 얘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ere are many programs to watch, but you chose 출근 영어. I appreciate that. So, I'm going to teach you very simple but very usefu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at work and also just in everyday life.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he main dialogue for today. Here we go.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제가 신세를 졌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situation we can use anywhere.
1: 이럴 때도 누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을 해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0: How can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take a look.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아시죠? Right, of course. This is what you learned in school. Thank you very, very, very much 하기는 좀 그렇죠?
1: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 이런 거 아시죠?
0: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정말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0: I'm glad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외우세요.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뭐, I'm happy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오히려 아니에요. No, no, no, no, no. 이렇게 하지 말고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Alright, 자, 제가 신세를 졌어요. 네, 신세를 졌어. 이 신세를 지다는 거는 한국 이 문화에서 많이 쓰죠. 아우, 신세 줘서 어떻게 해요? 아우, 어떻게 갚죠? 막.
0: How do we say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1: 네, alright, so we can use this in formal situations,
0: but oftentimes it's a little bit informal.
1: 어쩔 때는 내가 다음에 쏠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0: So, I owe you one.
1: 자, owe 할 때는 보통 이게 돈을 누가 빌렸을 때 I owe him money because I borrowed money.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그쪽에서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0: I owe you one because I'm indebted to you.
1: 이런 표현도 있어요. To be indebted to you. Okay,
0: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Bu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 owe you one.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 can't thank you enough.
1: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감정 있게 해야 돼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게 아플 때, 되게 몸이 어딘가 아플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 보시죠. 바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고 나서요. hurts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저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아픈 부위 hurts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대상을 아프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들 바로 동사 hur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가해하는 대상이요, 아프게 합니다. 피해 대상을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가해, hurts, 피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파야 되니까 피해 대상이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해하는 것이요, 아프게 해요, 저를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해하는 게 그냥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이제 뭐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문화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아픈 부위를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머리가, 내 허리가, 내 다리가 나를 아프게 해. 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픈 부위 hurts me. 그런데 이 me를 빼고 그냥 아픈 부위 hurts로 얘기를 해서 어디가 아파요? 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픈 부위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서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을 아픈 부위 hurt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허리라는 거는요, 명사로 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back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허리가 저를 아프게 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냥 my back hur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허리 아파요. 가보도록 하죠. 시작. My back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쵸, 바로 head 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my head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head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head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머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왼쪽 팔 목이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팔은 그쵸, 영어로 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팔 목은 ar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 팔 목은 바로 w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my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팔목이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left나 righ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팔목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my left wrist

0: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왼쪽 팔목이 아프다. 오른쪽 팔목일 때는 my right wrist hurt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left wrist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left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 팔목이 아프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온몸이 아프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my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라는 의미라면 온몸이 그냥 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서 whole bod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whole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온몸이 다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My whole body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whole body hurt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 이상을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눈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My eyes 하고 나서는 hurts가 아니고 그때는 s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저 두 다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legs hurt 이렇게 해서 s를 빼주실 때는 여러분이 s를 빼주셔야 되는 거 두 개 복수일 땐 s 빼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아픈 부위 뒤에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My back hurts. My back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whole body hurts. My whole body hurt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저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My back hurt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urt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hurt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my back hur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ed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hurt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hurt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다 여러분들 hurt로 얘기를 해요.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back hurt.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 해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hurts라고 해서 s를 붙이는 거고 과거일 때는 hurt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온몸이 아파요 라는 거 그렇죠. My whole body hurts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몸이 다 아픈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한번 궁금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유, 여러분들 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why가 일단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why 뒤에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why does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 그리고 hurt로 얘기를 하면 왜 제 그 부분이 아픈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why 하고 나서는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온몸이 아픈 거죠?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why does 아픈 부위 hurt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픈 부위가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하나일 때는 hurts고 두 개 이상일 때는 s를 뺀 hurt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오늘도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 준비 되셨으면요. Are you all set?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볼게요. 도전이 가장 설레게 사람을 만듭니다. 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도전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내 마음가짐이 모든 일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겠죠? Okay, I believe you're all set 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심은 뭐지? 괜히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 흐름만 딱 보세요. 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아니고 B야.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It's not A. It's just B.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A, 그 다음에 뒤에 B가 나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just를 하나 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it's not A, it's just B. 그렇죠?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문 중에 앞에 부분 잡으러 떠나가 볼게요.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문장을 딱 드렸어요. 자,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뭐 숙제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아, 앞에 나왔던 뭐뭐해서가 아니라 뭐뭐야. 뭐뭐야는 일단 제쳐두고 앞에 부분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무심하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신경 쓰다 뭐예요? care. 결국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예요?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발음은요. I don't care.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빨리 하니까 I don't care처럼 들립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 it's not that까지는 쓰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it's not, 아니야. 복잡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야,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장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안녕.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t's not that 하고 쓰시면 돼요. It's not that I'm lazy. 그래서 L-A-Z-Y. 그러면 lazy. lazy. 아시겠죠? 자, 됐고요. z 발음만 하나 살려보세요. lazy 아니고요.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살짝 갈리면서 혀 끝을 딱 붙여보세요. z, z, z. 아시겠죠? 그래서 lazy. 오늘은 wednesday. 이렇게 막, 우리말에는 wednesday가 맞는데 wednesday 하면 웃기잖아요. 왜냐면 영어에 있는 발음을 우리말에 갖다 써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It's not that I'm smart. It's not that I'm smart.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역시 이것도 싹 덮어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Your turn.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됐죠?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왜 자꾸만 게으르다고 그래?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lazy. 해서 바로 이거죠. 내가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거라고. 결과가 좋은 이유는 자,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sm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더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장면까지 다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Step 2.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양쪽이 대비되죠? 그럼 앞에 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뭐겠어요? 그렇죠? It's just 강조인 거예요. It's just that 똑같은 구조죠. It's that은 똑같은데 not이냐 아니면 just냐 요 차이밖에 없잖아요. It's just that 나 몰랐다니까. I don't know. 그 당시 몰랐다면 I didn't know. 그래서 연결하시면 아주 멋지게 논리를 펼치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앞에 나왔죠?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그쵸? 그 다음에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그래서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아니면 여기다 m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time 대신에 아, 내가 좀 공간이 필요할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 I need space. I need more space.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의 규칙이 있을 따름이라고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It's not that I'm lazy. It's not that I'm lazy. 되게 쉽죠? 앞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It's just that.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이 있다. 내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I have my own rules잖아요. own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그렇죠? my rules라고 쓰셔도 됩니다. It's not that I'm lazy. It's just that I have my rules. 이 사이에 own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나온 거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잡아가세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설득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try it again, please.

What did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가 반응이 뭐예요? 어, 그래? 어, 그럼 얼마나 염려하는지 나를 그렇게 보살피는지 보여줘.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는 것이 then이에요. Then, show me. 뭘 보여주는 거예요? How much you care? 네가 얼마나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보여줘. 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Hey, Dan, show me the money. 자, 이거 영화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show me how much you care about me. About m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맨 마지막 이제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here, ebs.co.kr. 여러분, 다음 될 때까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다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주변에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마음까지 막 털어놓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또는 별말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고 마음에 딱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있죠.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루는요, 저에게 연기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한 학생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왜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연기 실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연기에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 연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 라고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펑펑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울어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아니 선생님은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제가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네. 사실 저에게는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들숨 날숨 그 호흡이요? 네 맞아요. 그 호흡이에요. 선생님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건데요? 뭐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그렇죠? 아유 그런데요. 우린 감정에 따라 숨소리가 달라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우리 화가 났을 때 숨소리는 어때요? 이렇죠. 네. 반대로 기쁠 땐 어때요? 이러죠. 또는 행복할 땐 어떻죠? 맞아요. 의지가 불타오를 땐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잘 들어보면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제가 제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호흡에 탐뿍 담아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별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막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이럴 때가 있죠? 아, 그런데 호흡이 이렇게 없으면 맛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딱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그러면, 어우, 진짜 맛있어 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이렇게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감정 호흡입니다. 연기자들은요, 이 감정 호흡을 써서 연기를 하는데요. 즉, 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괄호 열고, 화내며, 괄호 닫고, 이런 거요. 아시죠? 네. 연기 대사를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보다는요, 감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연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 밥 줘라는 말을요, 엄마 밥 줘! 또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이 엄마 밥 줘라는 글자는 같지만요, 느낌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 밥 줘! 이러면 밥을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시죠? 우리 딸,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러시죠. 맞아요. 그리고, 엄마 밥 줘!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어유, 구대구대 우리 딸! 이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 밥 줘! 이렇게 급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 감정 호흡을 쓰고 싶으세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요, 대부분 이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말을 좀 감정을 담뿍 담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쑥스러워서요. 또는, 아,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오늘은 호흡을 담뿍 담아서 듣는 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까요? 호흡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미소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미소 짓는 표정부터 만들어 볼까요? 입꼬리 올리고, 눈꼬리 내리고, 이렇게요. 그런데 표정은 이런데 호흡을 안 하면 무서워요. 네. 이뤄집니다. 자, 다음은요, 말에 힘이 생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호흡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신뢰감까지 쑥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제가 외유내강 말하기 또는 완두콩 말하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말하기입니다. 완두콩처럼 껍질은 부드럽게 쌓여 있지만 말하려는 내용은 콕콕콕 단단하게 박혀 있는 이런 말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따뜻한 호흡으로 말을 씌우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 중요한 부분은 힘을 주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할 때,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따뜻한 말하기가 되는데, 여기에 강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러면 따뜻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때요? 말에 힘이 생겨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느낌마저 들죠? 이 외유내강 말하기를 좀 강하게 사용하면요, 부드럽지만 상대를 꼼짝 못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렇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오은영 선생님, 이호선 교수님, 이런 호랑이 선생님들이 이런 말하기를 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에 거짓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상황을 직시하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호흡은요, 말에 따뜻함도 또 강인함도 줄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부드럽게 사용하면요, 상대의 마음을

사르르 녹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더 다양한 호흡으로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를 반갑게, 따뜻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세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반갑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엔 따뜻하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해볼까요? 신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세 개가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정 호흡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하면요. 어느새 우리 몸 안에 긍정 호흡이 슉 들어와서 가득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호흡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해 볼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미소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우선 표정부터, 네. 다음은 미소 호흡으로, 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렇게요. 네. 여기에 신뢰감까지 주고 싶을 땐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겁니다. 외유내강 말하기, 완두콩 말하기. 어디에다가 힘을 줄까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돼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강조를 넣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호흡으로 말하기도 배워봤는데요. 안녕하세요를 반갑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요. 따뜻하게 할 때는요. 따뜻한 눈빛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요. 다음은 기분 좋게요. 어떻게 하죠? 우선 호흡이 기분이 좋아져야 되죠? 네, 기분 좋은 호흡. 네, 기분이 좋죠? 이 상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매일 반가운, 따뜻한, 기분 좋은, 행복한 호흡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서 긍정 호흡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 차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부드러운 말하기를 저절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혹시 안 되는 발음이 있으세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들처럼 혀짧은 발음을 하거나 또는 쉬옷 발음인데 TH로 그랬어요 하거나 어떻게 조음하고 어떤 위치에서 조음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누구나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음을 고치면 발음도 좋아지는데 목소리도 좋아져요. 어? 발음 교정을 했는데 발성이 좋아진다고요?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굴 소리, 오, 우를 활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훨씬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복모음, 이중 모음들을 잘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요. 좀더 신중하고 신뢰감 가는 이미지도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는요, 따뜻한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즐겁게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